0: 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옥석 양성 베개 한 쌍을 넣어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도구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레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기 쉬운 질병들, 특히 우리 머리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서 나타나는 질병 하면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일 흔하게 보는 게 특히 우리 지금 인구가 로령화에 들어서면서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뇌세포가 손상 오면서 오는 질병들입니다. 특히 우리 중풍 봅시다. 우리 길거리를 가다 보거나 혹은 병원에서 보면은 중풍이 와서 한쪽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혹은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른쪽을 못 쓰든 왼쪽을 못 쓰든 그 발이나 다리가 문제 생겨서 잘 쓰지 못하고 반신불 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말을 못한 데서 말을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머리에 있는 언어 중추라든가 운동 중추라든가 이런 신경들이 손상받아서 그 다음에 이 전달이 아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뇌세포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하면은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 혈관이 막혀서 오른쪽에 운동신경 중추를 압박하고 손상 왔다 하면은 왼쪽 발다리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왼쪽에서 운동신경세포가 손상 왔다 할 때는 오른쪽 발다리를 못 쓰면서 언어장애 것은 옵니다. 이래서 중풍이 왔다 해서 다 언어장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중풍이 와도 발다리는 못 쓰지만 말은 잘하고 이거는 왼쪽 우리 막혔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죠. 때문에 이런 머리에서 생기는 많은 이런 변화들 다 뇌신경세포라든가 뇌세포가 손상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중풍 후유증도 좋고 치매도 좋고 그 외 우리 신경 실면증도 다 이 머리에 있는 이런 그 멜라토닌 분비가 아이 되는 겁니다. 뇌세포가 많이 손상 오게 되면은 별난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중추신경이 모여있는 사령부란 말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죠. 때문에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뇌에서 생기는 이런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하자면 이런 근뇌보신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뇌보신환은 이런 뇌세포가 손상 오는 여러 가지 원인을 원인 치료를 합니다. 그 원인 치료라는 게 바로 콩팥이나 간이나 비위나 이런 오장육부의 생리 기능을 높여주면서 이런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죠.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예, 저기 근뇌보신환은 우리 이모가 지금 중풍이 와서 쓰는데 병원에 와서 한 보름 출연에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서 인차 이거 썼는데 효과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영 좋습니다. 불리하게 우리 이모는 이렇게 언어장애 와서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더니 어제는 말을 알아듣고 수말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입이 아직 뚫어진 입은 어제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이가 왼손이가 이렇게 오그라졌던 게

0: 두 숟가락이 오그라졌는데 두 숟가락 피졌습니다. 이거에 반년 썼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영 좋습니다. 이 약에 쓰던 중간에서 중풍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약의 효과 아주 빠릅니다.
1: 중풍후유증이 다 머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약 쓰면 빨리 회복됩니다.
0: 그리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제프의 아이옵니다. 그리고 소변 자수 그렇게 심하던 게 어떤 소변도 나가는 게 영 잘 나가고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제는 화장실을 겨우겨우 다니던 게 어제는 자기 손으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어요. 영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예, 하우가 봐도 정말 든든히 보지요.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에 예. 없지.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약이 이게 우대 좋을 때 좀 많이 싸겠다 보다 계속 쓰자고 소리.
1: 네.
0: 오늘 배달 받다 그래 전화 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이래서 모든 질병들이 보면은 그 원인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서 대뇌신경이 그걸 유관되는 대뇌세포가 손상이 온 겁니다. 예, 특히 우리 기억력을 책임지는 하이마 부분의 뇌세포가 손상왔다 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걸 오래 떠두게 되면 치매가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파민 분비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면 파킨슨병 같은 겁니다. 역시 대뇌에 있는 흑질이란 부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잠을 자게 하는 디산스 엔진이라는 호르몬 역시 우리 그 대뇌에서 분비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군이 고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일 가해가 나쁜 사람입니다. 가해가 나빠가고 어떻게 땀이 올라가 땀이 올라가는 것보다 골이 그리 아프니까 네. 골이 아프다.
1: 골이 터질 듯이 아플 겁니다.
3: 예, 영속만 아프게 기차게 아파. 그렇게 항상 대표를 걷어도 계신 몸은 조금 진도에 대고, 예. 그래서 땀이 없이 주사를 맞으면 이래도 안 갚기다. 약을 먹고.
1: 네.
3: 그래서 이분이 보시한 순간 오더니, 이 땀이 어찌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1: 땀이. 예, 이 25가지 약 종류에서 그 반 절반은 간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3: 예, 그래, 그런지 그렇게 효과 빠르고, 예. 다시 제발 나약 이렇게 줬습니다. 예. 그래, 네. 난 또 자신 아픕니다. 저도 사전 차수 얼마나 잡은지도 모른다. 하루에 급하고. 저도 작지, 그렇지. 그랬는데 역습니다. 또 지금 그런 증상 많이 사라졌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심장도 나빠서 그만 날 숨이 차고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때 자꾸 화는 그리 납니까? 심장 나쁜 사람 이렇습니까? 자꾸
1: 간이 나쁜 사람들 화가 나고 간이 나쁘면 심장열이 세집니다. 올림이 이래서. 예.
3: 그래 그렇습니까?
1: 예.
3: 자꾸 그것도 화나지 여기 좋은 말이야도 또 그래 다 팔아듣기는 것도 자꾸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1: 간에 돈이 많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머리는 터지는 듯이 아프고 예. 혈압 예.
3: 혈압도 덜도 아이들면 혈압도 덜도 안 되고 그 머리에서 소리가
1: 네.
3: 자꾸 소리 나면 밤에 잘 수도 없고 오지랑증이 나고 골이 아프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약을 쓴다고 이런 증상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1: 그러면 싸웠습니다.
3: 예, 그래 나니 좀 이 좋은 약을 좀 계속 써보려고 예. 오늘 보니까 열각 좀 재발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이번 의대 활동은 열곽 싸도 열곽을 드립니다. 보내 15곽 싸야 15곽 드렸죠. 예. 7월달 의대 활동에 들어서면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를 해드립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3: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요?
2: 네.
3: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이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도 우리 한쪽 말로는 투이해수라고 합니다. 이 약국에 가면 투이해수 잠자는 약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도 머리에 있는 성과체란 부분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4: 예, 건네보시오 하니, 나는 이 건네보시오 하는 순간 영사이랬습니다. 우리 오빠 먼저 써서, 예, 야, 이 양만한 게 없다. 게 무슨, 어디니 좋은가 할까나.

0: 콩팥집에 허여가지고 소변 네 번 내지 다섯 번 넣는데 대표 사람 아버라 못하게 해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기분이 너무 나빴단다. 그러니까 한 날에 지금 무슨 우리 오빠는 넉 달 썼습니다. 이게 한 번 내지 두 번 볼까 어디 살 것 같아 어디 배에 다 떨어진 것 같단다. 우리 오빠는.
1: 예.
0: 그래서 내 먹었더니
1: 직접 콩팥집 좋아지는 이야기입니다.
0: 예, 확실히 콩팥집이 돕는 이야기 그것이 다 이렇게 좋다고 다 그래서 뭐 콩팥집 좋다는 얘기는 모두 이런 이야기 좋다 해도 정말 이야기는 확실히 좋다는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또 써보니까 예, 나는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뭔가 서면은 그렇게 한 번 내지 두 번 보는데 그거는 이렇게 그런 사이인데 밤에 이렇게 뭔가 서면 볼 때는 자꾸 아플까 하고 허리 아프 이렇다 말입니다. 허리 아픈다 서면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그게 허리도 무슨 뭐 콩팥이 집이라고 하는데 내 아무래도 나중에 이거 콩팥이 그리 좋아지나 따라 이렇게 난 이제 한 50이 썼습니다. 그러니 네. 허리 정말 아예 아프고 예, 서면 때는 좀 힘이 나서 예, 이렇게 뭡니까 그 배추라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 많이 줘도 서면 잘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콩팥이 세게 돕는 약이 옳지 않고 뭡니까 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게 콩팥이 좋아하는데 그 머리에 좀 무겁고 기억력 없고 이런 것도 예, 좋고요. 울어봐야겠다. 난 기억력이 없어. 이 기억력이 돕는 것 같다. 원래 이건 건시황이 됐고
1: 네, 시포를 살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 내 권유 보시하니 내일을 놓고 콩팥 좀 아, 글씨 보는데 어쨌든 이게 소변 나는 것도 한 번도 보니까 나하고는 그게 없는 걸로 찍어서 이 약 계속 달고 사겠다는 그랬대다. 그래, 우리 일이 쓰는 게 좋을까, 예? 우리 오빠 좀 말해서 내 요새야를 좀 약이 좀 싸서 하게 미역까지 미역까지는 거기 좀 놔둔대요. 상가하자, 그랬다.
1: 예, 제가 놔두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선생님.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런 행동의 지배는 사령부에 속하는 머리에 속지 명령한다 이겁니다. 예. 사람은 약 865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뇌세포들이 건강해야만이 이런 멜라토닌 분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도파민 분비요, 여러 가지 이런 머리에서 진행되는 이런 생리 활동이 예,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 한 60살 넘어먹고 우리 MRNA 해보면 노발스 빙벤이요 어느 머리 혈관이 모세 혈관이 막혀서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건네버스 하려는 오늘 환자입니다. 네, 네 저는 건네버스 하려고 어떻게 먹는가 하면 지난해에 그런 한번 여기 걸렸었단 말입니다. 여기 걸려서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 어째서 그냥 뒷골이 그냥 아프고 뒤에서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이 기운들이 와는 요민에 건망증이 왔어요.
1: 그렇죠. 기운력이 떨어지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심지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게 좀 더 바쁠 겁니다.
3: 그래 그냥 어디서 떠나서 어디 동무들 놀라가면 어디서 너는 그리 사람 기억을 자꾸 물어봐 말을 자꾸 물어보는가 말하고 또 하고 네. 고망증이 와를 영인다. 야 그래서 내 약 두 번 썼어. 약 써도 안 되는 게 이게 방송 들어볼까네. 우리 동네 말하더라 말이야. 그 벌써 나를 먹어보라고. 그런데 그 먹어서 벌써 얼마 안 먹은 게 벌써 기억력이 증가되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물어봐도 자꾸 물어보는 그 증상이 나의 그리고 난 손이 그리 나빴어. 그냥 그때 허리 다리 어째 아파서 다리 아파서 난 골과의 문제는 가서 골과 줄을 세게 했는데 아이들이 건네버스 다리를 먹고 지금 허리 다리 문제 아프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골과병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3: 글쎄 말이야. 신기합니다. 좀. 그리고 나는 손이 서면 또 잡아서 할 때 되게 대스포시 나가지 요즘에는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이 약을 내가 지금 열심히 먹습니다. 이제 다른 약 그리 없지만 이거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먹은데 그러면 요즘에는 저는 소변을 두 번이나 한 번이나 나가고 기억은 특히 기억력이 지금 좋아지니까 여기도 없어. 그래 이번에 활동이 그리 좋다는데 이번에 저를 열 꽉 싸겠어. 우리 언니도 좀 기억력이 나쁘다 말입니다. 열 꽉 싸면 열 꽉 싸겠어. 예. 그래 오늘 내
1: 콩팥이라면 나쁜 걸 오래 두면 특히 콩팥이 나쁘다는 사람들 나중에는 이 치매 걸리기 쉽다 말입니다.
3: 혹시 그게 무슨 물어보십니까?
1: 이 약은 여러 가지 약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을 쉬어놓고 하려면 뭐 이라도까지

0: 못된 사람도 이 이야기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필요 없이 이 약 한 가지 갖고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1: 하여튼 이야기 한 말씀만 더 들었습니다. 어느 약보다도. 예. 난 그래 오늘에 열 곽 받아봐야 열 곽 받아봐야 그래 스무 곽 가지고 누구나 예?
0: 그렇죠. 예.
1: 오, 영사스 우리 언니가 같이 예. 묵겠는데 오늘 받아봐야죠.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근여보신환 하면은 우리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가도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없고 너무 많이 들어가도 또 안 좋습니다. 약이라는 게 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30종이 이상부터는 우리 크게 지탱해야 합니다. 그래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런 약종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 산동둥어어조라는 제약공장 이게 양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제약공장이 이름 있고 실험 넣을 수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었고 약 처방 자체가 1771년도 건중황제부터 쓰면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희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 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연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죠. 한동해 작사, 렴종성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좋아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연변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속에 조용히 새겨주는 가요죠. 한하나 작사 리룡해 작곡의 박경숙 가수가 부른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정겨운 가요와 함께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추억의 향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추억 속 향기를 조용히 일깨워줄 것입니다.

어릴 적 함께 자란 누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김동호 작사, 안홍찬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누나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동반자와 함께 웃고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노래한 가요. 이문숙 작사, 강효식 작곡의 윤경학 가수가 부른 우리는 동반자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 그것은 마치 알콩달콩한 행복의 연속입니다. 김광룡 작사, 최룡훈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함께 부른 알콩달콩을 전해드립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고환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국약 풍습방에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6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9세트에는 11세트를 더 드리고 또 12세트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12세트부터 우리 침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선 이런 서적에 보게 되면 침구란 거는 12번이가 한 개 치료 단계입니다. 예, 그러나 침구는 매일마다 놓는 법이 아닙니다. 예, 제대로 잘 놓는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환자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걸 또 고려해서 매번마다 침 맞을 때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영 편리합니다.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예. 그래서 16세트는 24세트를 더 드린 동시에 침구 24번 따라갑니다. 예, 그 외에 우리 장례통하고 장림위로방 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도대체 어떤 약을 선택해야 내 몸에 딱 맞는지 그리고 또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풍습방 약은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한 개 세트랍니다. 그래서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한 세트라는 게 두 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약이가 안에 더블리진 처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전문 풍한습 깊은 곳에 풍한습을 없애주면서 경락을 열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수면상의 이런 골가병 치료한다는 약들은 풍한습을 없애는 약으로 집중적을 합니다. 예, 골수를 보충해주는 약으로 아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는 풍한습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경락을 잘 통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 골수를 전문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이 잘 된다고 뜻입니다. 골수라 하게 되면 우리 그 나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어떤 로엔분들이 이 퇴행성 관절이라는 게 그 썩은 나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썩은 나무란 게 어떻습니까? 수분도 모자라고 안에 영양가가 모자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유린 그 척추암에 자꾸 끊어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원인이죠. 그거 그렇다 해서 그저 무슨 그런 끊어진 거 깡발대고 그렇게 고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히 익혀지자면 깨도 그 안에 영양가가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완전히 매개 세포마다 정말 활발하게 공작할 수 있는 이런 공능을 키워줘야 되죠. 그래야 골수가 회복되고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연골이 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지금 보게 되면 특히 한 가지 약 가지고 세 가지 이런 통로를 열어준다. 이래가지고 전문 우리 마목병을 치료한다. 이거는 국가급 이런 비밀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공개한 겁니다. 크게 공개한 게죠. 그래서 우리 쇼여월 쇠타이 설태이 그런 그 옛날부터 내려온 그 처방을 가져다가 작은 쇼여월로 만들었습니다. 이 쇼여월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중약재를 만드는 방식이 10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여월 어째서 여월을 했는가? 기실은 여월은 여환리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여환리전이라는 게 뭡니까? 약이가 자기 공능을 발휘하는 시간이 점점 오래지고 그리고 리전 그러니까 이 약의 용량이가 집중적으로 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보통 골과병을 치료한 약들은 이런 캡슐이라 하면 그것이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왈지가 제일 낫습니다. 예, 그래서 쇼여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쇼여왈이라는 게 뭔가 백개알처럼 한 봉지에 한 20알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0: 잡수기 쉽습니다. 아, 한 봉지를 쑥 잡수면 됩니다. 예, 그러면 회복되고 그리고 순시 치료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비밀 처방이 뭐인가? 기실은 루샹 모야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쯔창우, 쯔사우 들어가고 두 가지 우토 들어갔죠. 그래서 쌍우 샌링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웨이링샌 들어갔습니다. 예, 샌링팡이기 때문에 웨이링샌 꼭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렁이 들어갑니다. 지렁이 번신은 땅속을 자꾸 파고 들어가는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약 효과가 깊은 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준 자겠죠. 그래서 열매까지 이런 약재가 결합해가지고서 혈맥을 통하게 하고 세 가지를 통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찔로 근골하고 이런 경락 이것을 잘 통하게 해주고 신경을 잘 통하게 해주는 이런 쌍방허이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봉신밤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석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고가가 아예 아픈데 없습니다. 그저 마디마다 예, 아, 쏙쏙 지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손발이까지 시리고 그저 허리라미 아예 아픈데 없었습니다.
0: 네.
2: 그러던 사이에 예, 친구는 또 아픈 친구는 얼마 했겠습니까?
0: 네.
2: 점약도 얼마 먹고 붙이는 공약은 또 얼마 붙였겠습니까? 그래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사이
0: 정신이 신호 해줬습니다. 신호 잘 잡아주세요. 예.
2: 예.
0: 여보세요.
2: 예. 예.
0: 예.
2: 예, 그러던 사이에 선생님 강의 듣고 풍습밤은 어떤 석 달 넘었었는데, 예.
0: 네.
2: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 숲 속이 풍한 습을 빼다내 그런지, 예. 몸도 헷가봐지고, 손발이 시리던 게도 낫고,
0: 네.
2: 혈압도 소리 잘 되고, 예. 그리고 그런 머리가 띵 하던 게 그것도 나사지고, 예.
0: 네.
2: 막 왕왕 소리 나던 것도, 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소리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예. 아프쟁이 났거나 예.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0: 네.
2: 몸이 헷가봐지고
0: 네.
2: 그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2: 이래 좋아지지 예. 예. 활동도 얼마 좋습니까? 좋을 때 활동 장사 가자 그랬나
0: 예예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처방이 한때 결합돼가지고서리 질구 양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치료하고 양해주고 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만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석석 나무처럼 안에 그 골수가 대량적으로 유실돼가지고서 그것을 메꿔줘야 되죠. 예, 그래서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처방 안에 제일 고대로부터 유명한 예, 마통처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마통처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마목하고 아픈 거 해결해주는 이런 초약으로 구성됐죠. 그래서 이 처요가 九정九練이었습니다.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우고 부단히 또 이렇게 끓이고 반복적으로 끓이는 동시에 그래서 몇십 군데는 이런 초약이가 몽땅 딜렌 해가지고서리 이 한 가지 약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세순환을 전문 통하게 해주고 신경선을 이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조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첫째 보조가 뭐인가? 기실은 우리 그 혈맥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미세순환을 격활시켜주는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처방이가 뭐인가? 루샹하고 모야오입니다. 루샹모야오는 예, 신치 호쇼한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저기 보수방 그 야우스 선생님 강의 듣고 쓰고서 지금 효과를 좀 보는 한다는데
0: 네.
3: 저는 아예 이 요새만 투두를 이렇게 지난해 한 15년 차고 되는데 아플 때는 뭐 다리 저리지 허리 저리지 특히 많이 바쁘고 아 수탄 그것도 많이 써 그렇지
0: 네.
3: 그리고 이 10년 동안 또 뭐 200원 정도
1: 네.
0: 네. 신호 아주 좋습니다. 예. 잘 잡아주시네.
3: 얼마나 효과를 못 보고. 그런데 선생님 강의 듣고서 지금 보수방 약을 좀 이제 한시 있었는데 지금

0: 또 봤다는 것이 이 단단지 저리 아프던 게 그게 좀 그 뭔가 완화되고
1: 예.
0: 바닥이 뻣뻣해나면 저렇게 땅 지는 강목이 없던 게 이제 조금 오고
1: 맞습니다.
0: 예. 이 기침질 쪽에 허리 아프던 게 아 이 기침질 뭐 허리 아프다 말이 아니지 뭐
1: 네.
0: 이게 좀 완화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야기 확실히 지금 내 좀 더 써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장기적으로 쓰면 점점 좋아집니다.
0: 네, 제가 선생님 강의도 다시 하게 듣고 선생님 강의도 자세히 하시니까
1: 예.
0: 좀 열심히 듣고 좀 이거 나도 좀 이 새로운 몸이 뭘 나타내야지 점점 안 돼야 되면 아들도 고생이 나
1: 당연하죠. 예, 예.
0: 예, 그러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런 소원약 추천해 줘서
1: 예.
0: 그래. 그래서 예, 감사의 표정도 하면서 내 결심을 좀,
1: 예.
0: 좀 견지게 쓰고다 이런
1: 그렇지.
0: 게 있습니다.
1: 예, 예. 네. 그래서 무슨 일에 수요될 때문에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0: 네. 예. 생활방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생활방면 주의라는 점은
1: 찬 거. 찬 거. 그런, 네.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피해야 됩니다. 네. 모든 골칫병은 다 한기가 꽉 들어차가지고 거기 혈액순환이 될 그런 게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 조선족들이 좋아하는 뭐 빙전한 맥주나 그 다음에 네. 또 이런 그 냉면이나 이게 제일 나쁩니다. 예.
0: 네.
1: 네. 네. 그런 방면에 조심하면 되죠. 예.
0: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붕수병 쓰고 있습니다. 난 붕수 골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서한테 없이 다 아픈다. 견수, 요추 다 아파서 이 붕수병 우선 여러 달 쓰니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3: 예. 예, 바로 걸지 못해서 밀사를 밀고 댕기는데 지금은 밀사를 안 밀어도 눈이 다닐 수 있지만 네.
1: 예.
3: 그리고 버섯속으로 밀사를 밀고 다닙니다.
1: 네. 허리 많이 펴졌습니다. 예.
3: 예. 그런데다가 저기 해배랑 같이 먹으니까 효과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예, 그렇지. 예.
3: 예. 그래서 계속 먹기를 이번 활동이 좋을 때 살려고 한다.
1: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이 루샹모요, 이거는, 우리 처방 중에서 전문 그 혈전을 녹이고, 그 다음에 호수, 피를 잘 통하게 해주는 이런 유효 성분에 속하는 게죠. 그래서 이런 유효 성분이가 신속히 우리 관절이나 사지나 거기에 이런 그 혈관 안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혈관들을 혈관 안에 있는 이런 혈전들을 몽땅 용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이런 독소 쓰레기 이런 것들을 빨리 배출해내가면서 전신의 이런 혈관이 잘 통할 수 있게끔 특히 관절의 미세 순환을 잘 통하게 해줍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네, 풍수방 쓰는 한자입니다.
1: 네.
4: 저는 예약 쓰기 전에는 허리 협착증이 와서 허리 너무 아파서 온 데를 다니면서 치료를 많이 해도 아이 나서준다.
1: 네.
4: 그래 걷지 못하고 걷다가는 뒤에 사람 있고 뭐 얼굴에서 아무 것이나 안 입고 했습니다.
1: 네.
4: 밤에는 너무 돌아 못 누웠습니다. 그래 네. 영화라는 병원 다 다녔습니다.
1: 예.
4: 그래도 나는 구했는데 선생님 풍습방 설명하시는 거 듣고 예약을 선택해서 썼는데 여러 달을 쓰면서 선생님 친구도 같이 했는데 지금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1: 네.
4: 마음대로 우선 어디나 다 다닐 수가 아무리 먼 곳도 다 다닙니다.
1: 예.
4: 그리고 예, 선생님 친구가 효과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지. 예.
4: 예. 친구가 한 개 있어서 그 일찍 나사졌습니다.
1: 예.
4: 그리고 저희 조카도 허리 다리 너무 아파서 풍수방을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괴롭혀서 했는데 완전히 네. 나서고 너무 아파서 집으로 돌아왔댔는데 몇 달을 와서 치료해도 안 돼서 이게 선생님 친구를 하는데 완전히 나서서 한국에 가서 갔습니다.
1: 네.
4: 지금 풍수방하고 혈당을 같이 쓰고 있는데 몸이 너무 싫었는데 일하는 게 힘들었는데
1: 네.
4: 그 지금은 이약 쓰니까 몸이 이게 많이 살이 빠져서 몸이 가벼워져서 살 것 같답니다.
1: 네.
4: 그리고 이거 혈관 같이 쓰니까 내 심장도 좋아지고, 온몸이 많이 좋아지고, 피곤한.

0: 줄 모른단다.
1: 맞습니다. 예.
0: 그대 이야기 너무 효과 좋다면서 중수방은 좀 많이 싸서 보내달란다.
1: 예, 예. 이번에 활동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부터 24번 맞는 이런 활동도 지금 요새 참가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지시.
0: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전 선생님도 알지만 나는 관절병으로 예, 몇십 년 고생하고 벨라벨리하고 다 써봤습니다. 중소의학이에요. 또 보조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친구도 맞고 부항도 붙이고 심지어 등까지 써봤습니다. 써봤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예, 약바위 약 살라가자 해도 예, 그저 조그만 한 10m 걸고 또 다리가 뻣뻣해 나면서 뚝뚝 소리도 나면 그 자리에 그저 퍽퍽구는 안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위 돌아보다 보면 나를 조금만 누구에 붙이게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놓거나 다리를 아픈 사람이 다리를 베라면 얼마나 바쁘겠는가 정말 생각이 납니다.
1: 네, 엄청난 사람 다 화해옵니다. 예.
3: 예, 풍수빵을 이렇게 쓰면서 정말 이풍 야광 풍수빵 장중의 야광 풍수빵은 관절염뿐만 아니라 기타 120여 가지 만성병이 다 좋다고 하니까나 정말 선생님 그 가서도 진단하고 그랬거나 좋다니까 쓰고 있는데 정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 네.
3: 젊었을 때는 산후분홍을 이용 고사하고 늙어선 후에 정말 나이 들면 60 전부터 50 몇 살부터는 계속 그저 풍안습이 몸에 많아 그런지 연고사세 경추염, 견추염, 그 다음에 여추도 아프고 어디나 아픈 적 듣기에 내 선생님 친구를 맞고 이 풍수방을 쓰면서 네. 기적이란 게 활막염이란 게 나서졌습니다.
1: 네.
3: 나는 예, 물을 몇 번 이렇게 물도 짜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께다 예, 뺐습니다. 물을 뺐습니다. 야, 그래도 아이들 때다. 물을 빼면 또 나쁘다 합니다. 그 방법 없이 퍼러 띵띵하면.
1: 그렇지.
3: 그 모습 잘했어. 이름 못한단 말이요. 발목 거기 그렇습니다.
1: 예,
3: 그래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친구를 맞고 선생님 풍수방 어제 버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용 활마경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이 정말 선생님이 영화시고 이 풍수빵이 좋고 선생님이 고대 친구법이 좋다는 걸 나날이 느낀다. 그리고 예, 주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식욕도 당기고 예, 그 밤잠 못 자고 심장도 아프던 것도 많이 나사지고 예, 뒤에서 소리 나던 것도 나사지고 귀 그냥 아팠습니다. 조금만 늦게 자면 예, 뭐 귀 그 밖에 별 안에 든든한 게 있으면 게 이것도 이렇습니다. 귀 소리 나고 예, 돋아 올라오고 그래서 연고사했는데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다음 귀 올라왔던 것도 이렇고 야 정말 이 풍수방만한 게 정말 감사드리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하고 예. 계속 우리 친척에서도 쓰는데 내 쓰는 거 보고 이번 활동이 좋을 때 또 싸겠다고 부탁이 와서 선생님께 오늘 전화드리면서 계속 나도 예 풍수빵 쓰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1: 네. 네. 건강하세요.
3: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이래서 관절의 미세순환을 잘 열어줌으로써 예, 이런 신경세포의 충족한 혈액하고 산소 공급을 잘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손발이 자꾸 차거나 특히 마모기 오면서 치통이라는 게 바늘 찍어놓는 것처럼 아파나거나 예, 이런 증상들이 빨리 해결됩니다. 예, 그러면서 환자 자기절로도 명백하게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모한 이런 사지 거기에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감각상에서 온기가 돌기 시작하니 영 이렇게 편안해지는 이런 감을 느낄 수 있죠. 두 번째 보조가 뭡니까? 경락을 열어줍니다. 잘 통하게 해주고 그래서 독소를 빨리 배출해 내가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말한 이 독소는 무슨 독소인가? 무슨 우리 평상시 뭐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 독소인 것이 아니라 우리 거체에서 들어오는 풍한습 이런 것들이 어째서 깊은 곳에까지 들어갔겠는가 이게 영 중요합니다. 예, 거체에 있는 풍한습을 없애는 약들은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깊은

풍옷을 깊은 곳에 그런 풍한 습을 없애는 약은 유독 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약이가 治酸우, 治草우입니다. 이 우토라는 거는 일반 중이들이 보통 쓰기 싫어합니다. 이 우토의 독을 우리 꼭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장자에서 이 독을 몽땅 없애면서 그 우토의 유효성분이라는 게 뭔가 우리 인체 내에서 깊은 곳을 뜨뜻하게 하는 경락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객관화 동맥이 있습니다. 동맥이란 게 우리 척추 중간선을 쭉 내려오는 게 그 몽땅 동맥이죠. 이 두마이라는 거는 人体 이선 양치의 근본이랬습니다. 양기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다쳐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증암 가서 수술 받거나 이것이가 동맥을 대량적으로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맥의 주요한 혈점이 뭔가 명문혈이라는 겁니다. 우리 몇 천 가지 이런 중약제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명문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안을 덮여주는 이런 약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토입니다. 그래서 治酸우하고 治草우, 川우草우가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川우 하나는 우리 남방의 우토고 草우는 북방의 우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토가 결합함으로써 근데 이 우토가 딱 그 자글로 갈 수 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에 지렁이란 약재까지 한데 결합됐기 때문에 띠롱. 네. 이래서 띠롱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 인지하는 작용이 있죠. 그 다음에 웨이링센. 이 네 가지 약재가 결합해가지고서 이런 바람, 습기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주고 그리고 마목 통증을 빨리 없애주고 예, 수진호로 그러니까 근골을 느슨하게 해주면서 탄력을 회복해주면서 경락을 잘 통하게 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의 풍한습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예, 우리 농촌집에 제가 자꾸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농촌집을 정말 오래 비워두게 있게 되면 예, 불쇠를 가서 거기 안에 습기 한기를 몽땅 몰아내서 하면 예, 그래서 창문을 쭉 열어놔서 통풍시켜서 쓸데없습니다. 부스개가 불을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를 뜨뜻하게 해줘가지고 깊은 곳의 한기를 내보낸다. 그래서 그 부스개 작용이가 어느 게인가 기지로는 우리 그 명문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쌍우, 차우는 유일하게 명문혈 들어가는 이런 약재에 속하는 게지 않습니까? 예, 몇천 가지 약재 중간에서 유일하게, 제가 자꾸 이런 유일하게 이런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골가병 치료하는 게 어째 치료해야 되는가? 이 우토, 이걸 이용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거기를 뜨뜻하게 해준 다음에 경락이 열겠죠. 그러면, 이런, 뼈를 뼈세포를 활성화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한기 꽉 들어차게 되면 그 경락도 다 막히고 혈관도 다 막힙니다. 우리 지금 혈저혈압이 생긴다, 뭐 방광이 생긴다, 동맥경화 생긴다. 도대체 어째 생겼는가? 이 원인을 모릅니다. 기술은 그 주위에 그 환경이가 겨울철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 혈관을 우리 뭐 도랑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도랑물이 겨울철은 얼어들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는 어떻습니까? 그 얼음 몽땅 녹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깊은 곳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거기에 경추나 요추나 구구토나 거기 부위에 그 경락이 잘 통하고 거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혈관 신경이가 압박된 걸 그걸 열어주고 그래서 예, 여기에 또 신경 신경 통로 매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이가 관절이 이런 변형된 거 거기 매를 따라서 새로 성장하면서 예, 그 다음에 이런 뼈에다 영양물질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뼈 속에 있는 콩둥 우리 그 CT라면 해보게 되면 우리 그 뼈 속에 골다공증이라고 있는 분들이 뼈 속이 단단하지 못합니다. 구멍이 숭숭숭숭 났죠. 썩은 나무처럼 그렇게 됐죠. 이것을 몽땅 메꿔줘야 됩니다. 그것은 뭐에 제일 중요한가? 우리 이제 말하는 다른 처방. 그러니까 여주의 단쉬가오라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인데 여기 안에는 몽땅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숙지, 우슬, 酒肉从容, 그 다음 여전자, 인양호, 거우지, 지血통, 구수부하고 철라이프즈. 철라이프즈는 주요하게 폐, 비위, 경락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위

0: 소화를 어쨌든 빨리 도와줘야 되죠. 그래야 흡수됩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소화계통이 다 잘못된 이상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쓸데없습니다. 소화계통 주위에 한기가 꽉 들어찬 이상 소화계통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밥 먹어도 그것을 영양가를 흡수를 못하는데 뭐 약을 먹어서 흡수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뭐 칼슘 먹는다 다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약이 잘 됐다는 게 뭔가 순시치료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겠거나 우리 오장육부가 공작하는 직발선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오장육부가 수여된 영양물질을 딱딱 보충해 줄 거나 회복이 잘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서 우리 뭔가 그 연골 탄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의 머싱 마찰을 방깃간 마찰에서 파괴되는 걸 방지해주는 이런 작용 엄청 좋죠. 그래서 뼛속 깊은 곳에부터 거칠까지 관절까지 그것을 몽땅 건강하게 해준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수복 효소가 질자하고 황바의 황친 이게 더 들어갔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개수는 산강 서쪽 높은 강기슭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 흥안과 30리쯤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4,500가구쯤 될까 하였다. 마을은 푸른색 키와 집들로 빼곡했다. 홍군은 수많은 나룻배를 이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 홍군대호가 줄을 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주울내와 주덕은 대호 쪽으로 걸어갔다. 부교 들머리는 사람들의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와 말이 힝힝 울부짖는 소리, 어지런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몹시 우스스했다. 강기슭 높은 곳에는 양끝이 건듯 달린 바람벽에 삼관당이라는 현판을 매단 으리으리한 집 한 채가 보이었다. 몸집이 커다란 군인 하나가 뒷짐을 진 채 그 사당 앞을 서성거리었다. 부교를 건너는 부대를 살피면서 곁에는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조련은 그가 팽독해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는 참모들과 함께 도우강을 지휘하고 있었다. 팽독해도 주울레와 주덕을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원망하듯 말했다.
1: 당신들 왜 이제 오는 겁니까? 올 수 있어야지요.
0: 주덕이 대답하며 주울레와 함께 기슭에 올라섰다.
1: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싸우라니 말이 됩니까?
0: 팽독해는 좀 화가 난 듯 말을 이었다.
1: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너무 큰 대가를 댔습니다.
0: 주울레는 깊이 동감

0: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팽덕해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박고동진은 지나갔습니까?
1: 지나갔습니다. 리덕도 아까 갔어요.
0: 팽덕해가 시답지 않게 말했다.
1: 모주석은요?
2: 못 봤습니다.
0: 팽덕해가 고개를 저었다.
1: 뒤에 있는 것 같은데?
2: 왕가상 동자고 락보동지는?
1: 둘 다 못 봤습니다.
0: 졸레의 눈빛이 어두워지면서 얼굴에 걱정이 가득 찼다. 주덕도 어딘가 조급해서 물었다.
1: 팽동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2: 북쪽에서 하근이 두세 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개자식.
0: 팽덕해가 사납게 욕을 해댔다.
2: 금방 림표 서병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힘드나 봅니다. 한 개 단이 적에게 포위를 했답니다. 그중 두 개 영이 포위를 뚫고 나갔다가 다시 적들한테 돌려쌓였다 하는군요. 사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 탄의 간부들이 다치고 전사했답니다. 지금은 전화선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1: 남쪽은?
2: 관행에서도 치료랍니다. 사상자도 많을 겁니다.
0: 팽덕해는 서남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1: 흥안쪽은 좀 나을 텐데.
2: 백성이는 아주 약해 빠진 놈입니다.
0: 졸레가 웃으며 말했다.
3: 놈은 광설을 지키려는 생각뿐이죠. 홍군이 들어오는 게 싫다면서 장계석에 조왕군이 오는 것도 그린다니까요.
0: 공군 나팔이 울리더니 사람들이 놀라 외치는 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4: 적기가 온다! 적기가 온다!
0: 어느새 비행기 몇 대가 낮게 날았다. 귀청을 찢는 소리가 들리더니 부교 양쪽으로 높다란 물기둥이 치솟았다. 달이 우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서로 먼저 다리를 건너려고 밀쳐대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물이 빠지고 말았다. 곧이어 적기가 기관총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홍군 전사들이 쓰고 있던 동근 삿갓이 순식간에 물으로 동동 떠올랐다.
4: 어서 저쪽으로 가세요.
0: 팽덕해는 주덕과 조우려를 북쪽에는 버드나무 숲으로 밀면서 아래쪽을 보고 소리를 쳤다.
4: 밀지 말아요. 멈추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사람을 잡지는 못합니다.
0: 조우려와 주덕도 강기석에 서서 손을 내줘며 소리를 쳤다.
5: 동지들 어서 걸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0: 땅에 엎드려 서둘러 숨을 곳을 찾던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지었다. 두두두두 기관총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지만은 하나 둘 주춤주춤 일어났다. 총에 맞은 사람들도 온 힘을 다하여 일어나 서로 어깨를 겹고 절름절름 걸어갔다. 전사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얼룩덜룩하였다. 포연이 사라지자 무루에는 또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둥그런 사과, 오각비리 달린 모자, 서류와 조항소베트 구역에서 쓰던 종이돈들이 동동 떠올랐다. 팽덕현은 낮게 날아다니는 적기를 보며 욕을 퍼부었다. 개같은 놈들! 그러더니 참모장을 보며 소리를 쳤다.
5: 공격하라는 신호는 왜 보내지 않은 겁니까? 어서 보내세요.
0: 나팔 소리가 세 번 길게 울리자 강변에 숨어있던 경기관총 사수들이 비행기를 겨누고는 사격을 퍼부었다. 적기는 다급하게 높이 날아올랐다. 도강하는 홍군은 더욱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었다. 하지만 북쪽에서 들려오는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종소리도 더 자지러지었다. 진지가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았다. 팽덕현은 불안한 얼굴로 주울레와 주덕을 보았다.
4: 조총사령, 어서 부주석과 떠나십시오.

보자마자 주덕이 말했다. 원래 당신이 먼저 가세요. 나는 1군단에 가봐야겠습니다. 주울래가 말을 받았다. 그만두세요.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주덕이 포승에 귀를 기울이며

0: 그를 보며 정중하게 말했다. 행동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오후 5시까지는 이곳을 지켜내야 주황홍군이 모두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모두 속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건넌 다음에 몸을 베야 합니다. 후퇴하기 전에 군사위원회 보고하세요. 백덕회가 노련한 군인답게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받았다. 조울래는 조덕 백덕회와 헤어져 일행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다. 서쪽에 있는 큰 산들은 모두 자욱한 구름에 쌓여 있었다. 홍군이 광서로 들어가려면 청평계, 삼천계 아니면 타조계 가운데 하나를 넘어야 했다. 이 세 고개는 모두 높고 험했다.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삼천계 쪽으로 전진하였다. 조례는 앞선 대우를 따라 걸었다. 높은 곳에서는 북쪽현에서 포탄이 터져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훤히 보이었다. 적들은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멀어야 20리 거리를 사이두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불과 2, 3리쯤 떨어져 있는 작은 산등성에서 홍군 3군단과 광서군대가 맞서고 있었다. 이렇듯 좁다란 동로에서 천군만마가 서쪽으로 지쳐 나갔다. 가장 힘든 사람은 부상병들이었다. 재팽이를 짚고서도 뛰다시피 걸어야만 하였다. 점심 무렵 조울래는 삼천계 꼭대기에 올랐다. 서쪽으로는 눈앞으로부터 아득한 곳까지 푸른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산들은 하나같이 우중충했다. 산이라면 지난 몇 해 강서에서 적지 않게 누비었지만 이렇게 높은 산은 본 적이 없었다. 동쪽으로 5, 60리쯤 떨어진 삼토에서는 여전히 쿵쿵 포성이 울리고 포연이 자욱하였다. 발밑에 산강이 띠처럼 구불구불 뻗어 있었다.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개수나로 터있던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대부분 건너왔고 뒤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흩어진 채 뒤쳐져 있었다. 봉황치와 태평 나루토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울래는 마음이 좀 놓이었다. 하지만은 뒤따라오던 5군단과 8군단이 건너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자 마음이 또 무거워 났다. 강물우로는 아직도 홍군 전사들의 시체가 떠내려가고 있었다. 주부주석 동지, 여기서 좀 쉬어갈까요? 호위병 홍국이가 물었다. 조울래는 대꾸도 없이 한쪽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검은 신 한쪽을 벗어 흙을 털려고 보니 신발바닥에 다 달아서 구멍이 나 있었다. 다른 쪽 신도 마찬가지였다. 발밑이 왜 딱딱한가 했더니 졸래가 웃으며 중얼거리였다. 아유, 조부수석 동지,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홍고기가 나무랐다.
1: 며칠 동안 신을 못 벗고 잤으니 알 수가 없지.
0: 참 제 잘못입니다. 홍국이 얼른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주머니에서 집신을 꺼내 조울래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달아빠진 신을 멀리 산 아래로 던지며 말했다. 국민당 놈들아, 얘따 기념품이다. 홍국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울래와 호위병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처럼 경쾌한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었다. 골짜기 아래는 크고 우중충한 숲이 우거져 있었다. 숲 어디선가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암만 들어봐도 무슨 일로 다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조울래는 몸을 일으켜 가까이 다가갔다. 작달막한 키에

0: 도수 높은 안경을 쓴 당주왕 총석의 박구가 얼굴이 벌게 진 채 몹시 흥분해서 서 있었대. 그 옆에는 한 부상병이 머리와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들것에 누워 있었다. 주왕 직속기관 사람들과 행군을 하던 전사들이 더러 둘레에 모여 기웃대고 있었다. 그 부상병은 달아오른 얼굴로 끊임없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었다.
1: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갈 게 아닙니까?
2: 그런 무례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0: 박구도 화가 나서 소리를 치었다. 얼굴에 땀이 나서 안경이 자꾸 아래로 흘러내리는 통에 부지런히 주워 올려야 했다.
1: 아니, 왜 무례한 질문입니까?
0: 부상병이 팔을 휘둘며 말했다.
1: 당신은 총석이고 저는 당원입니다. 저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를 흘리든 목숨을 바치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 탄이 깡그리 날아갔습니다. 우리의 정치 위원과 몇몇 영장들이 다 희생이 됐습니다. 1800명이나 되던 우리 탄은 지금 500명도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나는
0: 부상병은 감정이 북받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눈물 범벅이 되어 울음을 터뜨렸다. 작달막한 키에 근시 안경을 건 주왕국 서기는 더 참지 못하고 성큼 담가포로 다가섬에 꾸짖었다.
2: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당정이 민주를 짓누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 의견을 내놓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1: 의견이 있어도 감히 말할 수나 있었습니까?
0: 부상병이 되물었다. 그는 격분하여 말했다.
1: 좋습니다. 오늘 의견을 말하라니 하지요. 저는 1928년에 참군하여 다섯 차례 반포위 토벌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앞에 네 번은 잘 싸웠는데 왜 당신들이 오니까 이 꼴이 되었습니까? 에? 근거지마저 다 잃지 않았습니까?
0: 부상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구는 싸움에 나선 수탉처럼 목을 쭉 빼돌고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다.
2: 이건 당주왕을 의심하는 겁니다. 당의 노선을 반대하고 제3국 제당을 반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동지가 다 직기망정이지. 이건 호우된 비판을 받을 일이에요. 당장 동지한테 책임을 물었을 거란 말입니다.
0: 여기까지 들은 주울레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2: 동지들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 뭐 구경거리라도 났습니까?
0: 사람들은 주부주석의 낯빛을 살피더니 흩어져 돌아갔다. 주울레는 부상병의 곁으로 가서 조용하면서도 엄숙하게 말했다. 우리 당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처럼 흥분해서 총서기를 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고는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물었다.
3: 동지는 어디 소속입니까? 무슨 일을 맡고 있죠?
4: 일군단에서 团장을 맡고 있습니다.
3: 이름은 뭐지?
4: 한동정입니다.
3: 한동정.
0: 조울래는 문득 뭐가 생각난 듯 말했다.
3: 그럼 4차 반포위 토벌 때 적군사장 진시기를 사로잡은 부대가 동진의 탄입니까?
4: 그렇습니다. 동진은 전에 아원탄광에서 광보로 일했지요.
0: 한동정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3: 그러면 참군한 지 정말 오래됐군요. 그런 사람이 이러면은 더가 안 되지.
0: 조울래가 말을 이었다.
3: 동지가 말한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왕에서 잘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줄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이 하는 일과 공산주의 사업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상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건너왔으니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보아라 청춘아 7월의 하늘을 우리는 모두 다 중화의 아들 딸 꽃바람 부는 곳에 흰 구름 있고 흰 구름

0: 주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

0: 2955-5666번, 295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일꾼들이 주 정무 중심에서 대회의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궁형 종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각계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중공중앙 총석이고 국가주석이며 주앙 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일꾼들이 주 정무 중심에서 대회의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축대회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모두는 단정한 복장에 당원 휘장을 달고 7일 훈장 수여와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실황을 참답게 시청하면서 공훈 모범과 선진 전형들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사심없이 헌신한 감동적인 풍채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 속에서 습금형 총서기가 중요 연설을 발표하자 모두는 정신을 집중해 경청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종석의 중요 연설은 높은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사상이 심오하며 내포가 풍부한 바 105년 대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역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깊이 회고하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휘황을 이룩할 수 있었던 우수한 특질을 깊이 밝혔으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투하는 데서 반드시 틀어줘야 할 다섯 가지 면의 중요 요구를 깊이 있게 논술해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는 데 방향을 일층 명확히 가르쳐주고 준칙을 제공했다고 일치하게 인정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둘이에 더욱 굳게 뭉쳐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면서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발전 중림을 용감히 짊어지며 신심을 견정히 하고 계속 분투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음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연변의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들이 집중 시청에 참가했습니다.
1: 1일 우리조 각계의 당원 간부와 대중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 로종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대회의 정신 내포를 터득했습니다. 모두는 자신의 일터에 입각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생태환경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금평 종석의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면서 당의 분투 로정을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이를 사업 동력으로 전환시켜 변강의 록수 청산을 수호하련다고 밝혔습니다. 주생태환경국 기관당위 책임자 왕광흠입니다. 기관 당위 책임자로서 저는 이번 대회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선진에 비추어 직책을 리행하며 오염 예방 퇴치, 환경 치리 재반 사업에서 앞장서 나아가고 책임을 다해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로정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전주 삼농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청년사업위원회 주임 장흥입니다.
0: 당중앙은
1: 시종 삼농 발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 해결로부터 전면적인 빈곤 해탈에 이르기까지 또 향촌진흥 전면 추진에 이르기까지 이는 당이 인민을 위하는 초심의 생동한 증견입니다. 청년 간부로서 저는 사명을 명기하고 실속 있게 담당하면서 농업농촌 현대화를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 흥변 부민 촉진국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군평 총석이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년 내에 빛나는 로정과 위대한 성과를 함께 돌이켰습니다. 주 흥변 부민 촉진국 흥변 부민 합작처 서장 양효단입니다. 흥변 부민 촉진국의 간부로서 저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를 따라 배우며 시대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렵니다. 변경촌 건설을 다잡고 주민들의 수요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흥변 부민 사업에 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에서는 기관 전체 당원 간부 및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사업 동력으로 전화시켜 전주 여러민족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변강에 뿌리 내려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 기관 당총지 간사 곽흠입니다. 청년 당원이자 공천단 간부로서 저는 당의 100년 분투 력정에서 지혜와 힘을 섭취하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는 신념과 결심을 견지하렵니다. 공청단의 주요 책임과 주요 업무에 입각해 성심성의로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정확한 실적관으로 사업 창업을 이끌며 더욱 포만된 정신 상태와 더욱 실속 있는 담당으로 연변 공청단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왕청년 장영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가 전국 우수 당사무일꾼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던 장영가도 기관 간부들과 관할구역 주민들은 이를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청년 장영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리흥록입니다. 습군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여러 민족 대단결, 전국 인민 대단결,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0: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사회구역 공공봉사시설이 점점 완성되고 주민들의 생활질이 점점 높아지며 민속문화가 점점 흥성해지고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저는 당의 령도 하에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한마음이 되면 앞으로의 날들이 갈수록 흥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개최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추정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전주 간부대중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붉은 선율 속에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기고 당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음악회는 관해나 홍기송의 웅장한 선율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성 독창 영산홍은 가야금의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어우러져 혁명 전쟁 연대 군민이 한맘 한뜻으로 뭉친 장엄한 광경을 되새기게 했고 남성 독창 중화는 웅장하고 깊이 있는 음색과 진실하고 강렬한 표현으로 신시대의 중화의 아들딸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손잡고 분진하는 앙양된 자태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여성 중창 당마크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브로치는 서정적인 목소리로 광범한 당원들이 시종 당과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확고한 신앙을 노래했고 관해낙 풍수는 경쾌하고 소박한 선율로 당의 령도하에 연변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누리는 나날이 번창하고 융성 발전하는 행복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여성 독창 당예에 드리는 산노래는 소박한 노래소리로 당예의 말을 듣고 당예의 은혜에 감사하며 당을 따라 나아가려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초심을 진지하게 표달했고 남성 독창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앙양되고 호방한 선율을 통해 당예의 빛나는 햇살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산을 일구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뜨거운 장면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여성 독창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진실한 감정과 섬세한 노래소리로 당의 핵심 인민의 령수 군대 통수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아들딸들의 진심 어린 추앙을 절절히 노래해 공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바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악회는 대합창 나와 나의 조국의 격앙된 선율 속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전반 음악회는 주제가 선명하고 다채로웠으며 독창, 중창, 합창, 관현악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취하고 독창적인 음악 편곡과 훌륭한 표현을 곁들여 중국 공산당의 105년 비바람 속 분투의 역정을 생동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음악회는 당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무한한 열애와 감언의 정을 표달했으며 전주 상하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분발 자귀하고 개척 진취해 연변에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힘써 개척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대표, 주 직속기관 당원 간부 대표,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음악회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0: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공동 주최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6월 30일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분야, 각 전선의 간부와 종고본 대표들이 활동에 참가해 몰입식 수업 속에서 100년 당사를 체득하고 분진의 힘을 섭취했습니다.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타파하고 사회사 강술, 영상 방영, 정경 연출, 가무 공연, 모범 인물 인터뷰, 집단 당독, 대합창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연변에서의 중국 노동자 대사상정치수업 혁신실천으로서 이번 활동은 연변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변강의 홍색 혈맥을 이어가면서 우리 주 각 시기마다 용서 숨쳐나온 전국 노력모범과 선진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홍색 유전자를 깊이 전승하며 분진의 힘을 응집하기 위해 우리 주 각 단위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0: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7월 1일 당창근 105주년 경축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 및 정확한 실적권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주제 당 수업 활동을 가졌습니다. 회에서는 당 연안이 50년이 넘은 로 당원들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을 인솔로 주류 매체의 체계적 변혁을 다그치 추진하자를 주제로 한 주제 당 수업을 들었습니다. 당 수업은 전체 당원 간부들이 사상 토대를 다지고 우수한 능력을 연마하며 착실한 작품과 뛰어난 실적으로 방송국 재반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 기자 산지화입니다.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일선 당원 기자로서 저는 시종 당성을 첫 자리에 놓고 뉴스 취재 기층 일선에 부리내리며 마음을 다해 연변 발전과 민생 실사에 생동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원의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매 한 편의 뉴스 보도를 착실하게 잘해나가겠습니다. 6월 30일 연변박물관 림시전시청에서 펼쳐진 철골주사나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이 많은 퇴역 제대 로병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퇴역 로병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근 100점의 귀중한 사료와 실물을 모아는 바 군복 장비, 시공기계, 방호용구, 립공증서, 영예 메달, 손글씨 원고 등 물품을 망대해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열혈로 산하를 건설한 빛나는 로성을 전방위적으로 재현했습니다. 당 창건 105주년 생일을 맞아 심수, 안산, 당산의 기본 건설 공정병 제대 로병들과 연변 본지 기본 건설 공정병 퇴역 로병들은 연변 박물관에 모여 기억을 되새기고 분퇴의 초심을 추억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사료와 옛 물건을 기증한 로병 대표들에게 소정 증서를 발급했으며 퇴역 로병 대표들은 박물관의 기념 깃발을 증정했습니다. 퇴역 기본 건설 공정병 주순빈입니다. 우리가 기본 건설로 변강을 지키고 분투했던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니 더없이 격동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변강이 뿌리 내려 혹한과 무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을 공략하면서 전력으로 수변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 군인의 초심을 실천하며 입당 사명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에 이런 귀중한 분투 사료들이 영원히 소장되고 대대로 전해지면서 기본 건설 철군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사심없이 기여하는 정신이 계속 전승되는 것을 보니 우리는 깊은 위안을 느낍니다. 생동한 실물 사료와 건설 이야기는 많은 당원 간부, 청소년 학생, 주민, 관광객들을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로일대 건설자들의 사심없는 기여, 간고 분투, 조국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정신을 느꼈습니다. 이번 전람은 8월 9일까지 지속되며 전 과정 사회 무료로 개방됩니다. 6월 30일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홍색 국문정치생활관 현판 제막식 및 연합주제 당일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및 공동건설 단위의 당원 대표들은 해설원을 따라 100년 당사를 몰입식으로 참관하고 도문 통상구의 당사 이야기를 깊이 료했으며 당원 정치 생일 쇄기 활동을 펼쳐 입당 선서를 되새기고 입당 초심을 명기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사업일꾼 리목연입니다. 홍색 국문 정치생활관의 정식 사용은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당건설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홍색 교양 담채를 충분히 활용해 당사 교양, 당성 교양을 조직 전개하고 공동건설 단위와 상시적으로 연합학습 공동건설 활동을 펼쳐 홍색 교양이 불러일으키는 분진의 역량을 변경을 지키고 개방을 위해 봉사하며 지방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4회 향촌 특색 우세산업 발전대회가 일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 우리주는 1억 2천만 원 인삼계열 제품 구매 주문을 성공적으로 체결해 연변 인삼 산업의 고급화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그늘 길림 연결 공룡 문화연구 발전 중심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원 연결 모아산 공룡 문화 관광구를 연길 조선족 민속관광구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풍경구 경영관리 범위, 주소, 운영주체, 재반 봉사 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0: 연결시 국자거리 도로구간 시공의 순조로운 진행과 시공기간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해당 도로구간의 교통관제 시간과 관제 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자거리 융성국제 동문부터 우이로 구간에서 자동차가 국자거리에서 북쪽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좌회전해 우이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MP 더불어 세신이로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우대활동은 며칠 진행하지 않는 우대활동에 속하면서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게 498원인데 15각을 사면 15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그 세신이로는 10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명서방은 12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도대체 홍남강 치료이기란 게 뭐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지게 되실 겁니다. 우리 지금 홍남강 치료이기는 홍광 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여기 설명서에 저희들한테 위탁이 왔습니다. 그럼 무슨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면역계통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세포의 새로운 아주 활성화를 촉진시켜주는 새로운 세포가 우리 노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게 더디고 낡은 세포가 빨리 떨어지게 되어 있는 탈락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노폐물이 쭉쭉 빠지게 하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면역계통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종양세포가 나거나 암세포가 나는 것도 그것도 유전인자가 돌변하는 그 제길에 바르셔 놓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600 내지 700남이 그 파수를 주파를 이용해서 우리 세포에 착착착착 쉽게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이걸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정상 공능을 유지해지게 돼 있고 특히 남성들이 전혈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콩팥 부위다 이거 딱 그게

0: 그 거중서 이렇게 거기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새로운 세포 새로운 대사를 이용해서 내가 젊었을 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는 심지어 암세포가 나가는 것도 그것도 억제 공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게 그 모든 공능을 비뚤게 나가는 거 바로 잡아서는 이런 그 좋은 홍강과 남강 이걸 이용해서 우리 지금 인류가 장수를 보증하는 데 새로운 계기를 풀어주는 좋은 이력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파라는 것은 립자입니다. 벌이 얼샹싱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립 그 두 가지 상태로 가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파는 거 광파로 되어 있는데 이 광파는 일종 립자다. 이 립자는 우리 세포에 빨리 투과 됩니다. 600남이 내지 700남이 이런 그 작은 광파를 이용해서 빨리 침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를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오장육부의 세포는 모두 세포로 조성되는데 이 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시켜주는 데는 홍강강 치료액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용하고 약 안 드시면 안 돼.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거 종합해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지금 전입학사 쓰고 있습니다.
0: 예.
2: 네, 이게 그런 것은 녹궁수 부재라서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전입학사 쓰고 있는데 지금 쓴 다음부터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아예 납니다. 지금.
0: 아, 그럼요.
2: 네. 그래갖고 그냥 깜빡깜빡하면 경력이 없던 게 경력이 또 많이 좋아지고 그냥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면 예 전화 저기 전화기나 잠 못 자는지 집 예약 쓴 다음도 마음이 영 편안하니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맑아지고 예,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0: 그럼요. 예예.
2: 예. 예. 그래 예, 이게 세심히로는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은 그날 위 아파서 예, 소화 안 돼서 예, 밥 얼마 못 잡았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 위 아프지 않고 하니까 소화 잘 되니 예, 밤이 영 맛있다 합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2: 예, 계속 이게 전립성이 비달려서 예, 소변벽이 영 힘들어 해서 예, 정말 약은 여러 가지 약 많이 써도 예, 안 되던 게 이게 세심히로 쓰고도 예, 지금 소변영 시원히 잘 나가니 영 살 것 같다 합니다 지금.
0: 그렇죠. 예예. 예.
2: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활동에 참가하니까 이 홍남광 치료 기계를 가졌는데 야 이 기계 정말 좋습니다. 이
0: 그렇죠.
2: 기계가.
0: 예.
2: 예. 어디 아프면 어디 되면 통증이 감없이 싹 사라지고 아 정말 신기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0: 세포에 빨리 흡수가 되게 돼 있으니까 효과가 빠르고 비교적 효과에 대해서 믿음성이 가는 이런 좋은 이력이기입니다. 이게 그 어느 큰 병원에 리더실에 가도 이 기계만한 거 쓰게 되면 큰 돈 내야 되는데 이리 우리 이번에 무료로 주게 되었으니까 기회입니다.
2: 예, 그래 우리 그 뭐 그 시동생도 울지 왔다가 놀러 왔다 이 기계 써보고 소리 야 이 기계 정말 이렇게 효과 좋은가오 예? 대보던 게 아픈 부위야 부부 대보던 게 기계 효과 좋다며 자기들도 혈진 놓고 혈압도 놓고
0: 순환장애를 풀어줍니다. 예.
2: 예, 여러 면이 이렇게 좋지 않은가 기계도 역신하고 약도 싸고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 오늘 지금 전입학사를 대답하게 했다면 그럽니다.
0: 그렇게 하나 하셔. 이번에 기회입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세신 2월 지금 쓰는데 나는 이게 항상 그래서 손 나고 그래 소변이 같이 피곤하고 예. 그래 어디 출장 하다면 가다 잠자리를 가다면 정말 이게 골머리 아프다만 합니다. 벌써 어디가 두수관계가 막아져요. 거기부터 소변 지냈으면 어까네. 그래서 어디 땡기를 바쁘고 이런데 그래서 이런 참에 또 이렇게 약이 그 세시리로 나와 방송 통해서 듣고 집 썼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지금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예.
0: 그렇죠.
3: 요즘은, 소변이가 지금, 예, 그저 지금 벌써 한 달 쓰니까, 아긴 게, 어제 지금 반년 썼는데, 기관상 어제 해결 받았습니다.
0: 예.
3: 그래도 나는 만족해. 계속 꾸준히 쓰면서 한 달 더 보자. 천이 박사는 집사람이가 항상 머리가 띵 하고, 그리고 기억력이란 거 어째 그런지, 빙사에 가서, 아, 빙사 갔다 가든, 꺼내라 갔다 가든, 또 까부닥 잊어버리면. 그런데 이게, 해수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더 심하더라만 합니다.
0: 예.
3: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0: 방송에 통해서 천희 박사 얘기 나오다부터 이거 썼는데, 야, 앵게라에, 어제는 기억력이 그래 안 돼가지고 무슨, 저기, 갔던데, 아, 아색이 딱 어디 중간에가 멈춰서 갔던데 가면 거든 진짜 가져온다만, 기억력이 빠르다만.
1: 그렇죠. 예.
0: 예. 이러니까 이거 피면 못한다면 이해하면 어제는 맞으니까, 나, 내세가 있었어요. 자꾸 페이 들어왔는데.
1: 그렇죠.
0: 예, 지금 왔을 때, 예, 꾸준히 메탈에 좀 보면 하면, 어제, 이게, 뭐, 저, 논의는 나가서 정말, 대사람 안 돼.
1: 그렇죠.
0: 몇승사에
1: 예.
0: 방문하고, 예. 이래서 우리는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게 돼.
1: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 해결해 주는 데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에 또 무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수고하십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명소방 논의학 얻음에 다섯 달 썼습니다.
1: 아, 예.
3: 예, 다섯 달 쓰고 많은 효과도 봤습니다. 특히 매일 눈에 녹내다입니다, 나는 이거.
1: 예.
3: 이게 원래 1년 전에 수술해가고 자꾸 안압이 자꾸 올라가고 내가 이랬거나 수술하라는 거 내가 수술 안 하고 그냥 이때까지 약을 그냥 이래 지내왔는데 예, 다른 약을 찍어도 예, 이게 안압이 그래도 두문두문 딱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내이약 다섯 달 쓰면서 안압이 한 번도 올라요.
1: 이 제품이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많은
3: 예.
1: 분들이 인정합니다. 예.
3: 완전히 예, 이게 안압이가 정상 부분도 딱 있고 예, 내, 예, 그냥 한 4달 한 번씩, 4달 한 번씩 하는데 검사를 하면.
1: 예.
3: 이게 기본 검사입니다.
1: 안압이 녹내장에서는 제일 기본입니다. 안압이 공제되게 되면 녹내장은 많이 기본 해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눈에 자꾸만 피도 지고, 이 눈알이에 자꾸만 어떻게 까다라며, 그리고 눈에 눈꺼비가 많이 지고 나오는 거 지금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내재를 봐도 이 눈자시가 봤어, 예.
1: 자기 저를 알리죠. 그걸 봐도. 예.
3: 눈치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1: 그렇죠. 그게 맑아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애들하고 어른들 대비해 보면 애들은 머리알같이 아주 투명한데 어른들은 흐리멍텅한데 그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요. 예.
3: 예, 그래, 내 이학수 수술이, 아, 이 시력도 좋아지고 올라가는구나. 내 지금의 이학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얼마나 좋은 약, 이때까지 내 약을 얻으면 한 2년 어간에 많이 썼습니다.
1: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예.
3: 아, 떨구면 아이들이 되니까.
1: 예, 아이 되죠. 예.
3: 예, 이번에 그냥 이약 쓰면서도 특히 이렇게 효과 좋고 또 시력까지 올라가니까, 내 정에.
1: 시력이 올라가면 지롭니다. 예. 안과의 질병 많이 갖고 있으면 시력 올릴 수 없습니다. 예. 지로니까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3: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약 만나고 이렇게 예, 효과 좋을 지게 저에 바짝 쓰려고 이번에 오늘 15개니까 얼마입니까? 그게 12각이 주니까 이거는
1: 지금 12각에 12각을 주고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립니다.
3: 그럼 저를 12각 저를 오늘 배달받겠습니다.
1: 눈병치료에서는 이걸 드시게 되면 간이 좋아지고 담낭이 좋아지고 상처열, 폐열하고 심장열까지 쳐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눈이 좋아진다는 게 단순 눈에서 눈 치료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눈에 영향을 주면 그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고 깡군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름 놓고 쓸수 있는 제품이 명서방 이 제품입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썼습니다. 이 쓰기 전에는 눈이 깜깜하고 아프고 피가 지금 바람하듯 눈물 났단 말인데. 그런 게 이거 쓰니까 피지는 게 없어, 지금. 눈물이 안 나고. 그리고 그것도 백내사에도 있어.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1: 예.
4: 근데 지금 물체가 좀 빤하게 보입니다.
1: 그게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백내장이 그게 수정체 혼탁이 벗겨진다는 게이 제품입니다. 바로, 예.
4: 그래도 야맹증이든 밤에 잠못 봤습니다, 이쪽에서는.
1: 야맹증,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데 기초병이 야맹증입니다.
4: 이게 지금 밤에 잘 보는데,
1: 그래요?
4: 시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약이니까.
1: 예.
4: 이 능력 중에서 이 약이 좀 최고 약이 같습니다.
1: 예.
4: 건강 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예.
4: 어디 아픈

0: 어디다 어깨 아프자 여기다 지금 저 허리 아프자 허리에 무릎이 관절이 아프자 거기다 저 거기 완전하다 좀
1: 간이면 간이다 콤파치면 콤파치 폐면 폐 다 됩니다. 그거 네. 강중약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 놓으니까 딱 되게 되면 아주 편합니다.

0: 어떻게 말하면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제품입니다. 예,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CAMP 이슬이 거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건 노벨상 받았다는 게 CAMP 그 이슬이 발명으로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 본신이 CAMP에 의한 이학학술의 상품에 속합니다. 그 중풍에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이 제품은 기본으로 아주 아주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2: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그래. 전이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전이 방송하고 저는 명소 방송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수고하세요.
0: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지금 우리 이모가 중풍이 와서 예, 전희 박사가 세심 1월에 지금 같이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당강 기계를 쓰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정신이 이거에 쓴 후에는 정신이 나고 힘이 나고 예, 잠을 잘 잔답니다. 그리고 예, 몸이 아주 가볍고 예, 기억력이 돌아온답니다. 그래 이 약을 먹고 기계를 사용하니까 예, 소화도 잘 되고 어디가 이런 걸 나를 싸웠는가 무서워합니다. 야 그렇죠. 신기하답니다. 예, 예. 그래 지금 내 옆팔에 옆집 아줌마이도 지금 중풍이 와서 신랑이 와서 내 이 보도를 하는 거 지금 듣습니다. 중말인가 도팔인가 예. 그래 들으면 감탄합니다. 예. 야 이런 좋은 약도 있는가 자기 배달받겠답니다. 오늘이 그래 우리 지금 오늘이 배달받으면서 이 그런 손님도 같이 배달받겠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0: 그렇게 하셔. 그런 분한테는 전희 박사에다가 지금 홍남강 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정선이 벌떡 날 겁니다. 와 이제 감동받는 것처럼 확실한 치료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딱 사실에 부합되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4: 제가 천희 박사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사변이 잦아요. 잠도 못 잤는데 사변이 쏘아 줄어드니까 다음부터 잘 살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신납니다.
0: 그렇죠.
4: 혈압과, 예, 혈압과 심장이 엉망한 데서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그러던 게 지금 혈압이 엉망가 되니까 어지럼증이 안 나고 경액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네.
4: 좀 심장이 항상 두근두근거리고 황황거리고 이러던 게 이것도 좀 이롭습니다.
0: 예.
4: 그리고 이가 나빠요. 소화 안 될 것이었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허리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나서서 저도 몸이 잘 걷지만 다른 게 좀 잘 걷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원래 이렇게 뒷다리가 좀 심했습니다.
0: 예.
4: 이것이 어느 때 나사는지 모르겠지만 떠나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4: 예. 약이 먹어보니까, 예, 확실히, 예, 여러 면으로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4: 그래,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히로는 우리 남편이 졸려서 미달러서리, 소변이 자꾸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 예, 단점도 자지 못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머리 흐리멍텅해, 그러고, 예, 거기다가 또 허리 아파서 기빠빠하고, 이유가 나빠서, 예, 소 안 되고, 간도 나쁘지 해서 저기 꼬리도 키운다지 항상 맥이 없다지 해서 이런 게 좀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나냐 좀 문의합니다.
0: 그런데 쓰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복용하시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홍남광 치료기까지 쓰게 되면 낫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대활동 기한을 잘 이용하시면서 이제 그런 증상 개선에 있어서는 이 보온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모두 천희 박사, 세신이나 이런 제품들 자체는 중코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원사의 처방이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어느 만큼 효과를 보는가 내가 든 병 정도에 따라 특히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빠른 속도로 이걸 쓰게 되면 더욱 좋은 효과가 빨리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알았습니다. 할 거니 참가하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0: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절로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견지에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곰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하는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일을 많이 합니다.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건 누가 그 일을 많이 하게끔 도와주는가 하면 곰팥입니다. 우리 모든 심장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곰팥이 아니면 심장은 하루도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심장의 혈이 몽땅 그 곰팥에 들어와서 사구체 100만 개, 100만 개, 양 100만 개 있는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재빨처럼 재빨에 그 구멍 헤게 자면 아마 양 100만 개, 양 100만, 100만 개, 100만 개 그렇게 잘 될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체질합니다. 이래서 좋은 피는 심장에 돌려보내고 노폐물을 하고 독성물질 같은 거 그거 합해서 노도를 통해 방광을 통해 재배출하게 되었는데요. 세신이로가 이렇게 곰팥을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중의학설에서는 곰팥은 오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곰팥이 든든하지 않게 되면 모든 공능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 하게 됐는가 하면 8, 90세이 되는 분들이 오늘 복용해서 내일부터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일정한 백날차의 료종을 따라서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녹혈정 사슴의 피가 빨리 면역계통을 개선해줍니다. 빨리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빨리 허리가 다리가 시끌고 곰팥이 허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 곰팥이 양을 돋아주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데는 이 세신 1호 가운데서 녹혈정이 빠른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특히 남성들의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이런 데는 이 제품이 효과가 빠릅니다. 조혈 공능이 떨어져서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해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녹근하고 녹혈정으로 조성되었다 했는데 이 전녹근이란 거는 전이란 건 전반이란 전, 녹이란 건 사슴이란 말이고 근이란 건 말린단 말입니다. 사슴이 전반을 말려와서 다시 이것을 중약재로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주요한 역할 자체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은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는 보배로 사용되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곰팥이 양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 전녹근은 다른 처방에서는 얻기 어려운 우수한 처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간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 곰팥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는 성분, 토사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저실자 모두 지양간선에 간과 곰팥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많은 우리 약품은 간에 들어가서 해리 됩니다. 그런데 간을 도와주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적지 않은 제품들은 간에 부담을 주게 돼요. 간에 들어가서 몽땅 해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들 자체는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추위를 몰아내고 그리고 변이 잘 통하고 눈 잔 통변해주는 소양이라 성분 들어가서 이걸 드시면 변이 잘 통합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됩니다. 닦은 백술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저황

0: 특별한 성분도 들어갔고 네. 그리고 여기에 후루바는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시켜주면서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고 윤폐 역화하는 맥동이 네. 들어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동력과 바라는 목표가 다름에 따라서 다양한 인상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그린 수필 몇 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선 씨의 수필 불우합통에서 주운 도를 감상해보겠습니다.
1: 불우합통하에서 주운 돌, 리혜선. 연길 도심의 불우합통하는 강변 공원으로 탈바꿈을 하더니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었다. 말 그대로 자연강이 아닌 인공공원이 됐기 때문이다. 어느 날 도심 밖에서 자연의 모습이 많이 남은 불우합통하를 만나니 무척이나 반가웠다. 옛날에 진주를 채집하던 포수하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위가 있고 조약돌이 있고 모래불이 있어 이 조화로운 사중주가 좋았다. 다른 물길을 따라가다가도 어느 물길목에서 만나 서로 합치고 작은 물길에서 흘러가는 물은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큰 물길에서 흘러가는 물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가담가담 여울 소리도 섞여서 서로 다른 소리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낸다. 다양한 지리 환경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내는 물소리가 좋았다. 푸른 이끼가 보이는 바위도 좋았다. 운동화 밑바닥으로 자갈밭이 발바닥을 짱짱 마사지하는 느낌도 좋았다. 신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가끔은 신을 벗고 몸을 휘청이며 털어내는 느낌도 좋았다. 무엇보다도 모양이 다양한 돌멩이를 보니 더욱 좋았다. 가끔 마음에 드는 돌을 주었다. 하나 둘 줬다 보니 무거워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남기고 다른 것은 내려놨다. 그 대조하는 재미가 솔솔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돌이 없는 사실을 알아채고 괜히 감상에 빠져들었다. 사람만 인생이랴 돌도 석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라는 생각을 했다. 돌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랴. 또 저렇게 모양이 다른 것으로 깎이고 닳고 풍화되면서 자연의 조각을 받은 것이 어찌 쉬웠으랴. 불우합통하가 자연의 선택에 적응하며 자신의 모습을 만들었듯이 돌도 불우합통하의 선택에 적응하며 그 어느 돌과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결이 닿을 때마다 자신을 갈고 닦고 파도가 칠 때마다 뒹굴고 엎드리며 홍수가 칠 때마다 몸을 도사리고 적응하면서 그런 모습이 됐을 것이다. 문득 부모님과 우리 자매를 떠올렸다. 부모님의 인생이 저 불우합통하라면 우리 네 자매의 인생은 저 돌들이 아니겠는가. 같은 불우합통하에서 살면서 같은 햇빛, 공기, 물결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모양이 없는 저 돌들. 그렇게 우리 형제도 같은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면서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2006년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중국 작가 대표단 일원이 돼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 대표단은 유명한 작가 장자룡, 장항항, 리경택, 류건희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일중우호협회의 중국 전문가들, 대학교의 중국어, 중국 문학 분야 교수들과 함께 좌담회를 갖게 됐다. 그때 나의 발언 요지는 부모의 콤플렉스가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문학에서의 반영에 관한 것이었다. 아마도 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동 관심사였던 것 같다. 상상외로 반응이 좋아서 꽤 많은 대화를 했다. 이 문제는 내가 장편소설 빨간 그림자를 쓰면서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했다. 우리 네 자매는 불화통화의 물결과도 같은 부모님의 똑같은 영향권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불화통화의 서로 다르게 생긴 돌처럼 인생 또한 제각각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통상적으로는 붕어빵이라고 비유하지만 그것은 겉모양뿐이다. 속에 다 같은 팥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반려를 잃은 사건과 첫 아들을 잃은 사건이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 지질이 눌러오는 생활의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이 두 사건이 튀어나오곤 했다. 상황은 대충 이렇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신혼 1년 만에 반려를 잃었다. 두 분 다 전반려를 끔찍하게 사랑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마를 달고 사셨다. 사람도 똑똑하고 연길에서 두 번째로 잘났다고 하면 서러울 것이니라. 아버지는 워낙 과묵하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내가 다 성장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뒀던 80년대의 어느 날, 아버지는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처음으로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때 나는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 그분이 고왔습니까? 고왔지. 그렇게 고운 사람은 없었느니라. 내가 좀 언짢아서 우리 어머니도 고운데 그럼 아버지는 정말 고운 여자복을 타고났습니다. 그런 모양이다. 두 분 다 이러하였으니 비록 운명에 의해 부부로 살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자신의 전 반려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균열 자체가 우리 자식에게는 상처였다. 어머니는 과묵한 아버지와는 반대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영옥이 오빠는?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졸졸 외울 수 있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언제나 생활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였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어머니의 원망처럼 들렸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우리 자식에 대한 원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 아버지도 힘들 때에는 전 부인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현실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면 흔히 이를 해소할 방어 기제가 발동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건은 당신들의 첫 아들 동원이를 복막염으로 잃은 사건이다. 엄청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역시 한 번도 당신 입으로 아들을 떠올린 적이 없었다. 속으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떠올렸다. 우리 동원이는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뒤의 내용을 졸졸 외울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말씀할 때의 그 리면에는 항상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위기감이 있었다. 큰 집, 작은 집 모두 아들이 셋이 있었고 유독 우리 집만 아들이 없었다. 딸만 넷이었다. 할아버지의 인내심은 나의 언니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넉넉했다. 우리 마을 사투리로 죽던 찌트러기라고 이름도 벼슬 관자에 한산 리씨 여자 돌림자 옥을 따라 관옥이라고 지어주셨다. 그러나 둘째 인내가 태어나자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유독 우리 한산리씨 돌림자를 하사받지 못했다. 가도주임이 수양딸을 삼겠다며 지어준 이름이 혜선이다. 셋째가 또 녀자였다. 그때는 할아버지도 기력이 많이 쇠하셨는지 화는 내시면서도 이름은 지어주셨다. 돌림자 한자 달랑 오기였다. 넷째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먼 길을 떠나셨다. 또 딸인 줄을 아셨더라면 아마도 기절하셨을 것이다. 남존여비의 시대는 대개 물질 문명이 후진 때라 남자의 뚝심이 없이는 살기 힘든 일이 많았다. 할아버지의 태도가 그러하셨으니 어머니가 당시에 받은 억압이 얼마나 심했을까. 당시에는 딸만 나오면 다 여자가 박복한 탓으로 돌렸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질이든 압력이 오면 능동적인 방어기세가 발동된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게 아니라 잃었다는 것이 무기였다. 어머니는 시집으로부터 오는 압력, 생활에서 오는 압력을 아들의 죽음과 연결시켜 떠올렸다. 그 이야기에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를 겨눈 화살도 있었다. 똑똑한 거는 다 죽고 묵각지만 라는 말이 가끔 나왔다. 가끔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 뜻을 알아챘다. 그 경우는 대개 우리 중에 누가 잘못했거나 어머니가 딸만 낳으셨다고 차별을 당하셨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였다. 동원이란 이름이 지칭하는 함의가 우리에게는 큰 상처였다. 우리는 부모님의 슬픔 속에서 묵묵히 성장했다. 그러다가 사춘기 반항기에 와서는 생각이 달라졌다. 이 두 사건 모두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특히 오빠는 본 적도 없고 딸만 낳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개 사건으로 상처를 받는 것에 반발했다. 부모의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대물림됐다. 방어 기제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작동됐다. 불화동화가 자연의 선택을 당하고 또 자연의 선택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응해왔듯이 우리 부모도 천재지변이거나 어려운 일에 힘없이 당했을 때에는 방어 기제가 발동돼 그 압력을 해소했다. 그 파동이 자식에게로 전달됐을 때 자식 역시 방어 기제가 발동돼 각기 최선의 행동으로 그 억압을 해소했다. 그렇게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네 자매는 불화통화 물결 속의 돌멩이처럼 각기 다른 인생길을 나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달라졌다. 언니의 선택은 복종이었다. 언니는 항상 부모를 속썩인 적이 없었다. 집안의 권력층 구조에서 언니는 부모 밑에 중층 간부, 사무국장 신분이었다. 부모에게는 훌륭한 딸, 동생들에게는 훌륭한 언니였다. 어머니가 외지로 일하러 가신 뒤면 언니의 역할은 더욱 컸다. 겨우 나보다 두 살이 더 많았다. 그러나 역할 분담에서는 언제나 나보다 10살 더 많은 것 같았다. 열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도 개학이 오면 우리 동생들의 바지를 모두 뜯고 뒤집어 미싱에 박은 다음 까만 물감을 들여 새 것처럼 만들어 입히곤 했다. 소풍철이면 그 작은 손으로 밀가루 기름떡을 만들고 반찬을 해 새 동생의 도시락을 싸주곤 했다. 시집간 후에도 집의 모든 일은 언니와 형부가 도맡았다. 동생들의 일도 언니는 언제나 자신의 몫처럼 생각했다. 부모에게 언니는 아들의 대리인이었고 우리에게는 오빠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언니에게 기댔다. 그래도 언니는 한마디 불평이 없었다. 어머니가 하도 언니를 집에 호출하니 어느 날 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감옥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지금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나는 둘째였으니 언니처럼 힘들지는 않았다.
공부를 잘해서 부모에게 남의 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드리는 것이

꿈이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작가의 인생을 살았다. 셋째는 우리 네 자매 중 키도 가장 크고 얼굴도 가장 예뻤다. 보는 사람마다 에구 저 체격 저 인물에 하나 좀 달고 나오지 그랬느냐 라고 했다. 그것은 셋째의 무의식에서 깊이 뿌리를 내렸다. 셋째는 성격도 활동적이고 무슨 일을 처리하나 통도 컸다. 집에서 창고나 김치움을 지을 일이 있으면 언제나 남자만이 구해올 수 있는 제목이며 철사며 벽돌이며 모래며 세멘트며 등등을 구해왔다. 한족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반의 남자애들을 동원해 이런 재료들을 운반해왔다. 키도 크고 체력도 좋으니 항상 집안의 모든 힘든 일에 발벗고 나섰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따랐다. 셋째는 이 집의 아들이라고 올리쳤다. 그 칭찬은 더욱 그의 아들적인 역할을 부추겼다. 사회에 나오자 곧 음식점 미장원도 운영했고 백산호텔 프런트 매니저도 했고 무역도 했다. 돈을 크게 벌어서 이 집의 경제 기둥이 되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넷째는 결혼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는 부모를 모실 수 없는 딸만 낳은 것이 한이었다.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부모님의 따뜻한 소모시 되었다. 대꾸 한번 하지 않고 효성을 다했다. 나는 어머니의 최후 3년만을 모셨지만 넷째는 어머니가 90세가 되도록 모시고 살았다. 제부 역시 그러는 아내를 이해해주고 따라줬지만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넷째는 직장에서도 여러 직무를 훌륭히 수행했고 아라수는 번역가로 성장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가면 우리 딸들은 아들보다 낫다라는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것 역시 우리 네 자매의 분투 목표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늘 곱게 차려입고 우리 네 딸과 네 사위, 손주들까지 총동원시켜 줄느러니 거느리고 동문이요, 계산툰이요, 안도요 하며 친척 나들이를 다녔다. 어머니는 남들에게 아들보다 더 나은 딸을 두었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콤플렉스에 길들여졌다. 부모님의 붕어빵이면서도 손은 다른 각자의 인생을 걸어갔다. 어찌 우리 네 자매뿐이랴. 부르하통화의 물결 속에서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돌처럼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삶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개개인의 삶의 동력이 다름에 따라 다양한 인생이 만들어질 뿐이다. 불화 통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돌멩이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작자는 같은 부모 슬에서 자라나 다른 인생을 사는 자식들을 부르하통에서 뒹구는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돌들은요, 부르하통하의 선택에 적응하며 그 어느 돌과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면서 자기네 형제도 같은 부모님 슬에서 자라면서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이어서 최균선 씨의 수필 못생긴 나무에 걸어둔 잡념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못생긴 나무에 걸어둔 잡념 최균선. 산에 가면은 늘 미끈한 나무보다 아픔을 먹고 어렵게 자란 못생긴 나무에 더 정이 걸린다. 보잘것없는 못생긴 나무가 저 큰 산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릿하다. 사람들이 귀염귀석에 찬탈할 때 험한 바위 틈에서 용케도 살아남은 나무가 내 심원을 바로잡는다. 바람에 함부로 내던져져서 저 바위 틈에 언제 움트고 뿌리를 박게 됐는가. 무색한 수리막으로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바위 위에 위태롭게 자란 못생긴 나무 한 그루, 사나운 비바람 속에 자라며 눈보라를 이겨온 나무다. 바위에 짓누리는 그 억압이 과연 무엇인지 알 것 같다. 홀로 산을 지키는 나무는 바위하고만 대화를 하면서 살아왔으리 스스로 하늘을 지르는 낙낙장송이 아님을 알면서도 홀로서기를 하여 왔으리 자신이 키워가고 있는 꿈을 먹으면서

다른 나무들이 겪지 못한 역경을 이겨왔기에 다른 나무들이 볼 수 없었던 새의 잔등을 보면서 거슬게다. 못생긴 나무는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 찬 저 세상보다도 청정한 무주 공산의 아침이슬을 머금고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 부러운 곳이 없이 그러는 동안에 이 산에서 하나를 배웠을게다. 하나의 목숨으로 일편단심 마음속에 묻어둔 청산도 뒤틈없이 하나였을게다. 아픔을 이기고 고통도 삼켜온 나무이지만은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은 아닐까. 바위에서 악착스레 자란 나무를 차가운 나무라고들 하더라만 차가운 나무에 못생긴 그 모양 때문에 더 많은 눈길을 끄는지도 모른다. 차가운 나무는 베어지고 끌려내리는 수많은 형제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정이 못 이겨 차가운 나무에 참된 시가 있고 선경의 그림이 있다. 차가운 나무, 못생긴 나무의 뜨거운 사랑이여. 새벽녘 찬바람이 꿈을 깨면 참이슬 한 모금 머금고 밝아오는 아침에 나름대로 기지개를 켰을 게다. 못생긴 자신만큼 홀로 서기에 본보기로 되어 못생긴 그대로 홀로 푸른 산을 지키니 외롭지 않느냐. 나무에 기대앉아 나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싶다. 산사나이는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던 선인들의 얘기도 깡그리 잊은 채 이 산에 뿌리 내리게 된 이야기랑 목숨과도 바꿀 수가 있는 그 존재의 이유와 의미랑 아침 몽몽한 안개 속에서 겨우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햇살과 함께 밝아져오는 잎새의 흐느낌도 듣고 싶다. 속 깊이에서 무언가를 꿈틀거리고 있는 것도 느끼고 싶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보잘것없는 못난 나무. 다른 나무들처럼 어엿한 자태도 없고 무성한 잎사귀도 없음에 장래 기둥감이 될 자신의 아님을 슬퍼하지는 않았을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통째로 바친다는 진솔한 내용의 시집일지 어이할랴. 산만을 알고 산만을 지켜왔던 못생긴 나무. 산을 선택한 몸이고 산에 선택된 몸이기에 아마 가진 것은 산의 넓은 품일게다. 못생긴 나무 산의 공기처럼 정신하고 그윽한 잎내엄이 폐부에 스며들어 주었다. 새소리도 더욱 귓맛 좋고 산속의 개울물도 전보다 더 달콤하다. 그날 이후 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봉우리 하나 더 넘어 못생긴 나무가 선 그 바위를 누가 부르는 듯 누가 기다리는 듯 허위 단심 찾아가기 시작했다. 산을 지키는 나무들은 결코 잘난 나무들이 아니다. 잘난 나무는 일찍 베어지지만 못난 나무는 못난 탓에 끝까지 남아 푸른 산을 지키고 있다. 가물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허리 굽어질 못난 나무가 푸른 산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눈물겨운가. 나도 못난 나무가 되고 싶다. 고향은 자고로 고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굴에 깊은 정을 가진 못나고 미련한 자들에 의해 고향이 지켜졌다. 너무 못생긴 탓에 저 큰 산을 저렇게 틈틈없이 지켜서 나무처럼. 산의 잡목들을 하찮게 여기는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산을 지키고 산사태를 막고 산홍수를 말리는 등 녹색댐의 역할은 잡목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못난 나무가 없는 산은 골짜기가 없는 산을 찾는 것과 같을 것이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속담에는 오묘한 인생 천리가 처세의 묘리가 담겨져 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더 많은 것일까? 아니면 바보가 더 많은 것일까? 암투와 이기로 시끌벅적한 인간 존에는 잘난 사람이 더 많은지 모른다. 가령 가장한 바보들이 있다면 그냥 바보들로 부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박학다제하고 명지하던 정판교가 난득호도라는 절창을 내놓았을 때는 이만저만한 숙고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어리석은 채 얼떨떨한 채 하는 사람은 바보일지라도 거룩한 바보들이다. 바보끼리 대화를 하면 편안하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과 간능한 사람과 이를 도모하면 파탄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는 오묘하기 그지없다. 쾌적하게 살고 싶으면 방법이 있다. 바보가 되면 된다. 적당히 속아주고 적당히 넘어가주면 된다. 바보 같은 수화가 되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러나 너무 똑똑하면 도무지 청문의 사다리를 끝까지 오를 수가 없다. 험난한 인간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 비결은 큰 능력을 나타낸 데 있지 않다. 너무 드러나서 먼저 썩는 석가래가 되지 않으려면 매사에 근신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다르면 흥하고 거역하면 폐망하게 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고 그것을 능란하게 휘두를 줄 안다. 나는 오늘도 못생긴 나무처럼 살아간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살아간다. 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질그릇에 금은 보배를 담듯이 나의 못생긴 운명의 그릇에 나름껏 개운해는 정신적 보물을 담으면서.

네. 그래서 작자는요, 정직하고 우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산을 지켜선 못난 나무의 비유로 하면서 비록 눈앞에 이익에 흔들리는 약삭빠른 일부 사람들처럼 소총명하지는 않지만 제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울고둔 인간으로 되리라는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운명이 달라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만 말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개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까지 딱 우리 10일 동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장약 심리방 우려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려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침대 위에 펴는 겁니다. 아주 고급적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강 웰빙 매트이죠. 넓이가 1m 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그리고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숙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베개 두 개를 전송해 드립니다. 침대에 펴는 이 매트는 양옆을 다 뽀베렸습니다. 옆팔에 개지질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용징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면 뒷면으로 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 순환이 아주 잘 되게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시원한 감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여름에 그 덮으면 거기다가 땐 하고서 쉬면은 아주 숙면이 잠

0: 을 잘 살 수 있는 이런 매트입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100원에 달하는 고급적인 독수리 벨리 전기 압력솥이라고의 이런 압력솥인데 양스치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이죠. 찜을 한다거나 조림할 때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물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찜닭을 아주 맛있게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압력솥은 여러 가지 공능을 구비한 우수한 이런 제품이고 옆에서 불이 센가 약한가도 지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슨 요리를 하려면 버튼만 누르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낮에 출근하면서 저녁 6시에 찜닭을 먹겠다 하면은 예약을 눌러놓으면 저녁에 어김없이 와서 찜닭도 바로 와서 드실 수 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과학기술감이 강한 이런 제품이죠.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이게 개카노 공기청정기입니다. 이런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개카노 공기청정기는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이고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입니다.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고 리모컨이 역공지로 조절하면서 쓰는 겁니다. 3단계 공기를 정화하고 시간을 설정해놓고 조작해도 되고 심도 있게 여과하는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제거해준다. 대형 디스플레이스로 상태 확인까지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집안을 공기 좋게 해주는 고급적인 공기청정기이죠. 이 공기청정기를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참 커팅에 공기청정기를 넣고 사바에 앉아있다가 침실에 들어가면 완전히 대비가 크게 알립니다. 그리고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또 커팅이 나오면 커팅의 공기 희박한 감이 확실하게 또 알립니다.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겁니다.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칸에서 그 애완견이 금번 나오려고 아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기가 얼마나 청정이 잘 됐는가는 깨끗한가를 알 수 있죠.
1: 네, 이번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이제 선생님 말씀 드릴까 많이 흡족한다. 용서한 것 같습니다.
0: 예.
2: 예. 그런데 우리 아바이는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30년이 더 넘게 서리 혈압약을 썼는데 누나 끝내나에 중풍이 걸렸습니다.
0: 예.
2: 그래서 중풍이 걸려서 치료를 많이 하다 못해서 끝내는 마지막에는 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예 반달을 했습니다.
0: 예.
2: 그러다가 어느 때에 방송 우리 매일 들으니까는 이거 들으니까는 어느 때에 방송한 거예요. 아침에 합격 갔습니다. 정춘 때에 정춘 11시 그때에 정춘 먹자 그래다 방송 우리 아빠 이렇게 나가는 게 예, 이 정이나 장례식 예방에 예, 서장의 약이고 예, 이게 예, 공농수제 딱시에서 중풍 치료한다고 딱 그려고 정이나 약 종류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게 돼서 이 중풍 딱 치료한다니까 마음이 들어요.
0: 약 성분이 우수합니다.
2: 예, 그래서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예, 아이, 써서 차차 치료로 하는 중안에서도 또, 그런 정이나 소설이 잘 대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선생님이 예, 이 지도하에서 예, 약을, 예, 해담약을 예, 조절해 먹고 이러니까요, 더 빨리 예, 좋아집니다.
0: 좋아지죠, 원래.
2: 예, 도저히. 예. 그래서 선생님 방법을 그거 잘 하면서 이래 썼는데, 예, 지금은 예,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거기다 가서 예, 옛날에, 아이고, 당뇨도 또 있었지. 예, 그 다음에 또, 전립선 있었지. 그 다음에 예, 손을 떨고 입 떨고 이래고 위 나빠서 사와도 잘못 쓰이고 소변을 잘못 봐서 변기 이해라고 이래 변기 바로 걸지마다 바깥에 나갔다 내가 난 이래 주고 하고 다니던 게 지금

0: 우선은 얘 아니 인연 없으니까 나 우선은 완전히 얘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1: 예 많이 소화됐죠. 그러니까
0: 예 혈압 조절은 이 야득달 약을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니까는 얘 조절이 잘 되는 게 용.

0: 하나도 안 하고 얼빠 안 하던 게 지금은 예, 지금 팔팔해져서 예, 이 사방팔방합니다 지금.
1: 아, 좋은 일이죠. 예.
0: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예 우리는 예, 봄마다 활동할 때마다 쌉니다. 그 전문의들 또 약 쌌댔습니다. 우리는 이 약밖에 뭐 문제 없습니다. 다른 거는 원래 아이 원래 생각도 없고 돈 손을 대진 않고 돈도 안 있습니다 거기다.
1: 그만큼 예. 여기서 효과를 봤으니까나 계속 잡수는 게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예. 이 약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인 최고라 예. 나는 참 인정하고 입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문의 약 쌓됐습니다 우리 미리미리 쌓아놓느라고 예. 또 할 그러니까 요 시간에 또 활동하니까 나 아, 공기청정기 지금 딱 쓸 때이고 뭡니까
1: 공기청정기 이거 아주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그게 욕심나가지고 아무래도 싸먹겠는 거 미리 싼다고 소리 우리 저기나 수문했습니다 배달이
1: 예. 잘하셨습니다 예.
0: 예 그래 우리 내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내 활동자매 있는 예. 동생이 있는데 그 집도 예, 나 여건 있으니까 내 두 량주가 예, 어지러면서 예, 낭은에는 중풍이 걸리고 안가에는 또 이거 예, 그런 거 나 코를 이렇게 떨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제 그랬는가 약수라고 약수라고 해서 그래서 전번에 선생님과 물어볼까 나 내 물어보니까 나 그 사람도 물어보고 해서 써면 된다고 해서 썼는데 효과를 확실히 좋게 보고 있답니다 지금 예.
1: 중풍이 그리고 파키슨병 이게 신경계통 질병인데 거기에 다 효과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0: 예, 이게 예.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면서 오, 좀 시, 사람이 어쩌든 경력이 좀 똘똘해진다 하면 이러면서 이게 더 먹어야 되겠다면 이러니까 야 그럴 때는 이때 싸라고 우리도 저기나 있는 것도 나 좀 있는 것도 배달 받았다고 공기청정기 주지 거기다 돈을 또 아예 감해주지 은혜 좋은 거 하고 아무래도 먹으라면 이미 이제 열흘 밖에 아예 한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했던 돈을 해라 그러니까 혹여 뭐 그거 빨리 전화해달라고 이랬대다 오늘이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지금 예, 바로 예.
0: 2479 예. 예. 예. 그한테 말하겠습니다. 예, 배달 받겠답니다.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게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정말 20여 년 서양인 혈압이 아주 무모해서 정말 고생하며 살았댔습니다.
1: 예. 예.
3: 그런데 선생님이 당뇨 신유방 강의를 듣고 지금 이거 먹이 되는지, 야,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된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이 아주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 알려주는 예,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나 잘 되니까 예, 야들 딸 마마 내 당약 신내방 먹고 있는데도 지금 혈압돌이야 그렇게 영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뇌경색이 오면서 왜 그냥 어지럼증이 나지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아 눈도 먹어봐서 되게 영 힘들었는데 예. 지금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니 머리 막아지고 예. 정신이 좀 빠져나옵니다 지금
1: 그런 효과를 또 봐야 됩니다 이 약이
3: 예. 예. 자꾸 심장이 한참 후들거리며 숨어차도 수상도 많이 나아지지 관절이 나빠서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좋아지니까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다리 아픈 줄 좀 모릅니다 지금
1: 네.
3: 네 결국 예 방광염에 뇌도염이 있어 예 소변 볼 때 저리고 소변이 작고 급할 때는 예 실수할 때 있었는데 지금 이 증상을 해결들이 얼마나 지금 좋은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1: 네.
3: 네 그래 우리는 예 우리 활동마다 이렇게 참고해서 약을 사서 먹고 있는데 우리 소개해서 예 우리 친구도 있는데 지금 그 친구도 혈지 혈압 높아서 지금 이 약 먹게 지금 효과 좋은지 전번에 약 싸지 못해서 예 이번에 또 공기 청정기를 준다 하니까 예
1: 이 저번에 그 활동에 못 참가했으면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면 이번 우리 활동도 그분 전번에 하는 것보다 애하지 않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번 활동에 참가하겠다면 오늘 지금 혈이 열수가 받아봤겠다면 그렇습니다.
1: 예,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지금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많으십니다. 우리 예, 신내방 얻었는지 어란다, 선생님.
1: 네, 예, 알고 있죠, 예.
4: 지금 이 신내방 지금 5년 석 달째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시고 있는데 매일 강의 너무 잘하십니다. 그리고 연변에서 지금 심혈관 질병, 중풍, 동맥경화요, 정말 심한 심장병으로 이런 환자들이 지금 이 쓰고 지금 생명이
1: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서는 예. 5년 3개월 강의하니까 이하고
4: 예, 그러니까 예, 이게 환자들도 맞고 아는 사람이 맞고 아는 사람이 또 재차 얻었으니까 재구매가
1: 재구매가 많습니다. 이하고는
4: 예, 재구매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약이 지금 어쨌든 이게 사람 뒤에 있으면 여러 가지 병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예, 그 약을 다 먹었다가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인간은 생명이 위험하지 그 뭡니까 이 약이 예, 예.

0: 그래 약 이런 약을 좋은 약을 쓰니까나 아이 그다음 어떻습니까? 아이 혈압이 소설돼 제품이 오지 않지. 아이 그다음에 심장이 또 그다음에 아이 배차스 개지 이런 게 또 그것도 어서는 마 병행됐지. 변비 있던 게 또 변비 해결됐지. 고가병은 무슨 낫지 말래 해도 그런데 콩팥이 허증을 치료한다고 딱 썼으니까.
1: 콩팥이 허증을 아이. 치료하고 풍한습을 빼주고 그리고 그 심줄 근육 인대를 관리하는 그 간을 지금 조절해주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게 또 그런 효과를 보는 겁니다, 원래.
0: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제품이 예. 오지 않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돼서 제품이 오지 않으니까 머리 어지럼치게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니까.
1: 그렇죠. 어지럼치 예. 바쁜 일이에요.
0: 그런 게 그게 원래.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품이 오지 않아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생명이 연장한 게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이게 좋은 우점들은 약이 훌륭하다면 그 약재가 그렇게 네 가지 응용하는 거를 약이 네 가지 들어갔지 그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0: 4,500m 이상 되는 약이 그렇게 네 가지 들어가고 홍경천 5,400m 이상 되는 이런 약들이 어느 약이 이렇게 면향금으로 한두 가지 아니고 네 가지 들어간 약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종약이 들어가야 그 병도 엄청 병을 천일적 약재고 예. 아니 그다음에 뭔가 산소가 그 많은 저장
1: 산소 저장량이 많습니다. 원래.
0: 예. 그러니까 재부여자고 심장병이 치료되고 아니 그다음에 뭔가 그 병비라면 엄청 병비라면 해결되고 예.
1: 좋은 약재가 아,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다는 것만은 알아야 됩니다.
0: 그렇지, 그렇지. 네. 어떤 약이 들어가야 그 좋은 약이, 아, 병이, 참병이 치료하지.
1: 그렇지.
0: 그런 약이 들어가고 어떻게 그 병이 치료할까? 그 한기랑 단기라 들어갈까? 기를 보충한다고 해서 딱 썼지, 그 말이다.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 썼으니까. 소스가 그다음에는 만병이 그느니 그 기혈 보충
1: 기혈 부족 때문입니다.
0: 이 부족이 예. 일어난다 선생님은 매일 같이 지금 말씀하시니 우리 생각해 볼까?
1: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건가?
0: 이게 제일
1: 말하는 거 다 받아먹는 게.
0: 예. 예, 오. 그 다음에 이 기혈 보충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제품도 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 내 공급이, 그 다음에, 내 혈관, 원래는 그게 공급이 다 해야 되는 게 기혈 보충할까, 그 다음에 심장 빼고, 그 다음에 이 혈관 빼고 다 나사제 그 뭡니까, 그게. 그래, 이, 아까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대단히 심했어. 발목이하고 이 손목 빼대에, 큰 빼대 나왔댔습니다.
1: 예.
0: 예, 그런 게, 그거는 생각지다. 지금 어떤 혈압이나 사서 제품이 오지 않는 게 이게 목표제 그 뭡니까, 우리는.
1: 그렇죠.
0: 그런 게 무슨 옛바로 무슨 이따게까지 다 그 고가병 하면서 하나 다 나서니까. 정말 이야기 연변에서 이제 제 앞다리를 날리고 있고 5년 3개월 어디니까 약이 예.
1: 그렇지 그게 이 5년 3개월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어진간한 약이 이렇게 못한다 이 약이 원래 나쁘면은 약을 언영 걷어치운다 우리
0: 예, 예. 예. 사람들 다 승인하죠. 그 조금씩 밟으면 또 기다리면, 나가지 않으면 또 기다리면, 그, 이건 오늘 석달
1: 팔았을
0: 때, 그게 아니라 다 면항금으로 된 네 가지 면항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 그거 믿고, 그렇게 또 서상의 약재지, 천혜지 약재가나. 그러니까 기다리면 사람들 다 믿는다 말입니다. 예, 선생님. 그래, 목숨은 다 보관 이야기라고 선생님 말씀하셨네. 정말 지장은
1: 말씀하셨네. 그래서 그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인가?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았으면 그 진단을 딱 보고 그 공농주치 딱 그 내 치료하려는 내용이 적혀 있는가 그거 딱 보고 쓰면 딱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0: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거 그런 게 있겠까 내전부 치료한다 동맥경화를 치료한다 예. 그런 게 적혀 있을까 그다음에 이런 거 써야 되겠다
1: 관상동맥경화람 치료하겠습니까 관상동맥경화람 치료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가 요거 딱 보고 쓰면은 그게 딱 소리 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0: 근데 이전에는 예. 그것도 어떻게 좋다 그렇게 써지 그런 게 쓰지 않으니까 쓸데 없을 때 하나 더 그러니까 이 약은 그래서 범위가 대단히 넓적구만 또 넓적구입니까 예 선생님 예. 예 대단히 이거는 그 국내
1: 이 약은 예 주요하게 딱 서상약이면서 중약인데 딱 약과학을 받아지고 보면은 그 서상의사는 이 약에 대해서 어떻게 공농주치를 말하고 있고 또 중의는 공농주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다 여기 딱딱 다룬다 이거는 이 약은 그렇게 딱딱 지어 있습니다 서상의사의 공농주치 그 다음 중의 공농주치 이렇게 딱 그래서 적혀져 있습니다. 딸로.
0: 그렇습니다. 매일 예. 선생님 그렇게 강의하시지. 예. 우리 무슨 환자들 백성들 그런 거 무슨 아무것도 보고 그렇지. 하는 것도 무슨 모르겠어. 선생님 강의하시니까 얼마나 마음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지금 그 아줌마한테 전문이 놓고 두 번 와서 이거 쓰고 나가 우리 집에 나가 어서 눈치만 대놓고 어서 벗어났다니. 우리 학동이 그거 뭡니까?
1: 아이, 공기청정기람 주제인가 이번에.
0: 예, 그거 가지기 내서 예, 싸겠답니다 이번에.
1: 예, 사실.
0: 밖에 선생님도 겸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1: 파키슨 병에도 좋습니다. 이게 파키슨 병이라는 게
0: 머리 떨고 이 택도 그런
1: 맞습니다. 그게 온몸도 떨고 이런 병인데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도 해랩에 언정하여서 30년 동안 정말 서양 해랩약 먹으며 살았습니다, 나는.
1: 네.
0: 그래도 선생님이 장량에 강의를 듣고 장량 신입하시고 먹게 됐는데, 야, 해랩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 몇 달 먹고 또 특히 선생님 지급을 받으면서 해랩약을 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해랩이 너무 잘 돼. 조절 잘 됩니다, 지금.
1: 원래 조절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는 이야기고, 이 장약 심리방에는 아,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는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겁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예. 나 야섯 달 만에 잔약 12번만 먹고 있는데 지금 혈압이 그렇게 좀 조절 잘 됩니다.
1: 예.
0: 야, 정말 이게 큰심 들었습니다, 말이에요.
1: 예.
0: 예. 그리고 또 오른쪽 경동에 방콸이 있었는데 12번 넉 달 반 만에 먹고 검사하니 경동막에 방콸이 없어졌습니다.
1: 빨리 없어진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지금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보면은 그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이렇게 돼서 없어진 이런 분들도 지금 푸술한데 이 손님 놓고 말하면 넉 달 반이면은 그게 빨리 없어진 겁니다.
0: 예, 예약 쓰고 그리고 나는 심장도 안 좋아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니 아 앞뒤 가슴이 쏙쏙 뛰는 감이 이랬었는데 예약은 뭐 후부터에 아이 숨이 차나 가슴 속수처럼 이정서가 없어지고 특히 집부터로 뭐 항상 문을 훌 열어야 숨 나오는 이정서였는데 지금 이정서 해결됐습니다. 예.
1: 예, 그게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게 해결될까 좋지니까.
0: 예, 그뿐인가 이약 먹으니까 여러 방만 죽고 효과 난 본다. 난 특히 아, 전례적으로 밤섭에 전화한데 심리방 먹은 후부터 아이 한 번 소변에 많아지면서 예, 밤소변에 좀 많이 줄어들고 어떨 땐 통잠잘 때 있습니다. 예. 아, 그러놓으니까 아침에 뭐 예, 정신나고 소리 아이 머리 말아가지고 예, 나는 이야기 효과 좋으니 앞으로도 계속 먹자고 예,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또
1: 아우 예 참가했습니다. 예.
0: 예.
1: 딱 10일까지 합니다. 이거 연장이 없습니다. 예, 딱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는데, 예, 이게, 예, 그, 이번 우리 활동이 아주 독특하죠. 예.
0: 예, 그리고도 예. 내 친구를 내 소개를 조금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지럽지 나고, 온몸은 덥고, 아래형 차서에 오다가, 이양 뭐, 먹고 이제 성따 먹었는가 이래가지고 혹 알긴다면서 영 좋아한다.
1: 꼭 알길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나고 몸은 차고 아래 몸이 그렇게 우리 몸은 뜨겁고 아래 몸은 차갑고 이런 사람들이 이 약 잡수면 꼭 효과를 봅니다.
0: 예, 예. 그리고도 예, 내 친구 그 사람 안에 앞 사람도 예, 다발성 경색이 있어서 아, 신경통으로 머리 통새 나고 혈압도 높고 해서 이 약이 좋으니까 이번 활동에 참고해서 또 아이 그저
1: 청정기를 주제품입니다. 공지진화치
0: 꼭 참고하겠답니다. 배달받겠답니다.
1: 예, 배달이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꼭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제가 예, 고혈압이 때문에 한 20여를 남아 고상한 환자인데,
1: 예.
3: 예, 혈압 조절에 대해서 상당히 고사했습니다. 혈압이 예. 자꾸 파도 생겨서, 예. 특히 그래서 고사했는데, 그러다가서 예, 방송 어찌다 듣고서리는 선생님이 장약 강의를, 예. 진내방 강의를 듣고, 이 서장의 약이라니까, 예. 믿음이 탁 가더라 말입니다. 서장이라 하기단 원래 좀 신비한 곳에, 뭡니까.
1: 맞습니다.
3: 해발이 높고, 예. 고한지되고, 예.
1: 청정구역이니까.
3: 예. 청정구역이니까.
1: 얼마나
3: 예. 예. 세계적으로 이름난 청정구역이란 예. 말입니다. 예, 그래서 믿고서리 썼는데, 믿은 게, 저기 뭡니까, 잘 믿었단 말입니다. 예, 효과를 봤습니다. 예. 먹기 시작할까, 예, 몇 달 될까, 예, 혈압이 난 원래 이렇게 자꾸 오르고 내리고 해 고사했는데, 그게 안정되더란 말입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를 고정시켜 오면서 아주 이렇게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혈압약을 어떻게 하고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생님과 문의랄까, 예. 선생님이 그 치료 방안을 잘 알려주지다. 이래서, 좀 감량하다가 서리.
1: 저희가 치료 방안을 알려주는 게 두 가지나 있지, 고모님과.
3: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알려줬지, 고모님. 예.

0: 그래서 쓴 게 상당히 이 혈압이 많을 좋았습니다, 지금은.
1: 예.
0: 예. 그래서 지금 혈압약은 그 심내방만 혈압이 영 좋다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 큰 시름 났습니다. 혈압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 안이 울림이 아프다 말입니다. 띵 하고 흐릿하고 정신이 나고 그리고 소리 어지럼지 자꾸 나서 그리고 짓고 댕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고사 많이 했는데 그게 어지럼지 없어지고 소리 나던 게 없어지고 골이 아프던 게 없어지고
1: 그건 그게 효과로 번기운다기
0: 예, 그래서 골이 머리 안에 개운하다 만다 정신한다 만다 일어나고 예. 그리고 이게 뇌경색 때문인지 혈압 때문인지 그냥 발다리 저리고 예. 발은 시리고 장단지 시리고 예. 발은 따갑고 예. 그래서 영 불편했는데 지금은 예, 그 다리가 온화해지고 예. 발도 이렇게 막 하게 나고 뜬금없어서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 편안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원래 약이 좀 있는 것도, 아무래도 우리는 이거 장기적으로 둘이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장약을, 예. 약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효과 여러 가지를 보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번에 할때 참가해서 쌌습니다.
1: 아, 예. 예. 배달 받았습니다.
0: 예, 받아받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 친구가 지금, 예, 그, 저기, 뭡니까, 뇌경색이 두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단 말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도 그래서 상태가 그닥지 않습니다.
1: 후기 치료를 이분은 꼭 해야 됩니다. 뇌경색이 온 이런 분들은
0: 예. 예,
1: 후기 치료로 이 중약을 해서 하는 게 그분한테 아주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심장도 예. 좋지 않아 숨이 차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 약 좀 먹어볼까 좋다더라면 좋다는 그랬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또 예, 저 공기청정기 특별히 욕심 난다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 먹겠는 거 이번에 학교에 참가해서 돈도 감해지지 해서 선물도 받지 해서 사겠다는 그래더라 말입니다.
1: 공기청정기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0: 예.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2417979.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이번 우리 활동이 예, 지금 36곽을 사시는 분들도 예, 이 현금 4752원을 빼드리고 또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그 아주 고급적인 공기청정기 한 대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기회가 아주 좋죠. 예, 딱 10일만 이 우리 활동하는 데 연장이 없습니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 보면은 약과기 치료 범위에 심교통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예, 심교통이란 것은 관심병이 있는 사람이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거나 혹은 무슨 일로 해서 격동됐다거나 또 너무 춥거나 혹은 심장 박동이 너무 빨리 뛰거나 이럴 때 심교통 증상이 발작한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심금 먹은 한담다.
1: 예.
3: 예, 나는 2년 전에 이거 심장에 나빠서 먹었는데 심장이 떨리고 어쨌든 심률이 좀 빠르고 예. 혈압도 높고 어쨌든 좀 어지럼증이 나고 이래서 예. 네, 방송 간 걸 들은 게 내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이야기 썼는데
1: 예.
3: 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3: 네, 지금 아무 이상 없습니다.
1: 아, 예.
3: 의약 쓴 다음부터
1: 예. 심장 치료하는 게 아주 치료작용이 예. 좋은 약인데요.
3: 오, 정신 나는 얼얼해서 돌아다니니까 만 이게 사람들 나는 엄청 치세람.
1: 아, 예.
3: 의약이 쓴 덕에 이렇게 돌아다니죠.
1: 그렇죠. 예.
3: 예. 부커치기라도 거리 힘하지도 않고 의약 쓴 다음 또 똘똘해졌습니다.
1: 예.
3: 그래 내 저니까 우리 연관 장애도 놓고 이왔는데 내 좀 약이 효과 너무 좋고 우리 연관도 내 싸서 대주시겠는데 우리 연관 떠든 이게 잡순도 얻은
1: 우리 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내일 예. 해주십시오. 예.
3: 예. 계속 훈다 다시 좀 받겠습니다.
1: 예.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회로는 2421-7979번, 2421-7979번입니다.
4: 북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일꾼들이 주정무 중심에서 대회의 시강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스풍형 종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각계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중공종 총석이고 국가주석이며 주한 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임 주석 주금성 등 지도일꾼들이 주 정무 중심에서 대회의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축대회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모두는 단정한 복장에 당원 휘장을 달고 7일 훈장 수여와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시령을 참답게 시청하면서 공훈 모범과 선진 전형들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사심없이 헌신한 감동적인 풍채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 속에서 습금형 총서기가 중요 연설을 발표하자 모두는 정신을 집중해 경청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종석의 중요 연설은 높은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사상이 심오하며 내포가 풍부한 바 105년 대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역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깊이 회고하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휴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우수한 특질을 깊이 밝혔으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투하는 데서 반드시 틀어줘야 할 다섯 가지 면의 중요 요구를 깊이 있게 논술해 신시대의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일어나는 데 방향을 일층 명확히 가르쳐주고 준칙을 제공했다고 일치하게 인정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둘이에 더욱 굳게 뭉쳐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면서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발전 중림을 용감히 짊어지며 신심을 견정히 하고 계속 분투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음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연변의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들이 집중 시청에 참가했습니다.
1: 1일 우리조 각계 당원 간부와 대중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 로정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대회의 정신 내포를 터득했습니다. 모두는 자신의 일터에 입각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생태환경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금평 종석의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면서 당의 분투 로정을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이를 사업 동력으로 전환시켜 변강의 록수 청산을 수호하련다고 밝혔습니다. 주생태환경국 기관당위 책임자 왕광흠입니다. 기관당위 책임자로서 저는

0: 이번 대회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선진에 비추어 직책을 리행하며 오염 예방 퇴치, 환경 치리 재반 사업에서 앞장서 나아가고 책임을 다해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로정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전주 삼농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청년사업위원회 주임 장흥입니다.
1: 당중앙은
0: 시종 삼농 발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 해결로부터 전면적인 빈곤 해탈에 이르기까지 또 향촌진흥 전면 추진에 이르기까지 이는 당이 인민을 위하는 초심의 생동한 증견입니다. 청년 간부로서 저는 사명을 명기하고 실속 있게 담당하면서 농업농촌 현대화를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 흥변 부민 촉진국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근평 총석이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년 내에 빛나는 로정과 위대한 성과를 함께 돌이켰습니다. 주 흥변 부민 촉진국 흥변 부민 합작처 서장 양효단입니다. 흥변 부민 촉진국의 간부로서 저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를 따라 배우며 시대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렵니다. 변경촌 건설을 다잡고 주민들의 수요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흥변 부민 사업에 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에서는 기관 전체 당원 간부 및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사업 동력으로 전화시켜 전주 여러민족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변강에 뿌리내려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 기관 당총지 간사 곽흠입니다. 청년 당원이자 공천단 간부로서 저는 당의 100년 분투 력정에서 지혜와 힘을 섭취하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는 신념과 결심을 견지하렵니다. 공청단의 주요 책임과 주요 업무에 입각해 성심성의로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정확한 실적관으로 사업 창업을 이끌며 더욱 포만된 정신 상태와 더욱 실속 있는 담당으로 연변 공청단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가 전국 우수 당사무 일꾼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던 장령가도 기관 간부들과 관할구역 주민들은 이를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리흥록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여러민족 대단결, 전국인민 대단결,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사회구역 공공봉사시설이 점점 완성되고 주민들의 생활질이 점점 높아지며 민속문화가 점점 흥성해지고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저는 당의 령도하에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한마음이 되면 앞으로의 날들이 갈수록 흥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2: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개최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전주 간부대중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붉은 선율 속에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기고 당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음악회는 관해나 홍기송의 웅장한 선율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성 독창 영산홍은 가야금의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어우러져 혁명 전쟁 연대 군민이 한맘 한뜻으로 뭉친 장엄한 광경을 되새기게 했고 남성 독창 중화는 웅장하고 깊이는 음색

0: 과 진실하고 강렬한 표현으로 신시대의 중화의 아들 딸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손잡고 분진하는 앙양된 자태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여성 중창 당마크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브로치는 서정적인 목소리로 광범한 당원들이 시종 당과 한맘 한뜻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확고한 신앙을 노래했고 관현악 풍수는 경쾌하고 소박한 선율로 당의 령도하에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누리는 나날이 번창하고 융상 발전하는 행복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여성 독창 당에 드리는 산노래는 소박한 노래소리로 당의 말을 듣고 당의 은혜에 감사하며 당을 따라 나아가려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초심을 진지하게 표달했고 남성 독창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앙양되고 호방한 선율을 통해 당의 빛나는 햇살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산을 일구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뜨거운 장면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여성 독창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진실한 감정과 섬세한 노래소리로 당의 핵심 인민의 령수 군대 통수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진심어린 추앙을 절절히 노래해 공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바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악회는 대합창 나와 나의 조국의 격앙된 선율 속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전반 음악회는 주제가 선명하고 다채로웠으며 독창, 중창, 합창, 관현악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취하고 독창적인 음악 편곡과 훌륭한 표현을 곁들여 중국 공산당의 105년 비바람 속 분투의 역정을 생동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음악회는 당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무한한 열애와 감언의 정을 표달했으며 전주 상하가 습관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분발 자귀하고 개척 진취해 연변에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힘써 개척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대표, 주 직속기관 당원 간부 대표,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음악회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1: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공동 주최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6월 30일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분야, 각 전선의 간부와 종고본 대표들이 활동에 참가해 몰입식 수업 속에서 100년 당사를 체득하고 분진의 힘을 섭취했습니다.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타파하고 사회사 강술, 영상 방영, 정경 연출, 가무 공연, 모범 인물 인터뷰, 집단 당독, 대합창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연변에서의 중국 노동자 대사상정치수업 혁신실천으로서 이번 활동은 연변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변강의 홍색 혈맥을 이어가면서 우리 주 각 시기마다 용서 숨쳐 나온 전국 노력모범과 선진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홍색 유전자를 깊이 전승하며 분진의 힘을 응집하기 위해 우리 주 각 단위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7월 1일 당 창건 105주년 경축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 및 정확한 실적권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주제의 당 수업 활동을 가졌습니다. 회에서는 당 연안이 50년이 넘은 로 당원들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을 인솔로 주류 매체의 체계적 변혁을 다그쳐 추진하자를 주제로 한 주제 당 수업을 들었습니다. 당 수업은 전체 당원 간부들이 사상 토대를 다지고 우수한 능력을 연마하며 착실한 작품과 뛰어난 실적으로 방송국 재반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 기자 산지화입니다.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일선 당원 기자로서 저는 시종 당성을 첫 자리에 놓고 뉴스 취재의 기층 일선에 불이 내리며 마음을 다해 연변 발전과 민생 실사에 생동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원의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매 한 편의 뉴스 보도를 착실하게 잘해나가겠습니다. 6월 30일 연변박물관 림시전시청에서 펼쳐진 철골주사나 중국인민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이 많은 퇴역, 제대 로병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퇴역 로병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근 100점의 귀중한 사료와 실물을 모아는 바 군복 장비, 시공 기계, 방호 용구, 립공 증서, 영예 메달, 손글씨 원고 등 물품을 망라해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열혈로 산하를 건설한 빛나는 로성을 전방위적으로 재현했습니다. 당창근 105주년 생일을 맞아 심수, 안산, 당산의 기본 건설 공정병 제대 로병들과 연변 본지 기본 건설 공정병 퇴역 로병들은 연변 박물관에 모여 기억을 되새기고 분퇴의 조심을 추억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사료와 옛 물건을 기증한 로병 대표들에게 소정 증서를 발급했으며 퇴역 로병 대표들은 박물관의 기념 깃발을 증정했습니다. 퇴역 기본 건설 공정병 주순빈입니다. 우리가 기본 건설로 변강을 지키고 분투했던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니 더없이 격동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변강이 뿌리 내려 혹한과 무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을 공략하면서 전력으로 수변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 군인의 초심을 실천하며 입당 사명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에 이런 귀중한 분투 사료들이 영원히 소장되고 대대로 전해지면서 기본 건설 철군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사심없이 기여하는 정신이 계속 전승되는 것을 보니 우리는 깊은 위안을 느낍니다. 생동한 실물 사료와 건설 이야기는 많은 당원 간부, 청소년 학생, 주민 관광객들을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로일대 건설자들의 사심없는 기여, 간고 분투, 조국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정신을 느꼈습니다. 이번 전람은 8월 9일까지 지속되며 전 과정 사회 무례로 개방됩니다. 6월 30일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홍색 국문정치생활관 현판 제막식 및 연합주재 당일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및 공동건설단위의 당원 대표들은 해설원을 따라 100년 당사를 몰입식으로 참관하고 도문 동상구의 당사 이야기를 깊이 료했으며 당원 정치생일쇄기 활동을 펼쳐 입당선서를 되새기고 입당 조심을 명기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사업일꾼 리목연입니다. 홍색 국문 정치 생활관의 정식 사용은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당건설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홍색 교양 담채를 충분히 활용해 당사 교양, 당성 교양을 조직 전개하고 공동건설 단위와 상시적으로 연합 학습 공동건설 활동을 펼쳐 홍색 교양이 불러일으키는 분진의 역량을 변경을 지키고 개방을 위해 봉사하며 지방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실제 행동으로 전화하려 합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4회 향촌 특색 우세산업 발전대회가 일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 우리주는 1억 2천만 원 인삼계를 제품 구매 주문을 성공적으로 체결해 연변 인삼 산업의 고급화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그일 길림 연결 공룡 문화연구 발전 중심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원 연결 모아산 공룡 문화관광구를 연길 조선족 민속관광구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풍경구 경영관리 범위, 주소, 운영주체, 재반 봉사 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0: 연결시 국자거리 도로구간 시공의 순조로운 진행과 시공기간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해당 도로구간의 교통관제 시간과 관제 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자거리 융성국제동문부터 우이로 구간에서 자동차가 국자거리에서 북쪽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좌회전해 우이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보아라 청춘아 7월의 하늘을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직진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0: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 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연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죠. 한동해 작사, 렴종성 작곡의 임향수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좋아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연변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속에 조용히 새겨주는 가요죠. 한하나 작사 리룡해 작곡의 박경숙 가수가 부른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정겨운 가요와 함께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추억의 향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추억 속 향기를 조용히 일깨워줄 것입니다.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김혜연 가수가 부른 추억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릴 적 함께 자란 누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김동호 작사, 안홍찬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누나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 그것은 마치 알콩달콩한 행복의 연속입니다. 김광룡 작사, 최룡훈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함께 부른 알콩달콩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소비자 판매가는 한 박스당 1980원인데요. 이번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증정 혜택과 고급 사은품을 함께 드립니다.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프리미엄 실크 여름 일불도 함께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세 박스 드리면서 또 여름철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쿨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는 분들께는 또 아홉 박스를 드리면서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 있는 타워형 선풍기 하나와 368원 가격에 허브차향 냉감배기 하나를 드립니다. 18박스 사시는 분들께는 20박스를 더 드리고요.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허브차향 베개 하나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일만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인데요. 특히 가전제품 사은품은 준비된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7일에서 10일 전에 반드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품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둘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 여름철 단기 특별 행사를 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활동 기간은 7월 10일까지 열흘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번 우대 활동은 환자분들이 여름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특별 상품을 선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또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이고 지금 특별 할인 가격이 한 박스에

0: 980원입니다. 세 박스 사시는 분에게는 한 박스 드리면서 세탁이 가능한 노예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드립니다. 예, 원단이 아주 부드럽고 또 통기가 잘 되고 가볍기 때문에 덮어도 좀 답답하지 않는 이런 느낌이 있고 2인용 고급 이불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우리 이불하고 베개, 칫솔이라든가 기타 주방용품들도 수저리나 이런 거 자주 바꾸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행사를 잘 이용하시면은 환자분들이 또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박스를 사시는 분에게는 세 박스를 드리면서 텔레비에서 추천하는 브랜드인 침구 3종 세트를 또 드립니다. 예, 여름철에 또 인기 상품이라고 하고 또 시원하면서도 통기가 잘 되는 이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아웃박스를 사시는 분에게는 아웃박스를 드리면서 990원 하는 이 물냉각탑 선풍기를 또 한 대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일이 뭐 콘도 있고 강약도 조절이 되고 습도도 또 조절이 되는 예, 아주 현대적인 이런 선풍기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도 동주하도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선풍기에 와서요. 누가 뒤떨어뜨렸던 게 지금 무슨 제대로 돌아왔고 침을 격에 흐르던 게 지금 풀리지 않습니다.
0: 네.
2: 걸음걸이 반전치 않던 게 지금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0: 네.
2: 위에 아파서 밥을 안 먹지 못하는 게 지금 무슨 밥을 안 먹고 있고요. 변비가 심했는데 변비들은 해결됐습니다.
0: 네.
2: 당연히 합병증에서 눈이 계속 보이게 보이던 게 아 지금 무슨 말가슴이 나고 혈당을 살지 않았는데 지금은 혈당이 전살되고 있습니다.
0: 네.
2: 또 혈압도 계속 높던 게 지금 혈압도 전살되고요.
0: 네.
2: 그래서 피곤하고 맥이 없던 게 지금 맥이 납니다.
0: 네.
2: 아사 이렇게 효과가 또 쓰다고 합니다.
0: 예. 지금도 이 여름철 우대 활동 열흘만 진행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런 상품들이 다 여름에 쓰면 좋은 상품들입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행사를 맞이 얘기하기죠. 우리 이 열애도 꽉 사시는 분들에게는 20곽 드리면서 또 1,980원 하는 공기청정기를 드립니다. 예, 여전히 우리 이 텔레비에서 추천하던 이런 좋은 상품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368원 하는 고급 초번 차향 베개를 또 하나 더 드립니다. 예, 때문에 이번 활동은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미루 전화하시고 예약하시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여러 가지 효능이가 인체에 아주 중요한 이학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투수 위험 있고 미량성 위험까지 있어요. 밥을 잘 먹지 못한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0: 네.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답답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0: 네.
3: 위종에서 가에서 피서가 나던 게 전에 가에서 피서가 나지 않고 예. 이 관계한 감기를 다 하던 게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0: 네.
3: 침수고 신염이 있어요. 단백이 두 개 쌓아 나가던 게 지금 단백이 나가지 않고 기가 해놨고 수단이 없던 게 이제는 다 아예 정찰됐습니다.
0: 네.
3: 허리 다리 세게 아파서 지평을 짚고도 잘 걷지 못한데 지금 지평을 짚지 않고 대형 잘 걸어댕깁니다.
0: 네.
3: 선생님 이 약은 옛날부터 다른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예, 써보지 못하다 직접 본인이 써보거나 진짜 효과 좋은 신기한 약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0: 네.
3: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아 예, 나는 같이 배달 받았는데 오늘은 제 사치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0: 네.
3: 그래, 내 허가 좋은 거 말할까에, 이, 당신도 없습니다, 농촌에 있으니까.
0: 네.
3: 그래, 오늘 열애도 꽉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열애도 꽉에는 20곽 더 드리면서 1,980원 하는 공기청정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368원 하는 고급 이 베개를 또 하나 드리고, 예, 이번 활동이 이용하면은 이 여름에 쓰는 이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2830666번에

0: 연결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대통령 중화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네, 여기 나서는 조금 강하고, 그래서 한 해 몇 번씩 병원 가는지 몰랐습니다.
0: 예.
3: 근데 이거 쓴다면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강하게 안 걸리지 않습니까?
0: 예.
3: 이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 이래도 혈압이, 혈압 조절이 안 돼. 항상 머리 아파, 어지러운데. 지금 혈압 조절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고 어지럽지 않아 좋습니다.
0: 네.
3: 이렇게 소화가 안 돼. 밥을 잘 못 먹은데 지금 소화가 잘 돼. 밥을 잘 먹고 긴장해서 좀 머리가 아무래도 힘들어서 팔을 올린 게 아팠는데 이거 쓰니까 어느새 없어지지 팔이 아픈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0: 네.
3: 이상하네. 그래도 힘들어 좋습니다.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한데 숨도 안 차고 지금 침침하시다. 변임성 비대도 여기도 또 좋습니다. 소변 시원하게 못 봤는데 소변 시원하게 보여요. 하여튼 이 약에서 여러 가지 효과 잘 봤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활동이 좋습니다.
0: 예, 활동이 좋습니다.
3: 이번에 활동 좋을 때 아우 이제 그 선풍기 아홉 박스입니까? 선풍기 준비.
0: 선풍기가 이 그 아홉 가게 아홉 가구 아홉 박스를 드리면서 990원 하는 이 물냉각 선풍기를 드립니다. 예. 네. 그 아홉 가기 좋고이 네. 그다음에 또 이 열야뚜껑이 이 공기청정기를 또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다 자세한 것도 알아보셔. 예.
3: 네, 알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예, 모두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자양강장하고 불로장수를 위한 이런 고급 약재로 알려져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 현대적인 제약 방법으로 제조한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여러 가지 만성병과 이난병 치료에서 도전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은 현대 과학하고 현대 의학하고 과학적인 제약 기술 예, 바로 발효시켜서 동충하초에 함유되어 있는 아주 신비한 성분들을 추출해서 병을 이겨내는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만성, 퇴행성 질병을 치료하고 로화까지 천천히 진행되게 하는 예, 이런 현대인들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명약으로 되고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나 동충하도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4: 나는 예, 당뇨병에 있어서... 합병증이 와서 용고생했는데 이 동충하초 쓰니까 혈당 조정사이 되고 이 합병증도 나 합병증을 발바닥에다 뭐 붙인 것 같고 내 이 발톱이가 어머 귀 다 색깔이 변하던 게 이 동충하초 먹으니까 그게 다 뺏겨집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에 뭐 붙인 것 같고 저리고 시리고 하던 게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가 소화 안 돼서 밥 못 먹겠던 게 지금 위가 소화 잘 되니까 밥을 잘 먹으면 맥이 나옵니다.
0: 네.
4: 그래서 그 밤이 뭐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그랬는데 지금은 8시 만에 누우면 그저 소변 한번 보고 그저 아침에 눈을 흩뜨면 아침이 됩니다.
0: 네.
4: 네. 그래지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정신이 안 나고 계속 그저 어지럽고 이렇던 게 정신하지 머리도 안 아프지 정신하지 하니까 그리고 다리 관절을 넣어 허리 다리 아파서 그랬던 게 그거 이 관절도 많이 좋아집니다.
0: 맞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우리는 약도 먹길래 해서 예. 내 오늘 열야드깍 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지금 열야드깍 사면은 20 박스를 더 드리면서 또 공기청정기하고 또 고급 베개 하나 또 더 드립니다.
4: 예.
0: 이 여름에 지금 이 다 텔레비람에 소개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4: 예.
0: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내 전화 왔습니까?
0: 예.
5: 전화 지금 힘듭니다.
0: 예.
5: 이 동충하천 두 번 좋은 약입니다. 나도 예, 이 동충하천 먹고서 예. 그래서 모든 면에서 싼 것도 이랬지 그게 안 지나봐서 그냥 목이 가려끼고 그냥 그런데 이게 좀 다 해결됩니다.
0: 네.
5: 같이 약 먹고서 예.
0: 맞습니다.
5: 예. 겨우 병기도 용심해서, 난 병기는 그래서 아 때부터 병기 있어서, 예. 정말 이건 떨어지리, 아예 이번에 정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0: 예.
5: 매일 한 번씩 꼭꼭 보지, 예. 정말 좋습니다, 이 약이.
0: 예.
5: 나는 이 동충하 정말 좋은 약은 보통 것 같지 않다. 또 배란 약 다 싸먹어도,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예. 좋아지는 건 없던데, 관절도 그냥 관절하고 다리 아파서 그 찌꺼리찌꺼리 그런 게 그지 관절도 이렇지. 그다음에 그런 다갈도 마음대로 못 먹고 예 저 단나이 나빠나까 그냥 못 먹었다만 다 기름진거나 못 먹던 게 아 지금은 지금 그것도 다 해결됩니다 지금. 예,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그것이 그런 또 할 때 또 그렇게 좋다가 예, 필수품이지 아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다 필수로 있는 있어야 되는 그런 약이 그런 누굴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약은 안 두고 맞습니다. 상계 괜히 너무 그게 욕심 나서
0: 맞습니다.
5: 예,
0: 지금의 일상용품들이 이 베개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수저하고 칫솔 주방 그릇을 이런 거 자주 바꾸면 좋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팔날 때까지 이불도 쓰고 이러면은 그 균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번에 인두에 이번 여름 이불로 나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5: 그러나요?
0: 예, 그리고 선풍기도 있고 예, 공기청정기도 있고 예, 그래서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5: 예, 고맙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 동충하초에 함유된 이 발효 기술로서 추출한 이 성분 중에서도 베타글루칸하고 다당류 성분이 결합되면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예, 우리 지금 이 추출률이, 비율도 보면은 100분의 99%입니다. 예, 그리고 베타글루칸은 면역력도 높이고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종양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바로 보통 이런 항암제와는 다르게 인체 손상이 없이 자신이 면역 응답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암을 공격해서 억제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장수 시대에 들어서면서, 고령인 분들이, 예, 좀 암세포가 발견되는 이런 비율이 지금 높아집니다.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이런 암이 발생률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체내의 효소 작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효소라 할 때에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촉매인 예, 이런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효소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사효소로 나눕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보면은, 이 대사효소에 필요한 이런 성분들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직접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소화기 질환 치료에서도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0: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당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 의학수진이 요약해 그런지 여태 계속 감기 다들 걸렸습니다.
3: 네.
2: 어디서 감기 소리 난다 하면 벌써 감기 걸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해하고 싶었었던 지금 이런 증상에게 때 감기 아이 걸리지 않습니까?
3: 네.
2: 추위를 세게 차고. 추웠다, 더웠다, 어떨 땐 땀도 나봤다고, 예, 여름에도, 예, 바람 별로 차가워갖고, 예, 계속 얇은 날마다 신을 못 봤습니다. 두뚜부한 것이 있고, 그래서 옷도 그래, 곱은 옷도 뭐 있고, 두뚜부한 옷도 있고,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냥. 그랬는데, 지금 이런 순서 해결되게, 바람이 따뚜게 나오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3: 예. 네.
2: 예, 그래고 보니까, 예, 심장이 나빠갖고, 자꾸 숨이 타고 숨이 올라와요. 가슴이 칭칭하지, 그래서 뭐, 가슴을 좀 답답하다께서 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손을 막 가슴을 다 두드리다 했습니다. 어찌 낫겠는가, 왜 이러는 소리. 그래서 자꾸 신경질도 나지. 그랬는데 이학생에서는 이런 증상이 깜짝까지 사라졌으니까지네.
3: 네.
2: 예, 그랬지. 위도 나빠, 소화살기제 밥도 잘못 먹지. 밥만 먹으니 맥이 없지. 그것도 그렇지. 그래고 지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남다. 지네 와늘 우리 집안에 이래도 그지. 맥이 뭔 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지. 그리고 혈압이 높았다, 안 높았다, 조절 잘 안 돼갖고, 예, 아무도 머리 아프지, 머리도 소리 나지, 밤이 잠을 못 자겠지. 그랬습니다.
3: 그지.
2: 혈압 조절이 잘 되면서, 예, 이런 증상 점점 나아지지 않습니까, 지네. 밥상 눈 잘 잡니다.
3: 예.
2: 그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사람 차수도 그리 잡던 예, 사람 차수도 예,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 또, 배가 나빠갖고, 예, 기침도 막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이 약으로 기침이라는 했으면 다 됐습니다. 예. 이 약은 이제만 사전 후에 들은 아니라는 꼰지대에서 예,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자라는 이런 발을 시킨 약품인데, 그런지 정말 효과도 빠르고, 먹기도 좋고, 정말 나는 신기한 약이라고 합니다.
3: 네.
2: 그래서 예, 이번 의대 활동이 정말 또 상당히 좋습니다. 예.
3: 네.
2: 예, 그래서 나는 그 약은 좀 있는데 그 물건이 좀 욕심 나갖고 조금 더 싸려고 전화 올립니다.
3: 예, 물건이 지금 술에 많지 않아서 예, 그래 열흘만 딱 진행합니다. 예, 그래 지금 2차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고맙습니다.
3: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3: 예,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인체다 할 때에는 효소로, 효소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 효소의 생산량이가 이미 사람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민간에서는 아, 적게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이 얘기를 하죠.
1: 네네.
3: 예, 그 효소를 다 소모해버리면은 새로 생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외부에서 효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보급하거나 혹은 효소를 포함한 음식을 섭취해서 효소를 완성해 보완시켜줘야 됩니다. 예, 지금은 이런 발효, 동충, 하초, 균분과 같은 이런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효소를 만드는데 우리 효소라 할 때는 소화 효소하고 에너지 효소죠. 이 두 가지 효소를 다 만들 수 있는 예, 이런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약은 발효, 동충, 하초, 균분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는 효소의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도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몸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효소 생성을 활발하게 하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이거 혈압이라든가 혈당 때문에 드셨는데 아, 소화도 잘 되고 또 면역력도 높아졌다. 이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섭취하면은 이런 효소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채워지면서 생성을 활발하게, 효소 생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화를 막는 데서도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 우리 옛날에 이런 아, 음식이 보약이다. 이 밥이 막대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1: 네.
3: 예, 이것도 역시 우리 동충 하초에서 이런 효소 재료를 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 노화를 막는 이런 효과가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생활 습관 질병의 예방과 개선에서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동충 하초에는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하고 중성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예,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암이라든가 생활 습관 질병 등 여러 가지 질병을 개선시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은 천연 멜라토닌으로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등 이런 정신질환을 개선하면서 심신건강을 모두 좋게 합니다. 예, 지금 오래 쓴 분들은 나는 화도 많고 항상 불안하고 좀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동충하초를 쓴 다음부터 이런 증상이 개선됐다. 이것이 바로 멜라토닌의 작용입니다.
1: 네.
3: 예, 이외에도 동충하초에는 아주 뛰어난 이런 혈압 조절 효과가 있고 혈압 조절 효과는 높은 혈압은 낮춰주고 낮은 혈압은 올려주는 이런 쌍충 주용합니다.
1: 네.
3: 예, 그리고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 효과와 고혈압 예방 효과 등 이런 성인병 예방하고 개선에서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에는 신장의 섬유화를 막고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으면서 신장 장애 예방하고 보호 작용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변에 변화가 생기거나 혹은 지금 우리 그 화음해 보면은 여산이 높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아주 좋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다른 약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종양도 억제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자외선에 의한 유전자 DNA 손상을 완화시켜서 피부암을 예방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예, 칼슘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뿐만 아니라 혈액 내에서 다양한 생리적 작용을 합니다. 우리 혈액 중에 있는 칼슘이 부족하면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혈액 중에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동충하초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칼슘이 흡수를 도와주는 이런 다른 미네랄들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 중에 있는 칼슘 농도를 상승시켜서 몸 전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풍수골병이라든가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임향숙 가수가 부른 민들레꽃 소녀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향기 가득한 사과배 동산의 모습을 떠올리며 싱그러운 과수원 풍경으로 떠나볼까요?

계속하여 리룡영 작사 김태국 작곡의 복된 살림 이루었네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늙은 량주 대창곡으로서 무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르기에 아주 적합한 작품입니다.

이어서 정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보내드립니다. 물 위에 동실동실 떠가듯 서로의 마음도 함께 흘러가는 달콤한 사랑을 노래한가요? 김성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돈 따라 정 따라 보내드립니다. 물질보다 진심과 정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노래한 가요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철준 작사 김명록 작곡의 웃음골 준비했습니다. 모든 근심을 씻어내는 웃음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선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를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길이 관광도시로 부상하면서 연길의 야경은 더 황홀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아래 최문석 작사 박광준 작곡의 연길의 야경은 황홀하여라를 김옥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종양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머리에서 생기는 많은 이런 변화들 다 뇌신경세포라든가 뇌세포가 손상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중풍 후유증도 좋고 이 치매도 좋고 그 외에 우리 실면증도 다 이 머리에 있는 이런 그 멜라토닌 분비가 아이되는 겁니다. 뇌세포가 많이 손상 오게 되면은 별난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중추신경이 모여있는 사령부란 말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죠. 때문에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뇌에서 생기는 이런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하자면 이런 건뇌보신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뇌보신환은 이런 뇌세포가 손상 오는 여러 가지 원인 치료를 합니다. 그 원인 치료라는 게 바로 콩팥이나 간이나 비위나 이런 오장육부의 생리 기능을 높여주면서 이런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죠. 예?
2: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예, 저기 건뇌보시하는 우리 이모가 지금 중풍이 와서 쓰는데 대문에 와서 예, 한 보름 출연에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서 인차 이거 썼는데 효과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영조천과 불약에 우리 이모는 이렇게 언어장에 와서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더니 어제는 말을 알아듣고 수말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입이가 뒤떨어진 입은 어제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이가 저 왼손이가 이렇게 오그라졌던 게 다섯 손가락이 오그라졌는데 두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이거에 반년 썼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영 좋습니다. 이 약에 쓰던 중간에서 중풍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약의 효과 아주 빠릅니다.
1: 중풍 후유증이 다 머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약 쓰면 빨리 회복됩니다.
3: 그리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제프의 아이옵니다. 그리고 소변 다수 그렇게 심하더니 어제는 소변도 나가니가 영 잘 나가고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제는 화장실을 겨우 다니더니 어제는 자기 솔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어요. 영 좋습니다. 그래서

0: 이분이
1: 좋죠.
0: 예, 하우가 봐도 정말 든든히 보지요.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이 예. 없지.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약이 이게 우대 좋을 때 좀 맛있어하겠다 하더라. 계속 쓰자고 소리.
1: 네.
0: 오늘 대달 받자 그래서 나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이래서 모든 질병들이 보면은 그 원인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서 대뇌신경이 그걸 유관되는 대뇌세포가 손상이 온 겁니다. 예, 특히 우리 기억력을 책임지는 하이마 부분이 뇌세포가 손상하다 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치매가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파민 분비,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면 파킨슨병 같은 게 옵니다. 역시 대뇌에 있는 흑질이란 부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잠을 자게 하는 디산스 엔진이라는 호르몬 역시 우리 그 대뇌에서 분비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군이 고향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해가 나쁜 사람인데 가해가 나빠가고 어떻게 땀이 올라가 땀이 올라갔는데 골이 그리 아프니까 지금 골이 아프니까
1: 골이 터지듯이 아플 겁니다.
3: 예, 영속은 아프다 기차게 아파요. 그렇게 한참도 저것도 계속 먹으면 조금 진도 되고 그래서 땀이 없이 주사만 좀 이래도 안 갑니다. 약을 먹고
1: 네.
3: 그래서 이분이 보시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 땀이 어찌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1: 예, 이 25가지 약 종류에서 그 반 절반은 간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3: 예, 그래, 그런지 그렇게 효과 빠르고에 다시 제발 나약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 네. 난 또 다친 아픔. 저 서른 차수 얼마나 다든지도 모른다. 아, 왜, 그래. 또, 예, 그렇지. 그랬는데 역습니다. 또 지금 그런 짓을 많이 살아뒀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심장도 나빠서 그만 날 숨이 차고.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때 자꾸 화는 그리 납니까? 심장 나쁜 사람 이렇습니까? 자꾸
1: 간이 나쁜 사람들 화가 나고 간이 나쁘면 심장열이 세진다. 올림이 이래서 예?
3: 그래 그렇습니까?
1: 예.
3: 자꾸 그것도 화나지 너기 좋은 말 해도 또 그래 답답 알아듣기는 것도 자꾸 그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1: 간에 도움이 많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머리도 터지는 듯이 하고 예? 혈압도 예. 올라가고
3: 혈압도 돌도 아예 되면 혈압도 돌도 안 되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1: 네.
3: 자꾸 소리 나는 밤에 잘 수도 없고 어지럼증이 나고 골이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약을 쓴다고 이런 증상 많이 해결됐습니다.
1: 그런 걸 싸웠어요.
3: 예, 그래 나니 좀 이 좋은 약을 좀 계속 써보려고 예. 오늘 보니까 열각도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이번 의대 활동은 10곽 쌓아도 10곽을 드립니다. 보내 15곽 쌓아야 15곽 드렸죠. 7월달 의대 활동에 들어서면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를 해드립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3: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요?
2: 네.
3: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이 호르몬도 머리에 있는 성과체란 부분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네.
2: 건네보시오 하니 나는 이 건네보시오 하는 순계 영사이랬으니까 우리 오빠 먼저 써서 야 양말한 게 없다 게 무슨 어둠이 좋은가 할까나 콩팥지에 허여가지고 소변 네 번 넷 다섯 번 넣었는데 제때 사람 아버라 못하게 해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기분이 나빴단다 굉장히 한 날이 지금 무슨 우리 오빠 넉 달 썼습니다 이게 한 번 내지 두 번 볼까 어디 살 것 같아 어디 배에 다 떨어진 것 같단다 우리 오빠는
0: 예. 내 먹을 직접 콩팥지 좋아지는 이야기입니다
2: 예 확실히 콩팥지 좋는 이야기 그것이 다 이렇게 좋다고 다 그래서 뭐 콩팥지 좋다는 얘기는 모든 연예약이 좋다 해도 정말 이야기는 확실히 좋다는 그랬대요 걔 또 써볼까 예. 나는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뭔가 소변은 그렇게 한 번 내지 두 번 보는데 그거는 이렇게 정상인데 밤에 이렇게 뭔가 소변 볼 때는 자꾸 아플까 하고 허리 아픈 이렇다 말한다 허리 아픈다 예, 소변 볼 때니 그러니까 그게 허리도 무슨 뭐 콩팥지 집이라고 하는데 내 아무래도 나중에 이거 콩팥지 그리 좋아지나 따라 이렇게 나는 이제 한 50이 썼습니다 그런 게 허리 정말 아예 아프고 소변 때는 좀 힘이 나서 이렇게 뭡니까 그 배출하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 안 줘도 소변 잘 나간다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콩팥지 얘기 듣는 이야기 옳지 그 뭡니까 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게 콩팥지도 하거든요 이 머리에 좀 무겁고 기억력이 없고 이런 것도 예, 좋고 예, 울어봐야 되겠다 나 기억력이 없어 이 기억력이 돕는 것 같다 원래 이건 건시화에 대한
0: 미시포를 살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2: 예, 원래 건네보시오 하니 내일을 놓고 콩팥은 할 것이 그런데 어쨌든 이게 소변 나는 것도 한 번도 보는 거 나하고는 배 없는 걸로 찍어서 이 약 계속 달고 사겠다는 거였대다 그래 우리 일이 쓰는 게 좋을까 예? 우리 오빠 좀 말해서 내 요새야를 좀 약이 좀 싸서 하게 미역가게 거기 좀 놔둔대요 상가하자 그랬다
0: 예, 제가 놔두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선생님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런 행동의 지배는 사령부에 속하는 머리에서 명령한다 이겁니다. 사람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뇌세포들이 건강해야만이 이런 멜라토닌 분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도파민 분비요, 여러 가지 이런 머리에서 진행되는 이런 생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 한 60살 넘어먹고 우리 MRNA 해보면 노바이즈 빙변이요 어느 머리 혈관이 모세 혈관이 막혀서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3: 예, 수고하셨어요 저도 건네버스 할로 누워는 환자입니다
0: 예.
3: 네 저도 건네버스 할로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지난해에 그런 한번 이게 세이클레트 담아주고 세이클레트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 어째서 그냥 뒷골이 그냥 아프고 뒤에서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이 기운들이 완을 용인에 건망증이
0: 왔죠 기운력이 떨어지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심지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게 좀 더 바쁠 겁니다
3: 그래서 어디서 떠나서 어디 동무들 놀라가면 어디서 너는 그리 그 사람 기억을 막 자꾸 물어보면 말을 자꾸 물어보는가 말하고 또 하고 네. 그만큼이 말을 영인다 자 그래서 내 약 두 번 썼어 약 써도 안 되는 게 얘 방송 들어볼까 내 우리 동네 말하더라 말이야 그 살을 먹어보라고 그런데 그 먹어서 벌써 얼마 안 먹으면 기억력이 증가되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물어봐도 자꾸 물어보는 그 증상이 많이 그리고 난 손이 그리 나빴어 그런 것도 허리 다리 어찌 아파서 다리 아파서 난 골과의 문제는 가리 골과 저를 쓰게 했는데 아이들은 이 건네버스 다리를 먹고 지금 허리 다리 문제 아프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골과병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3: 글쎄 말이야 신기합니다 좀. 그리고 나는 손이 서변도 닫아서 할랄 뜨대게 대학습에서 나가더니 요즘에는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이 약을 내가 지금 열심히 먹습니다 이제 다른 약 그리 없으면 이거 그렇게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먹은데, 정말 요즘에는 저는 소별 두 번이나 한 번이나 나가고, 기억은 특히 기억력이 지금 좋아하니까 여기서 그래, 이번에 활동이 그래 좋다는데, 이번에 저를 열 꽉 싸겠어. 우리 언니도 좀 기억.

0: 기분이 나쁘단 말은 열 벗어나면 네. 열광 싶어서 예. 그래 오늘 내
1: 곰팥이란 나쁜 걸 오래 두면 특히 곰팥이 나쁘단 사람들 나중에는 이 치맥 걸리기 쉽단 말입니다. 예.
0: 혹시 그리로서 물어보셨습니까?
1: 이 약은 여러 가지 약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약을 주로 심어놓고 하나를 뭐 이라도까지 치먹던 사람들 이 약이가 그런 여러 가지 약을 다 필요 없이 이 약 한 가지 갖고 될 수 있는 약입니다. 예.
0: 하여튼 이야기 하고 왔으면 좋았습니다. 어느 약보다도 네. 나 그래 오늘 열 꽉 빼다 말고 열 꽉 빼다 말고 그래 스무 꽉 가지고 누구나 예?
1: 그렇죠 네.
0: 오 영수 왔습니다. 우리 언니가 같이 네. 먹겠는데 오늘 배달 받기죠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건네보시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영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이 주 정무 중심에서 대회의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스풍형 종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각계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중공중앙 총석이고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이 주 정무 중심에서 대회의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축대회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모두는 단정한 복장에 당원 휘장을 달고 7일 훈장 수여와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실황을 참답게 시청하면서 공훈 모범과 선진 전형들이 초심을 굳게 지키고 사심 없이 헌신한 감동적인 풍채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 속에서 습금형 총서기가 중요 연설을 발표하자 모두는 정신을 집중해 경청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종석의 중요 연설은 높은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사상이 심오하며 내포가 풍부한 바 105년 대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역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깊이 회고하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휴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우수한 특질을 깊이 밝혔으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투하는 데서 반드시 틀어줘야 할 다섯 가지 면의 중요 요구를 깊이 있게 논술해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일어나는 데 방향을 일층 명확히 가르쳐주고 준칙을 제공했다고 일치하게 인정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둘이에 더욱 굳게 뭉쳐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면서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발전 중림을 용감히 짊어지며 신심을 견정해하고 계속 분투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음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연변의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들이 집중 시청에 참가했습니다.

0: 우리 조 각계 당원 간부와 대중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로종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대회의 정신 내포를 터득했습니다. 모두는 자신의 일터에 입각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생태환경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면서 당의 분투로종을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이를 사업 동력으로 전환시켜 변강의 록수 청산을 수호하련다고 밝혔습니다. 주생태환경국 기관당위 책임자 왕광흠입니다. 기관 당위 책임자로서 저는 이번 대회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선진에 비추어 직책을 리행하며 오염 예방 퇴치, 환경 치리 재반 사업에서 앞장서 나아가고 책임을 다해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로종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전주 삼농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청년사업위원회 주임 장흥입니다. 당중앙은 시종 삼농 발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 해결로부터 전면적인 빈곤 해탈에 이르기까지 또 향촌진흥 전면 추진에 이르기까지 이는 당이 인민을 위하는 초심의 생동한 증견입니다. 청년 간부로서 저는 사명을 명기하고 실속 있게 담당하면서 농업농촌 현대화를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 흥변부민촉진국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군평 총석이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년 내에 빛나는 로종과 위대한 성과를 함께 돌이켰습니다. 주 흥변부민촉진국 흥변부민합작처 서장 양효단입니다. 흥변부민촉진국의 간부로서 저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를 따라 배우며 시대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렵니다. 변경촌 건설을 다잡고 주민들의 수요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흥변부민 사업에 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에서는 기관 전체 당원 간부 및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사업 동력으로 전화시켜 전주 여러 민족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변강에 뿌리 내려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 기관 당총지 간사 곽흠입니다. 청년 당원이자 공천단 간부로서 저는 당의 100년 분투 력정에서 지혜와 힘을 섭취하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는 신념과 결심을 견지하렵니다. 공청단의 주요 책임과 주요 업무에 입각해 성심성의로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정확한 실적관으로 사업 창업을 이끌며 더욱 포만된 정신 상태와 더욱 실속 있는 담당으로 연변 공청단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왕청년 장영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가 전국 우수 당사무일꾼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던 장영가도 기관 간부들과 관할구역 주민들은 이를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청년 장영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리흥록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여러 민족 대단결, 전국 인민 대단결,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사회구역 공공봉사시설이 점점 완성되고 주민들의 생활질이 점점 높아지며 민속문화가 점점 흥성해지고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저는 당의 령도 하에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한마음이 되면 앞으로의 날들이 갈수록 흥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개최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전주 간부대중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붉은 선율 속에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기고 당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음악회는 관해나 홍기송의 웅장한 선율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성 독창 영산홍은 가야금의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어우러져 혁명 전쟁 연대 군민이 한맘 한뜻으로 뭉친 장엄한 광경을 되새기게 했고 남성 독창 중화는 웅장하고 깊이는 음색과 진실하고 강렬한 표현으로 신시대의 중화의 아들 딸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손잡고 분진하는 앙양된 자태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여성 중창 당마크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부르치는 서정적인 목소리로 광범한 당원들이 시종 당과 한맘 한뜻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확고한 신앙을 노래했고 관해낙 풍수는 경쾌하고 소박한 선율로 당의 령도하에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인 우리는 나날이 번창하고 융성 발전하는 행복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여성 독창 당예에 드리는 산노래는 소박한 노래소리로 당예 말을 듣고 당예 은혜에 감사하며 당을 따라 나아가려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초심을 진지하게 표달했고 남성 독창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앙양되고 호방한 선율을 통해 당예의 빛나는 햇살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산을 일구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뜨거운 장면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여성 독창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진실한 감정과 섬세한 노래소리로 당의 핵심 인민의 령수 군대 통수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진심 어린 추앙을 절절히 노래해 공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바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악회는 대합창 나와 나의 조국의 격앙된 선율 속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전반 음악회는 주제가 선명하고 다채로웠으며 독창, 중창, 합창, 관현악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취하고 독창적인 음악 편곡과 훌륭한 표현을 곁들여 중국 공산당의 105년 비바람 속 분투의 역정을 생동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음악회는 당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무한한 열애와 감언의 정을 표달했으며 전주 상하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둘이에 더욱 굳게 뭉쳐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분발 자귀하고 개척 진취해 연변에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힘써 개척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대표, 주 직속기관 당원 간부 대표,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음악회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0: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공동 주최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6월 30일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분야, 각 전선의 간부와 종고본 대표들이 활동에 참가해 몰입식 수업 속에서 100년 당사를 체득하고 분진의 힘을 섭취했습니다.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타파하고 사회사 강술, 영상 방영, 정경 연출, 가무 공연, 모범 인물 인터뷰, 집단 당독, 대합창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연변에서의 중국 노동자 대사상정치수업 혁신실천으로서 이번 활동은 연변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변강의 홍색 혈맥을 이어가면서 우리 주 각 시기마다 용서 숨쳐 나온 전국 노력모범과 선진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홍색 유전자를 깊이 전승하며 분진의 힘을 응집하기 위해 우리 조 각 단위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7월 1일 당 창건 105주년 경축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 및 정확한 실적권 수립과 실천

0: 학습교양 주제 당 수업 활동을 가졌습니다. 회에서는 당 연안이 50년이 넘은 로 당원들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을 인솔로 주류 매체의 체계적 변혁을 다그치 추진하자를 주제로 한 주제 당 수업을 들었습니다. 당 수업은 전체 당원 간부들이 사상 토대를 다지고 우수한 능력을 연마하며 착실한 작품과 뛰어난 실적으로 방송국 재반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 기자 산지화입니다.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일선 당원 기자로서 저는 시종 당성을 첫 자리에 놓고 뉴스 취재의 기층 일선에 뿌리내리며 마음을 다해 연변 발전과 민생 실사에 생동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원의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매 한편의 뉴스 보도를 착실하게 잘해나가겠습니다. 6월 30일 연변 박물관 림시 전시청에서 펼쳐진 철골 주사나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건설 공정병 휘황 세월 전람이 많은 퇴역 제대 로병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퇴역 로병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근 100점의 귀중한 사료와 실물을 모아는 바 군복 장비, 시공 기계, 방호 용구, 립공 증서, 영예 메달, 손글씨 원고 등 물품을 망라해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열혈로 산하를 건설한 빛나는 로성을 전방위적으로 재현했습니다. 당 창건 105주년 생일을 맞아 심수, 안산, 당산의 기본 건설 공정병 제대 로병들과 연변 본지 기본 건설 공정병 퇴역 로병들은 연변 박물관에 모여 기억을 되새기고 분퇴의 초심을 추억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사료와 옛 물건을 기증한 로병 대표들에게 소정 증서를 발급했으며 퇴역 로병 대표들은 박물관의 기념 깃발을 증정했습니다. 퇴여 기본건설 공정병 주순빈입니다. 우리가 기본건설로 변강을 지키고 분투했던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니 더없이 격동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변강이 뿌리내려 혹한과 무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을 공략하면서 전력으로 수변건설 임무를 완수하고 군인의 초심을 실천하며 입당 사명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에 이런 귀중한 분투 사료들이 영원히 소장되고 대대로 전해지면서 기본건설 철군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사심없이 기여하는 정신이 계속 전승되는 것을 보니 우리는 깊은 위안을 느낍니다. 생동한 실물 사료와 건설 이야기는 많은 당원 간부, 청소년 학생, 주민 관광객들을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로일대 건설자들의 사심없는 기여, 간고 분투, 조국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정신을 느꼈습니다. 이번 전람은 8월 9일까지 지속되며 전 과정 사회 무료로 개방됩니다. 6월 30일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홍색 국문정치생활관 현판 재막식 및 연합주제 당일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및 공동건설 단위의 당원 대표들은 해설원을 따라 100년 당사를 몰입식으로 참관하고 도문 통상구의 당사 이야기를 깊이 료했으며 당원 정치생일쇄기 활동을 펼쳐 입당 선서를 되새기고 입당 초심을 명기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사업일꾼 리목연입니다. 홍색 국문 정치생활관의 정식 사용은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당건설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홍색 교양 담채를 충분히 활용해 당사 교양, 당성 교양을 조직 전개하고 공동건설 단위와 상시적으로 연합학습 공동건설 활동을 펼쳐 홍색 교양이 불러일으키는 분진의 역량을 변경을 지키고 개방을 위해 봉사하며 지방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실제 행동으로 전화하려 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4회 향촌 특색 우세산업 발전대회가 일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 우리주는 1억 2천만 원 인삼계를 제품 구매 주문을 성공적으로 체결해 연변 인삼 산업의 고급화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그늘 길림 연결 공룡 문화연구 발전 중심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원 연결 모아산 공룡 문화관광구를 연길 조선족 민속관광구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풍경구 경영관리 범위, 주소, 운영주체, 재반 봉사 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0: 연결시 국자거리 도로구간 시공의 순조로운 진행과 시공기간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해당 도로구간의 교통관제 시간과

0: 단계 조치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자거리 융성국제동문부터 우이로 구간에서 자동차가 국자거리에서 북쪽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좌회전해 우이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중부군 배회원 셔츠 4층 58평입니다.
0: 네.
1: 부근에 학교가 많습니다. 중학교. 네.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0: 네.
1: 연계전화 136-3433-2636.
0: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네, 뭐 가정집에서 러인 한 명만 전탕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소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주변에 소학교, 고중, 민속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되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있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세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새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8556-0504번 1558556-0504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0061번 1884430061번입니다.

0: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서사양장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 일꾼이 필요한 사장님들께서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모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저 양로원에서 네. 남녀 호리원 모집합니다.
0: 네.
1: 나이는 제한 없고요.
0: 네.
1: 네. 네, 그 이상입니다. 전화번호는
0: 네.
1: 1370
0: 네.
1: 443
0: 네.
1: 2959
0: 1370443-1959번요.
1: 네, 네.
0: 네, 연결이죠?
1: 예, 예.
0: 알겠습니다. 전 소식 기다려 보시기 네. 바랍니다.
1: 네.
0: 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384473-3898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편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보건소 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3616번 1363433-3616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조입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는요.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1: 예, 지구판 정보를 내려갑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예, 집 위치는 전남 태식도시 3층입니다.
0: 네.
1: 예, 면적은 61평 좀 더 되고요.
0: 네.
1: 양수 2층의 남북집입니다.
0: 네.
1: 예, 집 근처에는 소학교, 시의성 있고요.
0: 네.
1: 병원, 민속촌, 야시장이 있어서 일상생활하는데 매우 많은 편리를 줍니다.
0: 네.
1: 예, 집 전화는 156-0050-9121번입니다.
0: 네.

0: 네, 그래요. 잘 적었고요. 오늘도 참여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위치한 집을 세줍니다. 단층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고요.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외 연결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서용시장 부근에 있는 10층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65055번, 1384465055번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9940번, 1594339940번입니다. 모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네, 시골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집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내룡정에 계시는 한 남성분이 중고 냉장고와 전동차를 저렴하게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입니다.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1384478-6990번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번호 다시 말씀드립니다. 1384478-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몇 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지점은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1: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다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강이 네.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진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산에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1: 네.
0: 구유 터지어서 냉이백 냉이능이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1: 9433-3616번 알겠습니다.
0: 좋아하세요.
1: 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고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0: 조력합시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0: 족구의 고향이라는 명성을 가진 연변에서 축구 분위기가 다시 한번 거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연변에서는 갑급 리그, 동북 리그, 연변 리그라는 세 가지 주요 축구 경기가 동시에 열립니다. 7월 4일 6시 연변 롱정팀은 홈에서 정남 감련과 맞붙게 됩니다. 연변팀은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불사 남사를 2대0으로 꺾고 현재 18점을 획득하며 순위표 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남 감련은 현재 7위를 차지하고 있어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7월 5일 연변 주민들만의 축구대회인 연변리그가 뜨겁게 개막합니다. 당일 연길, 훈춘, 도문, 도노아, 화룡, 안도 등 6개 현시 대표팀이 세 곳에서 동시에 멋진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같은 날 7시 40분에 동북리그 경기장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개서팀과 맞붙습니다. 연변에서는 각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기술로 경기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조선족 특색의 공연이 경기장의 고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명태 응원팀은 창의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공연을 통해 경기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민족적 정서와 축구 열정을 완벽하게 융합하여 대회에 끊임없는 활력과 온정을 불어넣었습니다. 프로 경기장 도시간 경기부터 지역 대결까지 이 세 가지는 두 개의 선을 병행하고 여러 곳에서 열기를 더하며 연변의 여름 축구 축제를 전방위적으로 해제해 전 지역 관람 열풍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수납 방식이 오히려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스렌지에서 가스가 새는 문제는 대부분 취사도구 본체가 아니라 가스 호스와 액화석유 가스 실린더가 연결된 접합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취사도구 아래의 찬장에서 물건을 자주 꺼내면 가스관을 쉽게 잡아당기거나 건드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스관의 접합 부분에 위치 리탈이 생기고 고정 나사가 느슨해져 가스가 틈새로 누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후에는 즉시 가스레인지의 스위치를 끄고 가스 공급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아래 찬장에 너무 많은 주방용품을 넣는 것을 피하고 꺼낼 때 반드시 가스관이 긁히거나 잡아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연결 부분이 느슨해져 공기가 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습관적으로 냄비, 세제, 행조 등 물품을 가스레인지 아래 찬장에 쌓아둡니다. 고효율적으로 보이는 이런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로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락상은 우리나라 로인들의 가장 흔한 부상 류형으로서 로인들의 골절을 초래하는 첫 번째 원인이자 로인들이 부상으로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로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자신이 조심하지 않거나 땅이 미끄럽거나 운이 나빠서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인이 넘어지는 것을 순전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병 예방 통제의 전문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로인이 넘어지는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일입니다. 로인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능력에 맞게 행동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개인의 운동 능력, 신체 기저 질환 및 신체 활동 정황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식과 강도를 과학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할 때에는 안전에 주의하고 운동하기 좋은 옷과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몸을 풀고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할 때는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말고 악천 후에는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로인의 락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기능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인들은 균형 기능 훈련을 할 때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지지물을 잡고 하다가 손을 넣는 것으로, 정적인 자세에서 동적인 움직임으로라는 원칙을 따를 수 있으며,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은 균형 기능 훈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발로 서기, 앞발의 뒤꿈치와 뒷발의 앞코를 맞대고 일자로 서기, 몸을 좌우로 흔드는 오뚜기 훈련, 직선으로 걷기, 옆으로 걷기 등을 통해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 근육과 코 근육의 힘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로인들은 느린 속도와 점진으로 근력을 훈련할 수 있으며 맹목적으로 고강도, 높은 하중의 근력 훈련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 뒤꿈치 들기, 다리 뒤로 들기, 다리 옆으로 들기, 쪼그려 앉기, 앉았다 일어서기 연습, 앉은 자세로 다리 올리기 등을 통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어떤 정보 내시려고
1: 기분 살려합니다.
0: 네.
1: 면적은 92평이고
0: 네.
1: 신축 중에 객실 하나이며
0: 네.
1: 예,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1: 15층에 6층이며
0: 네.
1: 깨끗하고 아담하게 장식되어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
0: 네.
1: 185
0: 네.
1: 4330
0: 네.
1: 9381입니다.
0: 네, 연길입니까?
1: 예, 연길입니다. 월매 정입니다.
0: 네, 하남에 있죠?
1: 예.
0: 네.
1: 비발
0: 그렇죠. 만익도매 시장 부근이죠?
1: 예.
0: 네, 6층 집이고요. 알겠습니다. 장식은 깔끔하게 금방 하셨습니까?
1: 예.
0: 예, 네, 그래요. 잘 적었고요. 참여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수고하세요.
0: 네. 네.

네, 코골이는 일상에서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골이를 깊이 자고 달게 잔다는 증거로 여기며 심지어 수면의 질이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골이에는 건강상의 위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마치 심야에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습니다. 장기간 개입하지 않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은 전신 여러 계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계통은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기관입니다. 장기적인 저산소증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며 이로 인한 고혈압 발병률이 일반인의 2.4배에 달합니다. 또한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심지어 야간 심장 돌연사의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신경계통은 낮에 저름,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반응 둔화 등을 유발하며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대사계통은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며 당뇨병과 비만 위험을 증가시켜 비만, 코골이, 대사 이상의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기타 계통은 만성 인후염, 역류성 식도염, 야간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성장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체에 이런 아래와 같은 신호가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리적 코골이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극도로 피곤하거나 음주 후 또는 감기로 인한 코막힘 등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고르고 안정적인 코골이 소리가 나며 호흡이 멈추는 현상이 없고 휴식을 취하면 사라집니다. 이런 코골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습니다. 반면 병적 코골이는 지속적이고 소리가 크며 불규칙한 코골이 소리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천둥처럼 크지만 높고 낮음이 있으며 갑자기 소리가 멈추고 10초 내지 20초 이상 지속된 후 다시 큰 코골이 소리가 나는 경우 밤에 숨이 막혀 깨거나 질식감을 느끼며 잠자는 동안 자주 뒤척이거나 발다리를 움직이는 경우 아침에 입안이 마르고 두통이 있으며 수면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 극도로 피곤하고 졸리며 회의나 텔레비전 시청 중에 무심코 잠이 드는 경우입니다.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기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람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람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명서방은 7월 5일까지 진행하는 특산 우대 활동이 있는데요. 사지 원액은 지금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99원 합니다. 한 곽에. 그리고 80각을 사면 100각을 물으러 드리고 거기에 홍남강 치료이기를 또 물으러 드리게 되는데요. 홍남강 치료이기는 보통 홍광 치료이기에 비해서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치료이기에 속합니다. 가정용으로 쓸 수 있고 병원에서 리허설에서도 쓰는 이런 1호기계인데 이 1호기계는 가격적으로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도 상당한 가격에 속합니다. 5천원 자회에 속하는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하버드대학 연구성과로 나온 이런 좋은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어 있겠습니다. 80각을 사면 100각을 주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4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고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 아프면 어디에 곧 그거 빛을 조이게 되며 사람들이 흡수할 수 있는 600 내지 700 나미 이런 광선을 넣어서 딱 그 한 곳을 비치게 되면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사면 12각을 드리고 거기에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598원 한 각에 하던데 이때 현금으로만 딱 가격적으로 계산하면 29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남강 치료이기가 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사지 원액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중풍이 와서 머리 항상 휑하고 휑하던 게 지금 예,
0: 네.
2: 그러는데.
1: 아, 눈이 많이, 중풍 후유증으로 눈도 많이 불편하셨다 그랬죠?
2: 예, 예, 예. 지금 이거 쓴다면 손가락으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지금 혈압이 변화가 됐고, 예.
1: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동맥경화 있던 것도 더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
2: 저는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배달받아도 쓰다 그런다.
1: 사지 원액 제품 자체는 심장과 뇌혈관, 눈병 치료도

0: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 감에 다각도로 좋은 치료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사용하시게 되며 기본으로서 2차, 3차로 중풍이 온 걸 막아줄 뿐만 아니라 중풍 후유증이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사지원에 그 이 명서방 사지원에 쓰는데 명서방은 지금 나는 이 저 무슨가다 무늬가 이 한 백내장 진단 받았다는 거.
0: 예.
3: 그래서 이때까지 약 계속 쓰면 내려왔는데 야, 막 딱 그 정도 되고 더 내려갔다는 거.
0: 예.
3: 그래서 10년 썼는데 정말 이 사지원에서 지금 눈물이 항상 눈에 보이던 게 그게 해결받고 그다음 눈이 안에 요 포약이 보이는 거기에 지금 보여주신다만.
0: 아, 사지원액 썼는데요.
3: 예. 그리고 예. 다른 데서는 아니던데 여기 또 타더라만.
0: 명서방 함께 쓰는 거죠.
3: 예.
0: 예.
3: 그리고 이 명서방 사지원액 같이 썼는데 이래까지 효과 더 있더라만.
0: 그렇죠.
3: 그리고 또 이 사지원액 집사람 위에서 썼는데 나도 내 쓰고 또 이래 아껴줘서 이렇게 썼는데 야, 이 위에 드러났을 때다.
0: 아, 소화가 잘 된다.
3: 예, 소화 딱 100% 내려가고 얼리만 뻗친데 딱 그 계속 얼리 뻗친데 입에서 냄새 씌우고 하면 내려 못 간다만 되는 게 벌써 얼마 했을까요? 한 달 쓰니까 푼이 쓰니까 그래서 이게 100까지 꺼진다만다. 그래서 어떤 여섯 달 썼는데 완전히 어떤 음식이 제대로 쑥 내려간다만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가서 지금 돈을 찌게 좀 배다 봤다 그래요.
0: 아, 그렇게 하셔. 아무튼 네. 사지원액 명서방은 배합도 잘 됐고 가격적으로 네. 그리고 이번에 좋은 일용기계도 네.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이 사지원액은 저는 어제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을 머리가 흩어나 혈압조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밤잠 자지 못한 게 그게 지금 국년인데 6년 7년 밤잠 자지 못하고 저 5분 6분 그저 눈을 감았다 놓다 지내 아파서 또 오리만지고 그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이래고 했습니다. 그래도 차에 사지원액은 정말 뭐 아무 반응도 없이 그저 이 약이 얼마 좋겠습니까? 이거 뭐 효과도 빠르고 몸도 헷갈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밤잠 잘 자고 예. 그리고 그런 저 언니님 서방도 눈물이 그리 나고 안압이 그리 씻고 하던 게 예. 그것도 이거 먹을까 이제가 다 이롭습니다.
0: 그렇죠.
4: 눈물이 그렇게 나던 게 그건 없어지고 안압이 높던 게 안압도 어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4: 예. 이래 좋아질 지게 그
0: 홍남강 치료기도
4: 예, 예. 홍남강 기계를 주제니까 예. 그거 하나 더 받아서 우리 자식들이 줄까 안 해서 내 그래 또 배달 받자 그래
0: 예, 5017766 전화 넣으세요.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사지원액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5: 예, 심장이 나빴어요. 예, 가슴으로도 후두두 떨림이 답답하던 게 지금 예, 떨리지도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5: 예, 예 그리고 예, 숨이 떡 맑아서 오, 이게 숙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0: 생각합니다. 예.
5: 예, 예. 예, 지수 위험이 있어서 애들도 밥 먹을 생각이 없고 밥은 못 먹는데 아 이게 위에도 용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5: 지금 밥은 항상 잘 먹고 있고 밥이 또 용 맛이
0: 소화가 잘 됩니다. 예, 기본입니다. 예, 예.
5: 이거 선생님 이거 먹었는데 소변이 잘 통합니다.
0: 콩팥이 좋아지니까 콩팥을 이게 노경이 다섯 배 효과라는 거 노경은 콩팥을 관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은 면역력을 관리한다. 인삼 노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많은 제품을 뒤쳐놓고 이 제품 자체가 면역력을 개선해주고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소변이 공제받고 여러모로 좋아지는 거죠.
5: 예, 처음에는 용사도 봤어요. 저녁에 뭐 다섯 번 여섯 번 볼까다 밤잠 잘 새도 없었습니다.
0: 그렇죠.
5: 근데 처음에는 다섯 번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밤잠 용사를 잤거든요. 아침에는 영맥이 납니다.
0: 그렇죠.
5: 예. 이 맥이 없던 게 또 이 특별히 맥이 나는 것도 알립니다. 예.
0: 그렇죠. 맥이 인삼 녹인 인삼이 다섯 배 효과니까 자연적으로서 인삼 속에 담으면 우리 모든 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 예. 지금 선생님 뼈 아픈데도 좋습니다. 허리 다리 아파서 그래서 오고 하면 일어났는데 지금 잘 일어납니다.
0: 콩팥이 좋아지니까 신주골입니다. 신조수 섭외 잘 통하고

0: 가격이 좋아지고, 예.
1: 하도 찌렸어도 안 닿다 이런 못 났습니다.
0: 아, 그런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예.
1: 예,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 잡고 예, 나는 배달받아 오랫동안 쓰자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사지원액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우수한 428가지 영양 활성소, 그에 여러모로서 은행 잎이 20배 효과, 이렇게 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사지원액 우선은 5달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선생님이 인삼로겐이 다수 6배란 말씀이 딱 맞습니다.
0: 아, 예.
3: 나에 이렇게 인삼로겐 뭐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먹으면 가슴이 더벅어.
0: 예, 부작용 때문에.
3: 이거 먹어서 예. 아무런 불량 반응도 없고 용 좋고 이게 신사용 잘 도와준다.
0: 그렇죠.
3: 나는 신사에 자꾸 어디 떨기는 것처럼 후두두한다.
0: 그렇죠.
3: 그리고 뭔 소리에도 허리 놀라고
0: 예.
3: 그랬는데 어제는 이 심자에 그래서 어쨌든 한에 한 번은 또 중요하고 가 먹어야 되는데 이 약 먹은 후에는 병원 아이 찾아가도 됩니다.
0: 어, 바로 그럴 예. 겁니다. 제가 신심 있게 말씀드리죠. 1년 견지한 다음에 당신이 병원에 가서 모든 혈액검사를 받아보시고 기계검사 받아보시라고 많은 효과를 보시는 게 바로 이 제품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생각밖에 너무 위영 나쁩니다. 그거 소화 잘해야 됩니다. 이 주성위험이 돼.
0: 예.
3: 근데 나는 이거에 위가 좋아지려는 생각도 했습니다.
0: 예.
3: 근데 이거 먹으니까 밥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 원래 체중이 오르지 말아야 되겠는데 원래 입던 옷이 용 작습니다. 그것도 어, 한 예. 다섯 개 올랐을 때.
0: 아 어, 그러니까 너무 소화가 잘 된다. 예예.
3: 예. 밥 잘 예. 먹으니까 예. 예 그래 감기도 아예 하고 어쨌든 이게 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 골이 용 시원한다. 뒷골이 정신 났어요. 예.
0: 그렇죠.
3: 아 그래서 예. 이게 영 어쨌든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지내 좋으니까 예, 우리 아저씨도 놓으신 사이랑 왔습니다.
0: 예.
3: 그래놓고 예, 둘이 같이 먹길래 해서 이번에 좀 옷값이 얼마 녹슨 갖고 99원이
0: 뭐예요. 99원이죠. 그리고 또 예. 좋은 이력기계가 또 따라가니까 홍남강 씨를.
3: 예, 기력이, 이력기계는 내 전번에 받았습니다.
0: 그래요?
3: 그래서 예, 예. 예 이번에 사식하고 배달받자고 전화한 게입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너무 잘 그 생각했으니까.
3: 예, 너무 좋으니까 계속 그렇지. 쓰자고 그래요.
0: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네, 이 사지원액 쓰는 게 나는 예,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선생님 그 홍당강 치료기계 있지, 그 뭡니까? 예. 예, 그거 같이 쓰니까 예, 아주 이게 효과 좋습니다. 나는 예, 혈압이 너무 올라가고 내려가서 영 고생했는데 이번에 이 기계 같이 쓰니까 혈압이 정상을 지금 돌아오니까 예, 그렇게 오림지전하든가 오림지전 않고, 나지 않고 아침이라면 정신합니다. 그리고 귀가에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 늘 이랬는데 지금 기본상 이롭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래 왜 난 딴 것보다 이 맥박이 막 100으로 올라가네 신장이 나보니까 그 다음에 이 머리가 뽕 해나면 영 힘들었는데 70으로 내려오니까 정상을 내려오니까 예, 머리가 아프지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왜 잠을 잘 잡니다. 이렇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예, 영 좋습니다. 그래 이 홍당기계를 써보니까 약보다 멋지지 않게 좋습니다. 영
0: 이
4: 좋습니다.
0: 기계는 지금 아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노벨상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사용하시게 되면 좋은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중도 내내는 이런 좋은 제품이 드뭅니다. 만나기.
4: 그래, 예. 민서방이 있지, 그러니까, 예. 우리 언니가 쓰는데, 우리 언니는 주의하게, 예. 어제는 몸이 피곤하니까, 눈이 부엌고, 눈물이 자꾸 나고, 깔깔하고, 침침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반년 쓰니까, 예. 그렇게 흐리멍텅한 눈이가 지금 맑아진 게 알긴 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0: 그렇죠.
4: 예. 눈물이 나던 건 어제 완전 이롭고, 그렇게 깔깔하던 것도 어제 완전 이롭답니다.
0: 예.
4: 근데 우리 언니도 지금 그 홍당기, 그.
0: 홍남강.
4: 예, 치료 기계를 같이 쓴다, 내가 같이. 그러니까 더 좋다, 재니까. 그래, 오늘이 배달받아 그 기계를 가져오겠다, 없대다.
0: 예, 그렇게
4: 그래,
0: 하죠.
4: 예, 예. 나도 배달받고, 그래,
0: 두 번째. 이분의 기회입니다. 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예.

0: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국제사지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사지대회가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사지대회에서 공모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제일 완미한 식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각기관의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변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본 제품은 바로 세포의 노화, 혈관의 노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미리 관리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이미 병으로 온 분들 가운데서는 좋은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함으로 인해서 정상으로 세포대사가 유지되는 데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고 모세근이 너무 많아서 수터류술에도 나라에서는 쓰게 되어 있는데 황차 거기에 달린 열매가 너무 국제적으로 쟁탈할 정도로서 이렇게 우수한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1년 반년 그 이상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 이렇게 담지가 신심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잘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가 해결받게 되었고 항암효과 항종류의 이런 효과 이런 효과까지 면역력이 올라가는 인삼녹용이 5~10배 효과 은행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이금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한 여성의 삶과 그녀가 탄생시킨 불멸의 괴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공상과학 소설의 어머니라 불리는 메리 셸리의 삶과 그녀의 걸작 프랑켄슈타인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1797년 영국 런던의 서머스타운. 진보적인 사상가의 집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메리.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말죠. 메리의 어머니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여성 권리 옹호론자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메리는 그런 어머니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조명한 철학자였던 아버지 윌리엄 고드윈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가 단순히 딸을 키운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밤늦도록 토론을 벌였고 어린 메리는 그 대화를 베개 삼아

책을 이불 삼아 자랐다고나 할까요? 남들은 동화를 들을 나이에 메리는 철학과 문학 그리고 급진적인 사상의 향연 속에서 자란 겁니다.

성장한 메리는 15살. 요즘 아이들 나이로 하면 고중생일 때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상대는 아버지의 제자이자 촉망받는 시인 퍼시 B.C. 셸리.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문제는 이 퍼시라는 청년 이미 아내가 있었다는 건데요. 하여튼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결국 가출을 감행합니다. 프랑스, 스위스를 여행하며 도피 생활을 시작하죠. 당시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의 무모한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도피가 없었다면 프랑켄슈타인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1816년 스위스 제네바 근처의 별장. 이곳에서 그 유명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메리와 퍼시 그리고 메리의 이복동생 클레어는 그 유명한 시인 바이런경이 묵고 있는 별장을 방문하죠. 아름다운 호숫가와 빙하를 보며 꿈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정말 이상했습니다. 여름이 없는 1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터지면서 하늘에 가득 찬 화산재가 태양을 가려버린 겁니다. 6월인데도 비가 내리고 춥고 음산했습니다.

밖에 나가 놀지 못한 이들은 결국 별장 안에 모여 앉아 유령 이야기 책을 읽기 시작했죠. 그때 바이런경이 한마디 합니다. 재밌네. 이제 우리도 각자 괴담 하나씩 써볼까? 바이런경, 퍼시 셸리 그리고 다른 동행자들은 바로 영감을 받아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지만 정작 메리만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영감이 오지 않는 거죠. 예술가는 영감이라는 게 와야 뭘 하는데 메리도 그랬나 봅니다. 며칠을 고민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메리는 반쯤 잠이 들었다 깨어나는 우리가 흔히 가위 눌린 듯한 상태에서 끔찍한 환영을 보게 되는데요. 메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찾던 바로 그 이야기다. 내가 본 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써야 할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19세의 어린 나이에 이른바 괴담 쓰기 대회에서 꼴찌할 뻔했던 메리는 바로 그 악몽을 이야기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단편으로 시작했지만 퍼시의 끊임없는 격려와 도움으로 1년 후 드디어 장편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완성하죠. 그녀가 겨우 20살 때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설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인공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그는 과학자입니다. 시체를 뒤지고 동물 전기 실험에 매달리죠. 당시 유럽 사회는 갈바니의 동물 전기 발견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죽은 개구리 다리에 전기를 대니 꿈틀거린 거죠. 사람들은 아, 이것이 생명의 비밀인가 하며 열광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되살리려는 실험까지 있었습니다. 메리는 이런 당시의 과학적 열풍을 그대로 소설에 녹여낸 것입니다.

결국 빅터는 성공하죠. 추하고 끔찍한 형체지만 생명을 창조해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조자는 두려움에 질려 도망칩니다. 내가 뭘 만든 거지? 이 끔찍한 걸 봐. 그렇게 그는 자신의 피조물을 버립니다. 유명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 속의 괴물은 사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괴물, 앙령, 피조물로 불릴 뿐이죠.

이제 생각해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에게 버려진다면 어떨까요? 많이 무섭겠죠? 이상하게 생겼다고 불쌍한 괴물은 창조자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부당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사랑을 갈망했던 존재가 점점 악에 물들어갑니다.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를 엿듣고 언어와 정을 배우지만 그 가족에게도 쫓겨나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자신을 이 세상에 내던져 놓고 책임지지 않은 창조자 빅터 프랑켄슈타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괴물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만납니다. 악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가? 메리 셸리는 이 질문을 200년 전에 한 괴물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던집니다. 괴물은 말합니다. 나는 선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나를 악하게 만든 건 너희다. 마치 루소의 자연인 사상

것처럼 말이죠. 부모의 사랑, 교육,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받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그린 겁니다.

이쯤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메리와 그녀의 남편 퍼시 셸리의 관계 말입니다. 학자들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인물이 바로 현실의 퍼시 셸리의 모습을 많이 반영한다고 말하죠. 퍼시는 리상주의자였고 과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최악이었습니다. 메리가 첫 딸을 낳았는데 너무 일찍 태어난 탓에 아기는 두 달 만에 죽었습니다. 상심에 빠진 메리를 두고 퍼시는 다른 여자와 유럽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 아이에 대한 책임은커녕 자기 아이를 낳은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소설 속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빅터는 자신이 만든 괴물이 너무 흉측하다는 이유로 버립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괴물이 너무 이상해서 그래. 하지만 그 괴물이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방치한 건 바로 빅터 자신이 아닐까요? 창조자의 책임, 부모의 책임, 이것이 메리 셸리가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퍼시의 아내가 자살하자 결국 그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평생의 동반자로 문학적 조언자였던 퍼시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메리는 네 아이 중 셋을 일찍 잃었고 마침내 1822년 남편마저 바다에서 실종되고 말죠. 익사한 겁니다. 고작 25살 남편의 시신은 며칠 만에 해변으로 떠밀려왔고 친구들은 그 시신을 화장해줬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퍼시셸리의 심장만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았습니다. 메리는 그 심장을 평생 간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후 남편이 남긴 시들을 모아 유고시집을 펴내는데요. 그리고 1851년 뇌종양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공상과학소설, 역사소설 등 다양한 작품들을 쉼없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셸리의 아내로만 기억하려 했죠. 그녀가 쓴 위대한 작품은 그녀의 남편이 대필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당시 여성 작가에 대한 편견은 그토록 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증명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출간된 지 거의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익힐 고전입니다.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과 유전자 복제, 생명공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21세기에 이 소설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왜 그토록 괴물 이야기에 매혹될까요? 어쩌면 괴물은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 즉 우리가 감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욕망과 두려움의 투영일지도 모릅니다.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타인과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만든 무언가가 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말이죠. 메리 셸리는 19살의 나이에 그 두려움을 붓글씨로, 아니 깃털펜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괴물은 이제 더 이상 책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화가 되고 연극이 되고 만화가 되고 누군가의 악몽이 되고 또 누군가의 명감이 되어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상과학 소설의 어머니 메리 셸리의 삶과 그녀의 불후의 명작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한 여성의 고독한 악몽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걸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OEC 1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합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박액과 더불어 투걸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투걸테 이 제품 자체는 우대 정책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백자방 구박액은 한 가게 398원인데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15각을 사면 20각을 무료로 줍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15각에 15각을 우회사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퍼센트를 거서 100% 무료로 주는 부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15각에 20각을 주니까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2,000원에치 무료 상품권을 또 주는 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귀합니다. 한 가게 평균 가격은 이때 1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투걸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12각을 싸면 15각을 줍니다. 3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거의 1,5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또 무료로 주는 셈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방송에 직접 방송국에 참여하시고 주무전에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 할 때는 사실 때 OEC 가루 한 각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OEC 가루는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OEC 가루는 여기 셀레늄이라는 이게 OEC 거기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OEC 자체가 이거 종자이기 때문에 아주 여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많이, 미량 원소들이 많이 포함되는가 황차 미량 원소 가운데서 면역력을 제거해주고 대사평형을 유지해주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 셀레늄이 들어간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가루 한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이거 어느 시간에 어떻게 드시면 되는가? 이거는 약품으로 보다도 오전에 중간에 한 번, 오후에 점심 저녁 그 중간에 한 번, 그 한 번 풀어서 따뜻한 물에 풀어서 마시게 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모로 좋은 제품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은 이 제품 자체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100년 장수 제품이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하소와 윈양호, 황장구기자, 황계단삼 이런 성분들 자체는 인삼이 안

0: 인삼이 이런 그 다시 말하자면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인삼은 백초의 왕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이 제품 자체는 백초지성이라 백초 가운데 제일 신성한 약품에 속한다. 이 정도까지 평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예, 저투어 되어서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이 어쨌든 이 골관절에 풍습성 골관절도 있고, 이, 네, 20여 년 전에 이 교통사고 크게 났다 말입니다.
0: 아, 그리고 나이, 예, 그래서, 나이 드시게 되면 떼나죠, 다시.
2: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 진짜, 그때 당시에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백날은 누워서 일어도 못 나고.
0: 백날 누워서 뭐 일어날 정도면 심각하게 마치셨네요.
2: 예, 예. 심하게 예. 다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저기 약을 세게 쓰고, 예, 정말 이게 막 풍 맞은 환자처럼 다리를 질질 굽고 되는 이 정도 됐습니다.
0: 예, 예.
2: 예, 신발도 지내 발이 발바닥이 그게 아파서 신발도 못 신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도 치료해서 이 그때 당시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좀 나섰는데 언제나 이게 나 먹어놓을까 이게 도지가지고 예,
0: 그렇죠.
2: 나가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이 집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허리 무릎이 진짜 영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썼는데 언제나 어째 크게 약은 말이 잘 아이도 씁니다.
0: 그렇죠. 나이 들면서 예. 오랜 질병이지 하니까 말이 잘 안 됐죠. 어지간한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2: 예, 그래서 내 이 방송 듣고 이 투월태 이 그 약에다 이 먹는 연골 이 먹는 약에다 이 연골 있잖까.
0: 예.
2: 그 같이 이래 써본 게 이게 바르고 연고로 바르고 자꾸 이래 안마하고 이래
0: 연고
2: 예 연고로
0: 예.
2: 그리고 먹음에 바르며 하니까 이 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0: 아 좋아 좋지요. 예, 확실하죠.
2: 지금 예, 예 그도 한 달 조금 부 있으니까 예 벌써 이게 나사지는 게 알기 때라
0: 바로 그럴 겁니다.
2: 예
0: 특수한 제품입니다. 예.
2: 예, 지금 나가 예, 활동하는 게 큰 문제 없습니다.
0: 원래는 그 정도 유지하자면 힘들었는데 이 제품 쓰고 나니까 예. 활동하는데 문제 없다 그렇죠?
2: 예, 활동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0: 예,
2: 예 근데 이 약을 그냥 써야 되죠. 쓰다 안 끊으면 혹시나 더 한
0: 기본으로 두 개 내지 세 개 백날은 꼭 견제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예, 세 개 백날 쓰셔. 이건 예. 위를 도와주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없으니까 실을 넣고 쓰면 됩니다.
2: 예, 그래 처음에는 믿음이 안 가가지고서 얼마 안 쌌습니다. 처음에 쌌을 때 본다고.
0: 예.
2: 예. 굉장히 효과 너무 좋으니까 예. 이게 그냥 쓰길래 해서 전 이렇게 주문하자고 해달라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실 넣고 쓰실 만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그게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좋아져야 되지 관절을 치료하고 위를 상하고 간을 콤파트 상하면은 그거는 발명 특허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하고 다른 부작용이 없는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대할 때도 좋지 않습니까?
2: 예, 활동도 좋지. 그래서 예. 배달받아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0: 쓰셔. 1년은 예. 아무런 변동하지 말고 쓰셔. 501-7755번입니다.
2: 501-7755번이
0: 예.
2: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백자반 쓰고 있는데 나는 예, 야, 정말 이 선택 잘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진다, 지금. 나는 조약의 혈압이 좀 양백으로 막 올라가며 고생했습니다. 그래, 다른 약은 많이 써봤는데 아이랍니다. 근데 이 백자반 쓰고서 혈압 정상을 돌아니까 그렇게 오름지드나등이 나지 않고 아침에는 정신이 납니다. 그래, 왜 이 귀가에 잘 들리지 않고 소리 나고, 야, 영 고생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귀가에 소리 나는 건 완전히 이렇고 들리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큰 문제 해결입니다.
3: 야,
0: 예. 귀가 잘 들린다고 이런... 콤팥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좋아지는 겁니다. 중이 확실히 예, 아주 맞습니다.
3: 야,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3: 이 기구를 어느 애 들어서 듣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0: 그렇죠. 저희 신변에도 예. 많이 있습니다.
3: 야, 영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다음, 기 막, 그러면 그 사람, 오바남에 정신 없는 사람 같은 게 영 고생했는데,
0: 그렇죠.
3: 지금은 그저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기회하고 예.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치매도 빨리 옵니다. 예.
3: 그래, 왜 선생님, 이 잠을 잘 잡니다. 이게 귀에서 소리 난 게 없어지니까. 잠을 잘 자지, 밥을 잘 먹지, 소화 잘 되지. 야.

0: 아,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이 더블테이 제, 그러니까 예. 내 동생이 쓰는데, 야, 내 동생은 좀 심합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게 바로 올리지 못하고, 이래서 항상 집구석에서 베개 있으면 그저 뱅뱅 돌리, 다리 너무 아파, 통증이 심해서 바깥으로 못했어요.
1: 아.
0: 근데 이거 반에 쓰고, 바른 약도 그게 좋습니다. 바르고,
1: 예.
0: 그 다음에 먹고, 이래는 게, 어제는 무슨 마트를 다니지, 백화를 가지, 야, 반에 쓰는데 그렇게 효과 좋다 됩니까?
1: 그래,
0: 이 약이 최고라면서 자기는 항상 이거 계속 쓰겠다며 그래 쓰고 자기 쓰고 너무 좋으니 친구들 소개를 준 게 친구들도 용 좋아하지니까
1: 그렇죠.
0: 다 이롭습니까?
1: 예, 예.
0: 약은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1: 예.
0: 그래 이 활동이 이렇게 좋을 때 했으니까 예. 야 돈도 많이 절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 예. 오늘 우리 두 분이 배달 받자 그랬잖아.
1: 아 그렇게 하세요.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것도 아주 네 잘하시고 효과성도 물론 좋고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02-775번에 연락하면 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딸반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하고 나고 내가 도돌이 봐야 돼 아이 되고 예, 그전 내가 차가 많이 아이 50, 60이 많던데 8, 90, 100까지 막 올라가고서 막 기도 번져주기까지 하고, 예. 그리고 맥이 없어서 그냥 누워서 구부려서, 그러던 차에 선생님, 백자방, 그리고 너는, 아예 백년 장수약제 그런지.
1: 아, 그래요.
3: 예. 예. 하루에 한 번씩 먹고, 분리하고, 한 번, 그저 반 시간은, 시간 두고, 그래 먹으면, 예. 소화가 잘 되고,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다 살 것 같습니다.
1: 밤잠 자야 모든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밤잠 못 자면 예. 대사 평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경계라. 예. 그렇죠.
3: 그래, 정금한 거 있던 게 그게 아까워지니까, 야, 정말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몸 무슨 절반 얼음에다 갈가지 뿌린 것 같습니다. 어찌 아까운지.
1: 그렇죠.
3: 그리고 그 두골 패드에, 정말 아이 아픈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팠다 저게 아팠다 친구는 얼마하고 접수 주사는 또 얼마 맞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이 됩니다. 오, 그래서 구불던 차에 선생님 그 두골편을 묶고 마사지하고 바르고 난생 아파본 사람 같습니다. 운동 못하던 게 운동하지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또 활동실도 댕기고 할까 얼마 좋습니다.
1: 아 그럼요.
3: 정신하고 예 마음상에서 겨울하고 좋은데 생명을 얻은 적이 아닙니다.
1: 예.
3: 예 그래 계속 이 두 가지를 배달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쓰려고.
1: 아 그렇죠.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요정을 따라서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죄송합니다.
1: 예, 그렇죠. 말씀하세요.
4: 예, 박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4: 예, 저도 선생님 두어 패를 쓰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예.
4: 예, 저는 어땠었는가 뭐, 이 인장 무릎이가 예, 할머니 와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예. 예. 무릎 아프면
4: 긁힘 되죠. 빼고 하면 또 무료고 오합제다. 예.
1: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이거 그 저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선택했었는데 확실히 이야기 좋습니다. 예.
1: 그러면
4: 예 바르고 안마하고 이래까에 벌써 한 달 조금 보니까 이 다리에 할머니 부쉈던 게 좀 내리면서 예.
1: 아 그럼요. 예.
4: 예. 그리고 예 충기를 오르 내리기 용 이전 보고 많이 가볍고 허랍니다.
1: 아 예. 그렇죠. 예 예.
4: 예. 이만한 약이 있는 것 같답니다.
1: 아, 리해가 되죠. 예, 예 그렇죠. 예.
4: 이때까지 약서도 이렇게, 예, 많이 썼어. 이 다리를 내서 정말 많이 썼습니다.
1: 그랬겠죠. 돈인데 얼마 예. 들고 힘들면 들었겠습니까? 예.
4: 이런 상에서 먹지 못해 버린 약은 얼마겠습니까?
1: 그렇죠.
4: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위도 돕아주고 소화도 잘 되고 아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예.
4: 그래서 저는 이래 할도설 때 두고패를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싸자고 그럽니다. 예.
1: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이 좋으니까 퍼센트를 썩 높게 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4: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날짜방 구보객은

0: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계속 말씀 주시죠.
2: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한 가지 약으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가 효과성이 아주 좋은 이런 특점을 갖고 있고 이 제품이 출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성도 화신과학 집단 유한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니까 전반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노령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사방 쓰는 가족입니다.
2: 예, 그래요? 예, 예.
3: 예. 예. 저도 쓰고 내 동생도 지금 쓰고 있는데 내 동생이 백가방 쓰고서래 이전에 발다리가 무력해가지고 걸음걸이도 정말 불편했습니다. 지팽이를 짚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가 예전에 맥이었었어요. 밥 먹다가도 밥숟가락 막 땅에 구두를 떠구며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백가방 쓰고서 지금 이게 다리가 지금 기운이 납니다.
2: 어, 근육이 선다는 걸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장진구 예. 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근육과 골격이 예. 든든하게 하시니까 맥이 나죠.
3: 예. 아, 오늘 썼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 아, 그럼.
3: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뭔가 그, 저기, 혈압 조절 잘 됐어요. 지금 많이 줄여먹습니다, 혈압약.
2: 어, 점차적으로 혈압약을 많이 줄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머리도 어지럽지 않고, 심장도 좋아지고, 맥박도 이전보다 있는 게 지금 70, 80, 85.
2: 아이고,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예, 예.
3: 예, 예, 그렇습니다. 영 기뻐합니다. 병도 예. 가지 않고, 이 약으로서 예, 계속 지금 이 병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운동도 하고, 예, 그런 걸른 것도 이제만 많이 화장실도 예, 자기들은 지금 간다.
2: 아, 원래는 그것도 힘들었네요. 예.
3: 예, 집행을 짓고 그랬는데, 예. 지금 이렇게 집행을 버리고 하라.
2: 아, 그렇죠. 점점 더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예.
3: 야, 신선하게 정말 효과가 잘 납니다. 이 백자방.
2: 예, 백자방 구보액을 믿어도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저도요, 지금 쓰는데, 저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저래. 항상 그저 밤에 악몽이 영 심하고, 예. 예. 그저 밤에 살아가도 예, 식은땀 팍 걸린다, 그저. 식은땀은 걸리면,
2: 예. 허혈이 나는 예. 겁니다. 예.
3: 예.
2: 콤파치 허혈에서 예. 예. 그런 예. 겁니다.
3: 예, 그 다음에 턱 자고 깨어나게 이게 되면, 그저, 이 온몸이 그저, 비상, 잔더리가 다, 그저 영 다 촉촉하게 전달한다, 이 손해가. 그건 예. 내게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 할 때는.
2: 곰팥이 양기 부족입니다. 예, 원기 부족입니다. 예.
3: 예. 예. 그렇지, 식은땀 나던 게, 이게 좀, 점차적으로, 식은땀 나는 게 좀 덜 한다, 이전보다.
2: 점차 이제 해결받게 돼, 더 완전히 해결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제품 드세요.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요번에 이렇게, 내 동생하고 나고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백조망 좀 계속 쓰려고, 예. 주문받으러 내 선생님께 전화 드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백자방구방액은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이 제품으로서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다스려주게 돼 있으니까 일단 견제에서 료정을 따라서 2개 내지 3개 료정 2개 내지 3개 100달만 쓰게 되면 많이 해결을 가져오게 되실 겁니다. OTC 국약이니까 네. 실은 넣고 쓰시면 됩니다. 건강견입니다.
1: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예,
3: 백자방 쓰는 환자나 백자방 쓰는 한 6달 썼습니다, 선생님.
0: 아, 잘했습니다.
3: 백자방이 너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잘 오지, 맥이 나지, 밥도 잘 먹지. 그 다음에 이것도 삐대서 아예 아프고 영 좋습니다. 눈도 그렇죠. 환해지지. 예. 머리 개고에 이제 기억력도 영 돕습니다. 예,
0: 기억이 좋아집니다. 여기에 예,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 예.
3: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허리도 아팠는데 허리도 아예 아프고 그 몸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게 또 이렇게 헷갈아질까 해. 이야기 깨거나 용서 담아한다 너그마게는
0: 그렇죠. 몸이 무겁다는 게 경락이 수통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경락이 잘 수통되게 되면 몸이 뜹니다. 예.
3: 그러니까 습도 있어 그렇지.
0: 습이 있으면서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면 습이 있는 게고 습이 있으면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
3: 아, 알았습니다. 예. 예. 그래 이번 우리 학생이 참가하겠습니다. 왜 늙음하여서 계속 약 달고 살아야 돼.
0: 이렇게 백자방 구박액 같은 것은 100그릇 농축해서 한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니까 드시기도 아, 편리하고 네. 자기 전에 드시니까 효과도 잠이 빠르고 잠도 잘하고 기억도 잘 되고 맥이 나고 이러니까 아주 선택 현명하게 잘했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3: 수고하십시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방액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바로 이 제품이거나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해도 이 제품을 드시니까 아주 잠을 잘 자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그리고 신체가 허약하면서 조혈 공능이 떨어지면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귀가 잘 들리고 눈이 잘 보이고 머리가 슬 빠지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여기 공동주치 가운데서 명확하게 제기되었지만 해도 실면 건망증을 해결한다.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밤잠을 못 자고 나면 모든 공능이 뒤처지게 되었는데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밤잠을 잘 자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기억이 잘 되고 신체가 허약하던 게 혈압이 조절받더라 혈당이 조절받더라 그리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더라 여기에 포함된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어혈을 풀어줍니다. 막힌 걸 풀어주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분이 문의하셨지만 해도 습이 딱이 되면 막혀서 습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해결받고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토착성지 상처를 빨리 아물고주게 돼 있고 상처라면 꼭 어디 마취에서만 상처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노린기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세포가 자기 응당해야 될 역할에서 리탈돼서 오히려 정상세포가 생성되는 거 방해하게 돼 있는데 제때 자리내고 제때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구기자란 성분은 정신이라고 명목의 효과를 보고 여기 기본 성분들은 눈을 밝게 해주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소변도 잘 통하고 건비, 이귀 이런 역할을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윤폐의 역할을 하는 황정 그러니까 상처에서는 윤폐와 심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성분 황정이 들어갔고 그리고 중초에서는 건비, 이귀 역할 간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 하초에 있어서는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체적으로서 추위를 몰아내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콩팥의 양을 돌아주는 차원에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깡구이 이 제품을 드시면서 정상 돌아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지금 보통 약물 간으로 인해서 깡구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깡구을 해결했다는 이런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글테란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완전히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제품 자체는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가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흑개미는 얼마나 근육이 센데

0: 자기 체중이 그 매 그 1700배 되는 그걸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400배 되는 그 높이 올리 척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근육과 골격이 든든한데 이 흑개미가 여기 들어가면서 간과 콤팥을 든든하게 해서 특히 콤팥이 양을 돋아주는 차원에서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어지는 관절통, 관절통으로 나타나는 부종 이런 것은 소변이 잘 통하는 차원에서 칭펑통이라는 성분은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성분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친주란 성분 자체는 직접 관절의 통통을 해결해주고 심혈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방귀란 성분은 부종을 빼주고 혈압을 온정시켜주고 무균성 염증을 해결해주는 우선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본 제품이 아주 필요하고 좋은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위로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희망을 담은 창작 동화가 기다리고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바른 생활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한준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밤에 반딧불이 빛을 내는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해볼까요? 동요 어깨 동무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위 틈에 작은 나무 씨앗이 떨어졌어요. 바위 사이는 햇살도 적고 물도 잘 닿지 않아서 다른 풀들도 자라기 힘든 곳이었죠. 주변 풀들이 여기는 자라기 너무 힘들어 그냥 포기해 라고 말했지만 작은 씨앗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비가 올 때마다 물을 모으고 작은 햇살이라도 받으며 꾸준히 자라나기 시작했죠. 바람이 세게 불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가뭄이 들 때는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고 버텼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작은 씨앗은 키 큰 나무로 자라나 산기슭에서 가장 푸르고 멋진 모습으로 서 있게 됐어요. 작은 나무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줬답니다.

네, 정말 마음에 남는 의미 있는 이야기죠. 희망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꾸준히 노력하는 작은 나무가 너무나도 멋져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푸르른 동산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바른 생활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평소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나 텔레비전을 볼 때,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 앉은 자세에 신경 쓰고 있나요? 허리를 구부리고

들고 구부정하게 앉거나 엎드려서 책을 보는 자세는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나쁜 자세로 앉으면 척추가 휘어서 바르지 않게 자라고 어깨와 목도 자주 아프게 된답니다. 또 눈도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도 점점 나빠지기 쉬워요. 그럼 올바른 자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똑바로 펴고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두 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디뎌주세요. 책은 눈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고개를 너무 숙이거나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이런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도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할 때 집중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하나가 우리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오늘부터 스스로 바른 자세를 지키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오랫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앉으면 가장 나쁜 영향을 받는 우리 몸의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즐거운 우리 생활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오랫동안 나쁜 자세로 앉으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바로 척추입니다. 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한준 친구의 진솔한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소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한준이에요. 평소 같이 놀던 단짝 친구와 요즘 서먹해졌어요. 작은 오해 때문에 말도 잘 안 하고 같이 놀지도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외로워요. 먼저 다가가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용기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친구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네, 한준 친구. 소중한 단짝 친구와 서먹해져서 속상하고 외로운 마음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친구 사이에 작은 오해로 마음이 멀어지는 일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볼수 있는데요. 먼저 다가가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친구한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 난 계속 내 생각만 했어.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오해가 있다면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풀어나가면 된답니다. 친구 사이는 솔직한 대화와 배려로 더욱 돈독해지는 거거든요. 한준 친구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별이 언니가 응원할게요.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밤에 반딧불이 스스로 빛을 내는 신비한 비밀에 대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여름밤 숲속에서 반딧불이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며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반딧불은 왜 스스로 빛을 낼수 있을까요? 네, 반딧불은 이 몸속에 특별한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이 공기 속 산소와 만나면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

내는 거랍니다. 이 빛은 열이 전혀 나지 않는 차가운 빛이라서 반딧불 몸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럼 반딧불은 왜 빛을 낼까요? 그것은 짝을 만나기 위한 신호이기도 하고 적에게 자신이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조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조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함창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당요 우리는 행복합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개수는 상강 서쪽 높은 강기슭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 흥안과 30리쯤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4,500가구쯤 될까 하였다. 마을은 푸른색 키와 집들로 빼곡했다. 홍군은 수많은 나룻배를 이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 홍군대호가 줄을 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주울레와 주덕은 대호 쪽으로 걸어갔다. 부교 들머리는 사람들의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와 말이 힝힝 울부짖는 소리, 어지런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몹시 우수소리다. 강기슭 높은 곳에는 양끝이 건듯 달린 바람벽에 삼관당이라는 현판을 매단 으리으리한 집 한 채가 보이었다. 몸집이 커다란 군인 하나가 뒷짐을 진 채 그 사당 앞을 서성거리었다. 부교를 건너는 부대를 살피면서 곁에는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주련은 그가 팽독해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는 참모들과 함께 도우강을 지휘하고 있었다. 팽독해도 주울레와 주덕을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원망하듯 말했다.
1: 당신들 왜 이제 오는 겁니까? 올 수 있어야지요.
0: 주덕이 대답하며 주울레와 함께 기슭에 올라섰다.
1: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싸우라니 말이 됩니까?
0: 팽독해는 좀 화가 난 듯 말을 이었다.
1: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너무 큰 대가를 댔습니다.
0: 주울레는 깊이 동감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팽독해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박고동지는 지나갔습니까?

맞습니다. 리덕도 아까 갔어요. 팽독회가 시답지 않게 말했다. 모주석은요? 못 봤습니다. 팽독회가 고개를 저었다.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왕가상 동지하고 락보 동지는? 둘 다 못 봤습니다. 조울레의 눈빛이 어두워지면서 얼굴에 걱정이 가득 찼다. 조덕도 어딘가 조급해서 물었다. 팽동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하근이 두세 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개자식. 팽독회가 사납게 욕을 해댔다. 금방 림표 서병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힘드나 봅니다. 한 개 단이 적에게 보위를 했답니다. 그중 두 개 영이 보위를 뚫고 나갔다가 다시 적들한테 돌려쌓였다 하는군요. 사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 탄의 간부들이 다치고 전사했답니다. 지금은 전화선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남쪽은 관행에서도 치료랍니다. 사상자도 많을 겁니다. 팽덕회는 서남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흥안쪽은 좀 나을 텐데. 백성이는 아주 약해 빠진 놈입니다. 졸레가 웃으며 말했다. 놈은 광설을 지키려는 생각뿐이지요. 홍군이 들어오는 게 싫다면서 장계석에 조왕군이 오는 것도 그린다니까요. 공급 나팔이 울리더니 사람들이 놀라 외치는 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적기가 온다! 적기가 온다! 어느새 비행기 몇 대가 낮게 날았다. 귀청을 짓는 소리가 들리더니 부교 양쪽으로 높다란 물기둥이 치솟았다. 달이 우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서로 먼저 다리를 건너려고 밀쳐대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물이 빠지고 말았다. 곧이어 적기가 기관적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홍군 전사들이 쓰고 있던 둥근 삿갓이 순식간에 물으로 동동 떠올랐다. 어서 저쪽으로 가세요! 팽독회는 주덕과 조울례를 북쪽에는 버드나무 숲으로 밀면서 아래쪽을 보고 소리를 쳤다. 밀지 말아요. 멈추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사람을 잡지는 못합니다. 조울례와 주덕도 강기석에 서서 손을 내줘며 소리를 쳤다. 동지들 어서 걸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땅에 엎드려 서둘러 숨을 곳을 찾던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었다. 두두두두 기관총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지만은 하나 둘 주춤주춤 일어났다. 총에 맞은 사람들도 온 힘을 다하여 일어나 서로 어깨를 긋고 절름절름 걸어갔다. 전사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얼룩덜룩하였다. 포연이 사라지자 무루에는 또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둥그런 사과, 오각별이 달린 모자, 서류와 조항섭의 특구역에서 쓰던 종이돈들이 동동 떠올랐다. 팽독회는 낮게 날아다니는 적기를 보며 욕을 퍼부었다. 개같은 놈들. 그러더니 참모장을 보며 소리를 쳤다. 공격하라는 신호는 왜 보내지 않은 겁니까? 어서 보내세요. 나팔 소리가 세 번 길게 울리자 강변에 숨어있던 경기관 총 사수들이 비행기를 겨누고는 사격을 퍼부었다. 적기는 다급하게 높이 날아올랐다. 도강하는 홍군은 더욱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었다. 하지만 북쪽에서 들려오는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종소리도 더 자지러지었다. 진지가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았다. 팽덕회는 불안한 얼굴로 주울레와 주덕을 보았다. 저 종사령, 어서 부주석과 떠나십시오. 그러자 주덕이 말했다. 원래 당신이 먼저 가세요. 나는 일군단에 가봐야겠습니다. 주울레가 말을 받았다. 그만두세요.

0: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조댁이 포승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조울래가 더 말을 하자 조댁은 손을 저으며 간곡하게 말했다. 원래 당신이 먼저 요차평에 가세요. 무전기를 설치하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조울래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팽독회를 보며 정중하게 말했다. 팽동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오후 5시까지는 이곳을 지켜내야 조항공군이 모두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모두속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건넌 다음에 몸을 베야 합니다. 후퇴하기 전에 군사위원회 보고하세요. 팽독회가 노련한 군인답게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받았다. 조울래는 조덕 팽독회와 헤어져 일행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다. 서쪽에 있는 큰 산들은 모두 자욱한 구름에 쌓여 있었다. 홍군이 광서로 들어가려면 청평계, 삼천계 아니면 타조계 가운데 하나를 넘어야 했다. 이 세 고개는 모두 높고 험했다. 조항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삼천계 쪽으로 전진하였다. 조울래는 앞선 대우를 따라 걸었다. 높은 곳에서는 북쪽현에서 포탄이 터져 뭉게뭉게 피오르는 연기가 훤히 보이었다. 적들은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멀어야 20리 거리를 사이두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불과 2, 3리쯤 떨어져 있는 작은 산등성에서 홍군 3군당과 광서군대가 맞서고 있었다. 이렇듯 좁다란 동로에서 전군만마가 서쪽으로 지쳐 나갔다. 가장 힘든 사람은 부상병들이었다. 재팽이를 짚고서도 뛰다시피 걸어야만 하였다. 점심 무렵 조울래는 삼천계 꼭대기에 올랐다. 서쪽으로는 눈앞으로부터 아득한 곳까지 푸른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산들은 하나같이 우중충했다. 산이라면 지난 몇 해 강서에서 적지 않게 누비었지만 이렇게 높은 산은 본 적이 없었다. 동쪽으로 5, 60리쯤 떨어진 삼토에서는 여전히 쿵쿵 포성이 울리고 포연이 자욱하였다. 발밑에 산강이 띠처럼 구불구불 뻗어 있었다.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개수나루터에 있던 주왕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대부분 건너왔고 뒤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흩어진 채 뒤쳐져 있었다. 봉황치와 태평나루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울래는 마음이 좀 놓이었다. 하지만은 뒤따라오던 5군단과 8군단이 건너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자 마음이 또 무거워졌다. 강물으로는 아직도 홍군 전사들의 시체가 떠내려가고 있었다. 주부주석 동지, 여기서 좀 쉬어갈까요? 호위병 홍국이가 물었다. 조울래는 대꾸도 없이 한쪽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검은 신 한쪽을 벗어 흙을 털려고 보니 신발바닥에 다 달아서 구멍이 나 있었다. 다른 쪽 신도 마찬가지였다. 발밑이 왜 딱딱한가 했더니 조울래가 웃으며 중얼거리였다. 아유, 조부수석 동지,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홍국이가 나무랐다. 며칠 동안 신을 못 벗고 잤으니 알 수가 없지. 참 제 잘못입니다. 홍국이 얼른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주머니에서 집신을 꺼내 조울래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달아빠진 신을 멀리 산 아래로 던지며 말했다. 국민당 놈들아, 옜다, 기념품이다. 건국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졸레와 호위병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처럼 경쾌한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었다. 골짜기 아래는 크고 우중충한 숲이 우거져 있었다. 숲 어디선가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암만 들어봐도 무슨 일로 다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졸레는 몸을 일으켜 가까이 다가갔다. 작달막한 키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쓴 당주왕 총석의 박고가 얼굴이 벌게 진 채 몹시 흥분해서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한 부상병이 머리와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들것에 누워 있었다. 주왕 직속기관 사람들과 행군을 하던 전사들이 도로 둘레에 모여 기웃대고 있었다. 그 부상병은 달아오른 얼굴로 끊임없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었다.
1: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할 게 아닙니까?
2: 그런 무례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0: 박고도 화가 나서 소리를 치었다. 얼굴에 땀이 나서 안경이 자꾸 아래로 흘러내리는 통에 부지런히 주워 올려야 했다.
1: 아니, 왜 무례한 질문입니까?
0: 보상병이 팔을 휘둘며 말했다.
1: 당신은 총석이고 저는 당원입니다. 저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를 흘리든 목숨을 바치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 탄이 깡그리 날아갔습니다. 우리 정치위원과 몇몇 영장들이 다 희생이 되었습니다. 1800명이나 되던 우리 탄은 지금 500명도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나는...
0: 부상병은 감정이 북받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눈물 범벅이 되어 울음을 터뜨렸다. 작달막한 키에 근시 안경을 건 주왕국 서기는 더 참지 못하고 성큼 담갑으로 다가섬에 꾸짖었다.
2: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당정이 민주를 짓누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 의견을 내놓지만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1: 의견이 있어도 감히 말할 수나 있었습니까?
0: 보상병이 되물었다. 그는 격분하여 말했다.
1: 좋습니다. 오늘 의견을 말하라니 하지요. 저는 1928년에 참군하여 5차례 반포위 토벌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앞에 네 번은 잘 싸웠는데 왜 당신들이 오니까 이 꼴이 되었습니까? 에? 근거지마저 다 잃지 않았습니까?
0: 부상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고는 싸움에 나선 수탉처럼 목을 쭉 빼돌고 눈을 불아르며 호통을 쳤다.
2: 이건 당주왕을 의심하는 겁니다. 당의 노선을 반대하고 제3국 제당을 반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동지가 다 직계망정이지. 이건 호우된 비판을 받을 일이에요. 당장 동지한테 책임을 물었을 거란 말입니다.
0: 여기까지 들은 주울레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2: 동지들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 뭐 구경거리라도 났습니까?
0: 사람들은 주부주석의 낯빛을 살피더니 흩어져 돌아갔다. 주울레는 부상병의 곁으로 가서 조용하면서도 엄숙하게 말했다.
3: 우리 당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처럼 흥분해서 총서기를 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0: 그러고는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물었다.
3: 동지는 어디 소속입니까? 무슨 일을 맡고 있죠? 일군단에서 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지? 한동정입니다.
0: 한동정. 조울래는 문득 뭐가 생각난 듯 말했다.
3: 그럼 4차 반포위 토벌 때 적군 사장 진시기를 사로잡은 부대가 동지를 탄입니까?
1: 그렇습니다. 동지는 전에 아원탄광에서 광보로 일했지요.
0: 한동정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2: 그러면 참군한 지 정말 오래됐군요. 그런 사람이 이러면은 더욱 안 되지.
0: 조울래가 말을 이었다.
3: 동지가 말한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1: 중앙에서 잘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이 하는 일과 공산주의 사업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상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건너왔으니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난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동력과 바라는 목표가 다름에 따라서 다양한 인상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그린 수필 몇 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선 씨의 수필 불우합통에서 주운 도를 감상해보겠습니다.
1: 불우합통하에서 주운 돌, 리혜선. 연길 도심의 불우합통하는 강변 공원으로 탈바꿈을 하더니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었다. 말 그대로 자연강이 아닌 인공공원이 됐기 때문이다. 어느 날 도심 밖에서 자연의 모습이 많이 남은 불우합통하를 만나니 무척이나 반가웠다. 옛날에 진주를 채집하던 포주하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위가 있고 조약돌이 있고 모래불이 있어 이 조화로운 사중주가 좋았다. 다른 물길을 따라가다가도 어느 물길목에서 만나 서로 합치고 작은 물길에서 흘러가는 물은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큰 물길에서 흘러가는 물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가담가담 여울 소리도 섞여서 서로 다른 소리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낸다. 다양한 지리 환경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내는 물소리가 좋았다. 푸른 이끼가 보이는 바위도 좋았다. 운동화 밑바닥으로 자갈밭이 발바닥을 짱짱 마사지하는 느낌도 좋았다. 신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가끔은 신을 벗고 몸을 휘청이며 털어내는 느낌도 좋았다. 무엇보다도 모양이 다양한 돌멩이를 보니 더욱 좋았다. 가끔 마음에 드는 돌을 주었다. 하나 둘 줬다 보니 무거워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남기고 다른 것은 내려놨다. 그 대조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돌이 없는 사실을 알아채고 괜히 감상에 빠져들었다. 사람만 인생이랴. 돌도 석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라는 생각을 했다.

돌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랴. 또 저렇게 모양이 다른 것으로 깎이고 닳고 풍화되면서 자연의 조각을 받은 것이 어찌 쉬웠으랴. 불야 통화가 자연의 선택에 적응하며 자신의 모습을 만들었듯이 돌도 부르하통화의 선택에 적응하며 그 어느 돌과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결이 닿을 때마다 자신을 갈고 닦고 파도가 칠 때마다 뒹굴고 엎드리며 홍수가 칠 때마다 몸을 도사리고 적응하면서 그런 모습이 됐을 것이다. 문득 부모님과 우리 자매를 떠올렸다. 부모님의 인생이 저 부르하통화라면 우리 네 자매의 인생은 저 돌들이 아니겠는가. 같은 불화통화에서 살면서 같은 햇빛, 공기, 물결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모양이 없는 저 돌들. 그렇게 우리 형제도 같은 부모님 쓰라에서 자라면서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2006년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중국 작가 대표단 일원이 돼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 대표단은 유명한 작가 장자룡, 장항항, 리경택, 류건이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일중우호협회의 중국 전문가들, 대학교의 중국어, 중국 문학 분야 교수들과 함께 좌담회를 갖게 됐다. 그때 나의 발언 요지는 부모의 콤플렉스가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문학에서의 반영에 관한 것이었다. 아마도 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동 관심사였던 것 같다. 상상외로 반응이 좋아서 꽤 많은 대화를 했다. 이 문제는 내가 장편소설 빨간 그림자를 쓰면서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했다. 우리 네 자매는 불화통화의 물결과도 같은 부모님의 똑같은 영향권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불화통화의 서로 다르게 생긴 돌처럼 인생 또한 제각각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통상적으로는 붕어빵이라고 비유하지만 그것은 겉모양뿐이다. 속에 다 같은 팥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반려를 잃은 사건과 첫 아들을 잃은 사건이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 지질이 눌러오는 생활의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이 두 사건이 튀어나오곤 했다. 상황은 대충 이렇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신혼 1년 만에 반려를 잃었다. 두 분 다 전반려를 끔찍하게 사랑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마를 달고 사셨다. 사람도 똑똑하고 연길에서 두 번째로 잘났다고 하면 서러울 것이니라. 아버지는 워낙 과묵하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내가 다 성장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뒀던 80년대의 어느 날, 아버지는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처음으로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때 나는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 그분이 고왔습니까? 고왔지. 그렇게 고운 사람은 없었느니라. 내가 좀 언짢아서 우리 어머니도 고운데 그럼 아버지는 정말 고운 여자복을 타고 났습니다에 그런 모양이다. 두 분 다 이러하였으니 비록 운명에 의해 부부로 살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자신의 전 반려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균열 자체가 우리 자식에게는 상처였다. 어머니는 과묵한 아버지와는 반대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영옥이 오빠는?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졸졸 외울 수 있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언제나 생활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였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어머니의 원망처럼 들렸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우리 자식에 대한 원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 아버지도 힘들 때에는 전 부인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현실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면 흔히 이를 해소할 방어 기제가 발동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건은 당신들의 첫 아들 동원이를 복막염으로 잃은 사건이다.

엄청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역시 한 번도 당신 입으로 아들을 떠올린 적이 없었다. 속으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떠올렸다. 우리 동원이는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뒤의 내용을 줄줄 외울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말씀할 때의 그 리면에는 항상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위기감이 있었다. 큰 집, 작은 집 모두 아들이 넷, 셋이 있었고 유독 우리 집만 아들이 없었다. 딸만 넷이었다. 할아버지의 인내심은 나의 언니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넉넉했다. 우리말 사투리로 죽던 찌트러기라고 이름도 벼슬관자에 한산리씨 여자 돌림자 옥을 따라 관옥이라고 지어주셨다. 그러나 둘째인 내가 태어나자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유독 우리 한산리씨 돌림자를 하사받지 못했다. 가도주임이 수양딸을 삼겠다며 지어준 이름이 혜선이다. 셋째가 또 여자였다. 그때는 할아버지도 기력이 많이 쇠하셨는지 화는 내시면서도 이름은 지어주셨다. 돌림자 한자 달랑 옥이었다. 넷째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먼 길을 떠나셨다. 또 딸인 줄을 아셨더라면 아마도 기절하셨을 것이다. 남존 여비의 시대는 대개 물질 문명이 후진 때라 남자의 뚝심이 없이는 살기 힘든 일이 많았다. 할아버지의 태도가 그러하셨으니 어머니가 당시에 받은 억압이 얼마나 심했을까. 당시에는 딸만 나오면 다 여자가 박복한 탓으로 돌렸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질이든 압력이 오면 능동적인 방어 기세가 발동된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게 아니라 잃었다는 것이 무기였다. 어머니는 시집으로부터 오는 압력, 생활에서 오는 압력을 아들의 죽음과 연결시켜 떠올렸다. 그 이야기에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만 담겨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를 겨눈 화살도 있었다. 똑똑한 거는 다 죽고 묵각지만 라는 말이 가끔 나왔다. 가끔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 뜻을 알아챘다. 그 경우는 대개 우리 중에 누가 잘못했거나 어머니가 딸만 낳으셨다고 차별을 당하셨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였다. 동원이란 이름이 지칭하는 함의가 우리에게는 큰 상처였다. 우리는 부모님의 슬픔 속에서 묵묵히 성장했다. 그러다가 사춘기 반항기에 와서는 생각이 달라졌다. 이 두 사건 모두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특히 오빠는 본 적도 없고 딸만 낳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개 사건으로 상처를 받는 것에 반발했다. 부모의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대물림됐다. 방어 기제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작동됐다. 불화동화가 자연의 선택을 당하고 또 자연의 선택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응해왔듯이 우리 부모도 천재지변이거나 어려운 일에 힘없이 당했을 때에는 방어 기제가 발동돼 그 압력을 해소했다. 그 파동이 자식에게로 전달됐을 때 자식 역시 방어 기제가 발동돼 각기 최선의 행동으로 그 억압을 해소했다. 그렇게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네 자매는 불화통화 물결 속의 돌멩이처럼 각기 다른 인생길을 나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달라졌다. 언니의 선택은 복종이었다. 언니는 항상 부모를 속썩인 적이 없었다. 집안의 권력층 구조에서 언니는 부모 밑에 중층 간부, 사무국장 신분이었다. 부모에게는 훌륭한 딸, 동생들에게는 훌륭한 언니였다. 어머니가 외지로 일하러 가신 뒤면 언니의 역할은 더욱 컸다. 겨우 나보다 두 살이 더 많았다. 그러나 역할 분담에서는 언제나 나보다 열 살 더 많은 것 같았다. 열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도 개학이 오면 우리 동생들의 바지를 모두 뜯고 뒤집어 미싱에 박은 다음 까만 물감을 들여 새 것처럼 만들어 입히곤 했다.

풍철이면 그 작은 손으로 밀가루 기름떡을 만들고 반찬을 해 세 동생의 도시락을 싸주곤 했다. 시집간 후에도 집의 모든 일은 언니와 형부가 도맡았다. 동생들의 일도 언니는 언제나 자신의 몫처럼 생각했다. 부모에게 언니는 아들의 대리인이었고 우리에게는 오빠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언니에게 기댔다. 그래도 언니는 한마디 불평이 없었다. 어머니가 하도 언니를 집에 호출하니 어느 날 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감옥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지금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나는 둘째였으니 언니처럼 힘들지는 않았다. 공부를 잘해서 부모에게 남의 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드리는 것이 꿈이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작가의 인생을 살았다. 셋째는 우리 네 자매 중 키도 가장 크고 얼굴도 가장 예뻤다. 보는 사람마다 에구 저 체격 저 인물에 하나 좀 달고 나오지 그랬느냐라고 했다. 그것은 셋째의 무의식에서 깊이 뿌리를 내렸다. 셋째는 성격도 활동적이고 무슨 일을 처리하나 통도 컸다. 집에서 창고나 김치움을 지을 일이 있으면 언제나 남자만이 구해올 수 있는 제목이며 철사며 벽돌이며 모래며 세멘트며 등등을 구해왔다. 한족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반의 남자애들을 동원해 이런 재료들을 운반해왔다. 키도 크고 체력도 좋으니 항상 집안의 모든 힘든 일에 발붙고 나섰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따랐다. 셋째는 이 집의 아들이라고 올리쳤다. 그 칭찬은 더욱 그의 아들적인 역할을 부추겼다. 사회에 나오자 곧 음식점 미장원도 운영했고 백산호텔 프런트 매니저도 했고 무역도 했다. 돈을 크게 벌어서 이 집의 경제 기둥이 되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넷째는 결혼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는 부모를 모실 수 없는 딸만 낳은 것이 한이었다.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부모님의 따뜻한 소모시 되었다. 대꾸 한번 하지 않고 효성을 다했다. 나는 어머니의 최후 3년만을 모셨지만 넷째는 어머니가 90세가 되도록 모시고 살았다. 제부 역시 그러는 아내를 이해해주고 따라줬지만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넷째는 직장에서도 여러 직무를 훌륭히 수행했고 아나수는 번역가로 성장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가면 우리 딸들은 아들보다 낫다라는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것 역시 우리 네 자매의 분투 목표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늘 곱게 차려입고 우리 네 딸과 네 사위, 손주들까지 총동원시켜 줄느러니 거느리고 도문이요, 계산툰이요, 안도요 하며 친척 나들이를 다녔다. 어머니는 남들에게 아들보다 더 나은 딸을 두었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콤플렉스에 길들여졌다. 부모님의 붕어빵이면서도 손은 다른 각자의 인생을 걸어갔다. 어찌 우리 네 자매뿐이랴. 부르하통화의 물결 속에서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돌처럼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삶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개개인의 삶의 동력이 다름에 따라 다양한 인생이 만들어질 뿐이다. 불화 통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돌멩이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네, 작자는 같은 부모스레에서 자라나 다른 인생을 사는 자식들을 부르 하통해서 뒹구는 도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돌들은요, 부르하토화의 선택에 적응을 하며 그 어느 돌과도 같이 하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면서 자기네 형제도 같은 부모님 쓰라에서 자라면서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네, 이어서 최견선 씨의 소필 못생긴 나무에 걸어둔 잡념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못생긴 나무에 걸어둔 잡념 최견선. 산에 가면은 늘 미끈한 나무보다 아픔을 먹고 어렵게 자란 못생긴 나무의

정이 끌린다. 보잘것없는 못생긴 나무가 저 큰 산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리따다. 사람들이 귀염귀석에 찬탈할 때 험한 바위 틈에서 용케도 살아남은 나무가 내 심원.

적극적으로 바위 위에 위태롭게 자란 못생긴 나무 한 그루, 사나운 비바람 속에 자라며 눈보라를 이겨온 나무다. 바위에 짓누리는 그 억압이 과연 무엇인지 알 것 같다. 홀로 산을 지키는 나무는 바위하고만 대화를 하면서 살아왔으니 스스로 하늘을 지르는 낙낙장송이 아님을 알면서도 홀로 서기를 하여왔으니, 자신이 키워가고 있는 꿈을 먹으면서 살아왔으니, 다른 나무들이 겪지 못한 역경을 이겨왔기에 다른 나무들이 볼 수 없었던 새의 잔등을 보면서 컸을 게다. 못생긴 나무는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 찬 저 세상보다도 청정한 무주 공산의 아침이슬을 머금고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 부러운 것이 없이 그러는 동안에 이 산에서 하나를 배웠을 게다. 하나의 목숨으로 일편단심 마음속에 묻어둔 청산도 틈틈없이 하나였을 게다. 아픔을 이기고 고통도 삼켜온 나무이지만은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은 아닐까. 바위에서 악착스레 자란 나무를 차가운 나무라고들 하더라만 차가운 나무에 못생긴 그 모양 때문에 더 많은 눈길을 끄는지도 모른다. 차가운 나무는 베어지고 끌려내리는 수많은 형제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정이 못 이겨 차가운 나무에 참된 시가 있고 선경의 그림이 있다. 차가운 나무, 못생긴 나무의 뜨거운 사랑이여. 새벽녘 찬바람이 꿈을 깨면 참이슬 한 모금 머금고 밝아오는 아침에 나름대로 기지개를 켰을 게다. 못생긴 자신만큼 홀로 서기에 본보기로 되어 못생긴 그대로 홀로 푸른 산을 지키니 외롭지 않느냐. 나무에 기대앉아 나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싶다. 산사나이는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던 선인들의 얘기도 깡그리 잊은 채 이 산에 뿌리 내리게 된 이야기랑 목숨과도 바꿀 수가 있는 그 존재의 이유와 의미랑 아침 몽몽한 안개 속에서 겨우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햇살과 함께 밝아져오는 잎새의 흐느낌도 듣고 싶다. 속 깊이에서 무언가를 꿈틀거리고 있는 것도 느끼고 싶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보잘것없는 못난 나무, 다른 나무들처럼 오옇한 자태도 없고 무사한 잎사귀도 없음에 장래 기둥감이 될 자신이 아님을 슬퍼하지는 않았을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통째로 바친다는 진솔한 내용의 시집일지 어이할랴. 산만을 알고 산만을 지켜왔던 못생긴 나무, 산을 선택한 몸이고 산에 선택된 몸이기에 아마 가진 것은 산의 넓은 품일 게다. 못생긴 나무, 산의 공기처럼 정신하고 극한 임내엄이 폐부에 스며들어 주었다. 새소리로 더욱 귓맛 좋고 산속의 겨울물도 전보다 더 달콤하다. 그날 이후 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봉우리 하나 더 넘어 못생긴 나무가 선 그 바위를 누가 부르는 듯 누가 기다리는 듯 허위 단심 찾아가기 시작했다. 산을 지키는 나무들은 결코 잘난 나무들이 아니다. 잘난 나무는 일찍 베어지지만은 못난 나무는 못난 탓에 끝까지 남아 푸른 산을 지키고 있다. 가물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허리 굽어질 못난 나무가 푸른 산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눈물겨운가. 나도 못난 나무가 되고 싶다. 고향은 자고로 고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굴의 깊은 정을 가진 못나고 미련한 자들에 의해 고향이 지켜졌다. 너무 못생긴 탓에 저 큰 산을 저렇게 틈틈없이 지켜서 나무처럼. 산의 잡목들을 하찮게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산을 지키고 산사태를 막고 산홍수를 말리는 등 녹색댐의 역할은 잡목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못난 나무가 없는 산은 골짜기가 없는 산을 찾는 것과 같을 것이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속담에는 오묘한 인생 천리가 처세의 묘리가 담겨져 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더 많은 것일까? 아니면 바보가 더 많은 것일까? 암투와 이기로 시끌벅적한 인간 존에는 잘난 사람이 더 많은지 모른다. 가령 가장한 바보들이 있다면은 그냥 바보들로 부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박학다제하고 명지하는 정판교가 난득후도라는 절차를 내놓았을 때는 이만저만한 숙고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어리석은 채 얼떨떨한 채 하는 사람은 바보일지라도 거룩한 바보들이다. 바보끼리 대화를 하면 편안하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과 간능한 사람과 이를 도모하면 파탄 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는 오묘하기 그지없다. 쾌적하게 살고 싶으면 방법이 있다. 바보가 되면 된다. 적당히 속아주고 적당히 넘어가주면 된다. 바보 같은 수화가 되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러나 너무 똑똑하면 도무지 정문의 사다리를 끝까지 오를 수가 없다. 험난한 인간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 비결은 큰 능력을 나타낸 데 있지 않다. 너무 드러나서 먼저 썩는 석가래가 되지 않으려면 매사에 근신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다르면 흥하고 거역하면 폐망하게 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고 그것을 능란하게 휘두를 줄 안다. 나는 오늘도 못생긴 나무처럼 살아간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살아간다. 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질그릇에 금은 보배를 담듯이 나의 못생긴 운명의 그릇에 나름껏 개운해는 정신적 보물을 담으면서.

그래서 작자는요, 정직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산을 지켜선 못난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비록 눈앞에 이익에 흔들리는 약삭빠른 일부 사람들처럼 소총명하지는 않지만 제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울고둔 인간으로 되리라는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운명이 달라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만 말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개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공생문화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공생교양과 문화관광 융합발전 모식을 혁신해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강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해 하며 단결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1: 1일 거행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당원 간부 군중들 속에서 여전히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손잡고 계열 활동을 펼쳐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주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함력을 형성했습니다. 습금형 총세계는 공색 자원을 잘 보호 활용하고 혁명 전통과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해 광범한 간부 대중이 우량한 전통을 발행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시대의 새 풍모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홍색 문화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홍색 교양과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혁신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몰입식 홍색 견학, 당성 실천, 애국주의 교양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홍색 정신 전승과 민족 단결 교양을 깊이 융합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가곡 정회를 1층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하면서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입니다. 이곳은 중공 동만특위가 탄생한 곳이며 연변 초기 혁명투쟁의 핵심 발원지입니다. 100년 전 혁명의 불씨가 이곳에서 동만대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홍색향촌은 당사교양, 홍색견학, 민속체험을 일체화한 홍색문화관광 새 명소로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많은 당원 간부, 사생대중, 수변 장병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홍색 발자취를 따라 분투의 초심을 되새기며 몰입식 홍색교양 속에서 홍색혈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여름 태흥촌은 홍색 분위기가 짙고 견학 열조가 뜨겁습니다. 마을의 홍색 주제 기치 조각 앞에서 길림성 직업기술학원 사생들과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장병들이 정년이 줄을 서서 입당 선사를 되새겼습니다. 태흥촌 홍색교양기지의 역사전시관에는 진귀한 사료가 진열됐고 생동한 주제 벽화는 분투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담채는 벅찬 시대를 입체적이고 완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설원의 해설을 따라 모두는 중공 동만특유의 당건설, 군대건설과 연변 여러민족 대중의 단결에 항일하고 피 흘려 싸운 혁명 역사를 상세히 묘했습니다. 그들은 몰입식 당성교양과 애국주의 교양 속에서 변강 여러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서로 지켜주며 도와온 가국 정회를 깊이 느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지도원 하인장입니다. 중공 동만특위 예터를 참관하고 동만 혁명 열사를 되새기면서 혁명 선배들이 간관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영용하게 투쟁한 벅찬 시대를 느꼈는데 마음속

0: 이로 깊은 감동과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신시대 소방구조 기동대우의 한 당원으로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강이 불이 내리고 변강을 지키며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한 마음이 되어 단결 전진하렵니다. 연변 홍색문화관광지 진주로서 대흥촌에서는 홍색 자원과 혁명 역사를 깊이 발굴하면서 홍색문화 전승과 홍색교양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교시 조양천진 대흥촌 향촌진흥 전문간사 리창입니다. 홍색 관광 자원에 의탁해 우리는 주제 당일 홍색 기원화, 실경 당수업, 민족 단결 선전 강연, 청소년 홍색 실천 등 여러 가지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몰입식 홍색 교양 지원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해마다 각종 홍색 교양, 민족 단결 실천 활동 360여 차례에 접수하고 있으며 연평균 기원화 관광, 당사 학습 대중 연 2만 8천 명을 접대해 홍색 진지를 활성화하고 홍색 문화 전승에 일조하며 민족 단결을 실질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기본건설 공정병 주제 전시와 여러 민족 아들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이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전시된 사료와 옛 물품들은 변강 건설자들이 간과하게 창업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건설하며 한마음으로 변강을 지켜온 분투 력정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연결 조선족 기업가리연합회 조직위원 김걸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5.1대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나라를 위해 변강을 개척하고 인민을 위해 건설해온 간관 역정을 직관적으로 루했습니다. 그들은 당과 인민의 중탁을 저버리지 않고 땀방울과 견지로 변강을 건설하고 발전시켰는데 우리는 이런 사심 없는 기업, 실무 담당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신시대 기업 경영자로서 우리는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초심 사명을 명기하며 일퇴에 입각해 분발 정진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당 창건 105주년에 헌상하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연변 박물관은 우리 주의 홍색 교양과 민족 단결 교양을 일체화한 종합성 교양 기지로서 관내에 연변 여러 민족 아들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을 설치했습니다. 전시청에는 수백 점의 혁명 문물과 진귀한 사료를 소장하는 바 전방위 다각도로 배겠는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당의 령도하에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손잡고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해온 분토 력정을 생동하게 재현해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한마음으로 단결한 가국 정회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2024년에 홍색 핵심 전시청을 새롭게 승격해 개방하고 250여 점의 혁명 문물을 전시했으며 몰입식 관람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선으로 여러 차례 홍색 주제 전시를 내놓고 류동순의 전시와 홍색 선전 강연 5가지 진입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온 오프라인에서 표준화, 견화 과정과 특색 사상 정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변은 로혁명 근거지로서 풍부한 홍색 유적과 생생한 혁명 사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한 홍색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날래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들어주고 항전 역사, 수변 문화, 민족 단결 등 특색 요소를 통합했으며 홍색 교양 기지와 홍색 문화 관광 대상 승격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홍색 자원, 민족 문화, 문화 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홍색 유적의 생명을 불어넣고 홍색 문화를 활성화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이 변강을 지키고 흥성시키며 단결 분투하는 강대한 정신 역량을 응집했습니다.
1: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전조 당원 간부 군중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적으로 청취,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신심을 굳건히 하며 지속적으로 분투해 당의 우량 전통을 부단히 발양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장을 힘써 엮어가겠다고 표했습니다. 7월 1일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면서 당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시장 질서 수호와 경영환경 최적화의 실무 담당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계량처 사급 주임과원 강남입니다. 링킹

습분평 청석이 간곡한 당부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큰 고무를 받았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시장 감독관리 부문의 청년 간부로서 저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 신념을 굳건히 하며 습분평 청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일상 감독관리 사업에 융합시키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지도부, 기관 당원 및 소속 각 단위, 중간층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실황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군평 청소기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큰 고무를 받았다면서 주류 매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연변 이야기를 잘 전해 실속이는 성과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 주소방구조국 500여 명 구조일꾼들도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백년의 풍우 역정 속에서 우리 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 인민 대중의 안위를 첫자리에 놓았는 바 이러한 충성 담당 사심 없는 기여의 홍색 정신은 전체 소방 구조 일꾼들이 영광 매진하도록 이끌고 격려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주 소방 구조국 판공실 주임 왕선영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를 보며 더없이 격동됐고 깊은 고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장서 돌진해 더욱 포만된 상태로 화재 예방 통제와 소화 구조 사업에 뛰어들어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당과 정부의 따사로움을 전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분투하렵니다. 연변 대학 교직원들은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한 후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변강 고등교육 본직에 입각해 학습 성과를 사업 창업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화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 대학 외국어 학원 당위석이 김명호입니다. 습분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당건설 인솔을 학교 운영 및 학원 관리, 인류학과 건설, 인재 양성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홍어 수변 특색 발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전국 모범 당지부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건설하고 전국 번복이 학부 건설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당일 각 현시의 당원 간부들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진지하게 시청 청취하면서 습분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당학교 부교장 김문걸입니다. 당 학교는 당원 간부 교양 양성의 주진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습분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체 교수 배치에 전면 융합시키고 수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교수 내용을 갱신하고 교수 모식을 혁신해 당원 간부들의 리론 무장과 당성 단련을 착실히 잘 들어줘 정치 수준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하며 작풍이 우수한 자질 높은 전문화 간부 대우를 힘써 단련하겠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길 감옥 탈옥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초 위 연길 감옥에 갇힌 당원들은 옥중 당위를 설립하고 여러 행동 분대를 조직했으며 감옥 외 당 조직과 연락을 맺고 탈옥을 준비했지만 두 차례 행동이 모두 반역자의 밀고로 실패했습니다. 1934년 당 조직에서는 단식 투쟁을 발동해 승리를 거두었지만 적들의 보복을 초래해 김훈 등 여러 옥중 지도자들이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그 후 김명주 등은 탈옥 지휘부와 결사대를 재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단호 기간 감옥의 수비가 해이해진다는 정보를 탐지한 뒤 행동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935년 6월 7일 17명 용사들은 간수들을 제압하고 적 군간을 격살했으며 무기를 탈취하는 한편 감방문을 부수고 100여 명 수감자들을 구출해 탈옥했습니다. 이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포위를 뚫고 나갔고 소분대는 남아 추격병들을 저격했으며 여러 대원들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최종 근 50명 탈옥 인원들이 항일 근거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해 항일 대우에 편입됐습니다. 연길 감옥 탈옥 투쟁은 동북항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탈옥 행동으로서
동만 민중들의 한일

0: 자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으며 동북 항일 사이 빛나는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법치 역량으로 민족사무 지리 현대화의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손잡고 계를 활동을 펼쳐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 주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합력을 형성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처음으로 검찰기관의 민족단계를 파괴하고 국가와 공공의 리익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직권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지리하는 데 명확한 법치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연합해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법치보장협력제도를 내와 행정감독관리 플러스 검찰 공익소송 법률감독 상시와 협력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으며 검찰기관의 법률감독 직능을 줄선으로 민족 분야 위험경계 해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든든한 법치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 주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전주 량급 검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법치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시대발전 대세와 변강치리 수요를 둘러싸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배경, 시대적 의의, 기틀체계와 핵심 요지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으며 민족단결진보사업에서의 검찰기관의 법정직제, 직제리행경계와 사업중점을 해석했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 검찰기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전문 시험을 진행해 전주 검찰 일꾼들이 법치 방식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민족 발전에 봉사하는 직제 리행 능력을 전면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주인민검찰은 당조 서기이며 검찰장인 리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신축대상 건설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길의 대표적 아침 시장으로서 연길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는 옛 시장이 곧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연길 수상시장 신축 대상은 연지파 강반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위치했고 총 투자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체는 3층 건축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1층과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3층은 도서 간행물 쉼터로 조성됩니다. 건물은 조선족 전통 처마와 문양을 융합해 민속 정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6월 착공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길림성 도시투자 흥성건설유한회사 부총경리 왕효박입니다. 현재 수상시장 건설 대상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은 전부 끝났고 대문, 외림면 시공도 전부 마무리됐으며 건축 주체 초보적 검수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마지막 단계의 소방 시스템 시험 조정, 경관 조명 배치, 주변 환경 정돈 등 마무리 작업을 전력 추진해 공사가 순조롭게 준공 인계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 능력 등급을 높이고 민생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는 중점 대상으로서 연결 수상시장 대상 건설은 현대화 시장 안전 규범에 맞추고 본토 시장의 생활 정치 특색을 이어가는 도대에서 현대화 상업 부대 시설과 문화 관광 기능을 전면 승격시켰습니다. 대상은 안전하고 쾌적한 민생 구매와 관광 소비 시장 공간을 힘써 구축해 조선족 특색 농산물 전시 판매, 본토 민속 음식 체험, 문외 휴식 소비, 문화 관광 방문을 일체화한 종합성 편민 상업 관광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 민속 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창구로 될 전망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이틀간 우리 주에 뚜렷한 강수 날씨가 있겠으며 천둥과 번개, 단시간 폭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는 주로 3일 오후부터 밤까지와 4일 밤에 집중되겠습니다. 각지에서는 단시간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저지대 농경지 침수와 중소하천 범람, 산사태, 지질재해 위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7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이 7월은 농사에서 풍년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대전관리에 종실을 돌려 좋은 수확 따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요즘 시기 벼농사에서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먼저 농업정보입니다. 얼마 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농촌부 등 4개 부문에서는 창업지원 강도를 높여 창업이 취업기회는 효과를 증강하고 창업을 고무경례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자 창업모식 선도행동을 실시할 때 관한 통지를 인쇄해 발부했습니다. 관련 통지는 두 번째 주요 조치인 산업발전 플러스 창업 모식의 견인을 추진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향촌 산업을 힘써 육성하고 귀향 창업을 촉진합니다. 산업이 국내에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이전하는 협력 기제를 보완 및 추진하고 현역 향촌에서 부대적 산업과 특색 향토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도록 지지하며 종합 경쟁력이 비교적 강하고 우세 특색 산업 군집 현대 농업 산업 단지 농업 산업 강진을 구축함으로써 재반 귀향 및 입향 인원의 창업을 견인합니다. 농촌의 1, 2, 3차 산업이 융합 발전을 둘러싸고 창업 능력이 있는 외출 로모 일꾼들이 향촌 자원 요소의 우세를 발굴하고 적합한 산업을 현역 향촌으로 이전해 재창업하고 재발전하도록 인도합니다. 시골 선비, 토외기 전문가, 농업 창업자와 향촌 장인 등 치부 선도자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다양한 귀향 및 입향 일꾼들이 농민합작사, 가정농장, 농업산업화 선도기업 등 신형의 농업경영주체를 선도 설립해 차별화한 경영을 전개합니다.

하도록 권장합니다. 현역 소비시장과 현지자원의 첨부를 겨냥해 향촌 특색산업을 육성 및 장대시키고 향촌 레저관광, 농촌 전자상거래 등 신산업과 신업태를 발전시키며 각종 인재가 농촌에 내려가 창업하고 취업하도록 지지합니다.

일전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 및 발전연구소에서는 2026년 중국 농업산업 발전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는 15차 5개년 시기 구조전환과 우진 우출을 주제로 음식물 소비구조의 전환, 농업기계화와 량식안전, 농산물 무역조정 등 중대한 명제를 둘러싸고 농업산업이 고품질 발전과 농업강국 건설의 결책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보고는 2026년에 중국의 농업 생산은 지속적으로 안정 속에서 호전되고 주요량국의 안정적인 생산, 유지작물의 증산, 축산물과 수산물이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구도가 갈증 공고해지며 농업과학기술 진보의 기여률과 농작물의 밭갈이 파종 수확 종합기계화률이 갈증 높아질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5차 5개년 시기 중국의 농업산업은 소비전환, 무역조정, 기계화, 에너지 부여의 방향을 따라 구조승격을 다그치게 됩니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화룡시 대양삼업에서는 산삼룡지 재배로 리마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양삼업에서는 인삼재배 시범기지 표준화 재배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성농업과학원 연변대학 등과 산업대학 연구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산삼, 삼지차 등 원료 및 1차 가공 제품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냉동 건조 분말, 구복액 등 정밀 가공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해 새로운 소비 시나리오를 적극 만족시키고 완전한 산업 사슬에 입탁해 리마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실질적인 수익은 주변 촌민들에게 차려졌습니다. 매년 육성철과 파종기가 되면 기지는 농한기 취업장으로 됩니다. 약 800명의 지역 농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어 인당 연평균 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일 재배로부터 생태 플러스 산업 플러스 문화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대양 삼업의 탐색은 바로 화룡시 리마 경제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최근 연간 이들은 생태 우선 적정 리용 원칙을 견지하고 리마 경제를 두개 산 리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장백산맥의 량질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산삼룡지를 핵심으로 하고 재배, 가공, 문화 관광이 일체화된 특색 산업 군집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어젯날의 휴면 림지가 대중의 소득을 증대하는 녹색은행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생태 가치, 산업 가치, 문화 가치가 숲속에서 서서히 합류하면서 화룡시의 리마 경제는 더욱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화룡시 남평진 룡연초는 고추 산업을 발전시켜 촌민 소득과 촌 집체 소득을 증가하고 향촌 진흥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고추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 차원 승격을 추동하고자 룡연초는 학교와 지방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연변대학의 과학 연구 우수에 입탁해 고추 시험 시범전을 건설했습니다. 촌에서는 경첨초 101을 위주로 품종을 재배하고 홍려, 막전, 홍석, 첫날 2호 등 량질의 신품종을 동시에 시험 재배하고 과학적인 대비 시험을 통해 우수한 품종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교체해 품종의 품질을 최적화했습니다. 현재 전촌의 고추 재배 면적은 37.5만 무에 달하고 5곳의 표준화

재배 비닐하우스를 부대적으로 건설하며 정밀화 규범화 밥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한편 9월에 집중적으로 수확할 예정이며 총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3만 킬로그램 좌우에 달해 량질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할 수 있고 12만 원에 달하는 촌 집채 소득 및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할 전망입니다. 재배 규모를 공고히 하는 토대에서 룡년촌에서는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제품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230평방미터의 표준화 고추 가공 작업장을 건설하고 세척, 건조, 절단, 가루 제작 등 일체화 가공 체계를 구축했는 바 작업장의 일건조 처리 능력은 5,000kg에 달하고 고춧가루, 고추토막, 홍로, 고추튀김 등 다원화 제품 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고추산업은 부민 강촌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20명의 본지 촌민들에게 집 근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년간 로무 수입 6만 원을 가져다 주어 촌민들이 외지에 나가 로무에 종사하고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0: 2024년 1일에 안도현 신합향에서는 65헥타르의 천연 민들레 꽃바다와 고동화 강변의 풍부한 생태 농업 지원을 바탕으로 도시 근교 매력적인 자연, 전 연령대 포용, 체험학습 융합 종합성 캠핑 대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상의 기반 시설 중에 하나인 고동화 강변 관광객 봉사 중심은 기본적으로 완공되었고 후속적으로 주차장 신선 제품 및 특산물 슈퍼 등 부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무동력 표류 대상을 개발하고 캠핑용 텐트와 캡슐 대여 봉사도 제공하게 됩니다. 가족 단위 관광, 단체 여행, 체험 학습 등을 아우르는 문화관광 목적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최근 행한 신합향에서는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발전 리념을 굳건히 실천해오면서 여러 민족 대중들을 조직해 하천관리와 보호, 습지보호, 촌면모 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손잡고 이곳의 산과 물을 지켜왔고 생태 환경을 함께 가꾸면서 여러 민족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생태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향에서는 앞으로 본지방 생태 문화관광 자원에 이탁해 꽃바다 플러스 캠핑 플러스 민족 단결 특색 문화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화학 영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7월은 변홍사에서 관건적인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벼가 급속도로 왕성하게 자라는 중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벼의 수확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물관리, 비료주기, 병충해 예방 퇴치를 잘해야 할 시점인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조 과학기술협회로 전문가 서저의 박범철 고급농예사와 함께 요즘 시기 변홍사에서의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7월은 변홍사에서 관건적인 달로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변홍사를 계기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7월 초순이 다 되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여도 모내기가 한참이었는데요. 지금은 대모가 이미 유효 분열이 끝나고 무효 분열이 시작과 함께 유수 형성 시기에 진입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하여 벼 육모에서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벼 농사를 총화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벼 농사 후기 전간 관리를 잘할 때 대하여 교류하여 봅시다.
0: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벼 자람새에 대비해서 우리 주 벼농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1: 예, 벼농사에서 금년도 6모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그 존재하는 문제라면은요,
0: 네.
1: 벼 모판 파종량이 아직도 많고,
0: 네.
1: 매 판대기 1량반 좌우로 하면 좋은데요. 대부분이 성향까지 네. 파종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총적으로 파종량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그 소수의 집들에서는 변모판 리꽃병이 철저히 예방되지 못하여
0: 네.
1: 모내기 진도와 산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는 모내기 밀도에서 아직도 대부분 농어들에서 육구식 다시 말씀드리면 포기 사이 거리를 18cm 내지 20cm 포기 사이로 꼽기 때문에 육모 면적은 적고 모내기도 빨리 하여 일시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가서 산량을 보면은 1만 4천 근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기 사이 거리를 15cm 좌우로 하면은요. 쌍당에 1만 5천 근 내지 1만 6천 근까지 혹은 1만 7천 근까지 올라가는 집들이 많습니다.
0: 네.
1: 왕청현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포기사의 거리를 15cm 이하로 하여서 모내기를 20cm의 포기사의 거리 모내기 밀도보다
0: 네.
1: 15% 내지 20% 이상이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벼 생산에서 산량을 높이려면 파종량을 조절하고 또 밀도를 조절하게 되면 배의 그 산량을 20, 30% 높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올해 우리 주 벼 농사는 어떤 우세를 보이고 있는지요?
1: 예, 네, 금년도 벼 농사를 회고해 보면은 오점도 또 아주 많습니다.
0: 네.
1: 숫벼가 기본상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숫벼가 네. 없어요. 연변이 지금 기본상에서.
0: 네.
1: 이전에는 많았는데요.
0: 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꽃병도 얘기를 했지만 그 소수의 면적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장성 벌레도 기본상에 예방이 되었습니다.
0: 네.
1: 네 번째는 뼈물 코끼리 벌레도 나타났다가 소실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내기 시기도 5월 말까지 끝내요.

0: 과거에는 6월 초까지만 하기로 하던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1: 네, 올해는 이 뼈, 뭐 반짓고병 또 엽장승벌레도 기본상 예방이 된 만큼 우리 이제부터 시작되는 관리에 더 중시를 돌린다면 좋은 수확 따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 7월이면 벼는 어떤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지요?
0: 7월이면 벼는 영양 생장기로부터 생식 생장기에 들어서는데요.
1: 네.
0: 생식 생장기가 바로 후기 관리입니다.
1: 네, 그러면 이 후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0: 예, 후기 난판 관리에서
1: 네.
0: 우리는 식물학적으로
1: 네.
0: 벼의 일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1: 네.
0: 7월 초순 전까지를 영양 생장기라고 부르고
1: 네.
0: 7월 초부터 8월 초 뼈가 출소할 때까지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겸하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병진기라고 부르고 8월 초에 뼈가 이삭이 나와서 뼈가 꽃이 피면서 뼈알이 형성되기 때문에
1: 네.
0: 뼈가 꽃이 피어서 9월 말 성숙이 다 될 때까지를 생식생장기라고 부릅니다.
1: 네.
0: 뼈는 모내기를 하여서부터 6월 말까지는 아지치기만 하고
1: 네.
0: 7월 초부터는 아지치기는 끝나고 유구수 형성 시기 진입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1: 네.
0: 때문에 이 시기에 어린 이삭은 외계 환경 즉 온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합니다.
1: 네.
0: 이 시기에 뼈는 날씨 온도가 높을수록 뼈 이삭은 잘 자라고 날씨 온도가 얕으면 뼈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20도 C 가의 낮의 온도가 되면 뼈는 아주 추워해.
1: 네.
0: 그리고 낮의 기후 온도가 17도 C 이하로 내려가면 비날이 생기기 시작하고
1: 네.
0: 더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날이 더 많이 생깁니다.
1: 네.
0: 때문에 7월 초부터는 10일까지는
1: 네.
0: 논물 깊이를 10cm 깊이로 내어주고
1: 네.
0: 7월 10일 좌우부터 7월 말까지는 논물 깊이를 논두를 표준으로
1: 네.
0: 20cm 이상의 물이 많이 깊이 있게 내어주어
1: 네.
0: 수온을 높여 수온으로 어린 이삭을 보호하여야 그 이삭이 비말이 없이 산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이 첫 번째 7월분 논물 대일 때 명심해야 할 부분이고
1: 네.
0: 8월분 논물 관리는 논물 깊이를 5cm 좌우로 하고
1: 네.
0: 논물을 얕습니다. 20cm 관리하던 것을
1: 네.
0: 논물을 산소가 많은 생진한 물로 벽뿌리 활력을 높여 벽뿌리가 토양 속의 영양을 많이 흡수하여 벽 이삭에 공급하여 뼈알의 성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1: 네.
0: 총적으로 논물을 대일 때 6월분에는 수온을 높여 뱃모의 분열을 촉진하고
1: 네.
0: 7월분에는 논물을 깊이 대하여 수온을 높여 어린 이삭을 보호하고
1: 네.
0: 그래야만 어린 이삭이 건강하게 건실하게 잘 자라 비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1: 네.
0: 8월분에는 산소가 많은 생수를 많이 대여 뿌리 활력을 높여 영양을 많이 흡수하여 뼈의 성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1: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은 7월 달에 이 물 관리인데요. 심수 관계를 중심으로 하라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영양 이 생장 단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0: 예, 이제 방금은 물 관리,
1: 네.
0: 이번에는 영양 관리.
1: 네.
0: 일반적인 보건화에서 즉 뼈가 너무 명확히 비료가 적지 않다면
1: 네.
0: 보충 비료와 이삭 비료는 주지 않습니다.
1: 네.
0: 이전에는 계속 6월 말, 7월 중순까지 사이에 이삭 비료 혹은 보충 비료를 주었는데
1: 네.
0: 지금 기술은 주지 않습니다. 유엔의 하면은요, 7월에 비어 잎이 분해수 질소 농도가 높으면 더 열병이 쉽게 많이 대면적이 엄중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어 잎의 질소 농도가 높으면 비어 이삭이 성숙도가 낮아지고

0: 위주의 연면 복무를 7월분에 2차, 7월달에 두번 하고, 8월달에는 2차 내지 3차 근무하여 주면은 도열병 예방에도 유리하고, 호기 성숙도 촉진되어 꼭 먹고 알먹기입니다.
1: 네, 이 후기 잡초 제거에도 종시를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기 잡초가 이전처럼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없지 않아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기 잡초를 제때 살처제로 잡아야 합니다. 가장 적합한 시기는 7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삼모작이나 혹은 발풀과 같은 악성 잡초는 살처제를 분무할 때 먼저 난판에 물을 떼고 분무기 분도를 벼 잎사귀 밑에 잡초 위에 대고 고랑마다 세심히 분무하면은 잡초는 제거되고 무효분올은 정지되고 벼는 통풍이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여 잘 자랍니다. 살초제를 분무 후 잡초 잎이 쓰러지면 인삼물을 깊이 대어 주면 잡초는 물 밑에서 철저히 소멸됩니다.
1: 네, 우리 벼농사에서 병충해 예방 퇴치도 홀씨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병충해 예방 퇴치에서는 어떤 관리가 따라서는 것이 좋은지요?
0: 예, 논에서 병충해 하면은 병이 한 8가지나 있습니다. 충해도 한 6가지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연변에는 주요하게 벼의 도열병을 예방만 하면은 농사는 다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벼 도열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야기하여 봅시다. 벼 도열병은 벼 농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들여서 참답게 예방하여야 합니다. 도열병은 벼의 사냥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세계성 난제입니다. 경하면 20% 내지 30% 감산을 초래하고, 벼 목에 도열병이 걸리면 50% 이상이 감산되고, 엄중하면 한 알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1: 네, 이벼 도열병 예방 퇴치에 종시를 돌려야겠는데요. 이벼 도열병 발생 원인 어디에 있는지요?
0: 예, 벼 도열병은 입 도열병, 마디 도열병, 아예 도열병, 벼 이상목의 도열병 등 벼의 온 식주에 다 도열병에 걸립니다. 발병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인기됩니다. 첫 번째는 인위적인 원인, 다시 말하면은 우리 농업 기술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은 벼 도열병이 심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종 선택에서 단맛이 좋은 품종을 많이 심으니까. 그런데 단맛이 좋은 품종은 도열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쉽게 도열병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시식 재배를 하고 분열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열비료를 많이 준 난판에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소가 많이 사용된 그런 난판. 세 번째는 6월 말 7월분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를 준 난판에 도열병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위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기후 문제입니다. 도열병은 계속 흐린 날씨에 비가 자주 내리고 햇빛이 적고 기온이 낮아서 20도씨 사후에서 습도까지 높으면 벼 도열병이 많이 엄중히 발생합니다.
1: 네, 우리 벼 도열병 꼭 예방 퇴치해야 하는데요. 네, 어떻게 퇴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예,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서 예방 방침은 농업 방지를 위주로 하고 화학 방지를 보조적으로 방지와 공제를 결합하여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여야 한다고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 생산 병충해 방지 방침입니다.
2: 네.

0: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의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꼭 발생하기 때문에 제때 방지하여야 합니다.
1: 네.
0: 처음 맹목 방지부터 이야기합시다.
1: 네.
0: 제일 처음은 품종 선택에서 항변성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여 심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일찍 건실한 변모를 피워 고기사의 거리를 14 내지 16cm 이하로 합리밀식하고 세 번째는 밑비료는 질소린 칼륨비료를 합리하게 대학하여 사용하고 네 번째는 분열비료는 좀 많이 일찍 채워줍니다. 모내기를 하자마자 다섯 번째는 6월 말 7월 초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만약에 6월 말 7월 분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를 주면은 100%로 도열병이 발생합니다.
1: 네.
0: 이것이 첫 번째 농업 방지 기술입니다.
1: 네.
0: 두 번째는 화학 방지 방법입니다.
1: 네.
0: 당근 우리 연변의 유일하게 화학 약제 방지 방법은 벼가 2% 내지 5%,
1: 네.
0: 다시 말하면 벼가 출수를 시작했습니다.
1: 네.
0: 이때 첫 번째 예방약을 쳐주고
1: 네.
0: 출수가 그만 끝납니다.
1: 네.
0: 한 이틀이나 사흘 그렇게 되면은 이때 또 한차 두 번째 나머지 약을 분무하여 줍니다.
1: 네.
0: 약을 칠 때 출수 시작에 분무하는 약은 좀 많이.
1: 네.
0: 다시 말하면 약을 서분을 채워준다면은 돌병에 먼저 두 분을 채워줍니다.
1: 네.
0: 그리고 후분의 출수가 끝나면은 한 분을 채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 네. 그러니 벼가 출수할 때에 우리 예방약을 치수는 것이 제일 효과 좋다 그 말씀이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 원리는 네. 벼 이삭이 출수할 때 벼 이삭 모개가 분명 위에게 환경에 접촉하였기 때문에
1: 네.
0: 벼 이삭 모개가 아주 연하여 쉽게 돌병이 치매를 받습니다.
1: 네.
0: 하여 예방약을 출수기에 치워두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출수 그 후기에 치거나 너무 출수 전에 일찍 쳐주면 효과가 없어요.
1: 네.
0: 그리고 도열병 예방약을 쓸 때 연면 비료를 함께 쳐주면
1: 네.
0: 도열병은 예방되고 배의 성숙도 촉진됩니다. 이와 같이 후기 전간 관리를 이야기하였는데요.
1: 네.
0: 우리 총적 목적은 벼 산량을 높이다는 데 있습니다.
1: 네.
0: 저희 생각은 연변에서 지금 벼 산량이 낮은 원인은
1: 네.
0: 주요하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한 가지는 육모판에서 벼 파동량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0: 예, 측감이 말씀한 것처럼 예, 싹이 튼 종과 분양을 한 판대기 하면 좋은데요. 성량까지 올라갑니다.
1: 네.
0: 그리고 밀도가
1: 네.
0: 이전에 우리 40년 전 혹은 30년 전에 계속 5구식이나 4구식으로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6구식으로 하니까 너무 드물어서 뼈가 아지를 찬다고 해도 그리 많이 탈 수 없습니다.
1: 네.
0: 이전에는 그 인공적으로 기계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파종량이 많지 않아서 변모가 건실했습니다.
1: 네.
0: 지금은 기계 파종하기 때문에 파종량이 너무 높아요.
1: 네.
0: 그래 모가 건실하지 못하고 하니까 밭이 나가서 농밭이 나가서 아지를 적게 찹니다.
1: 네.
0: 때문에 꼭 밀도를 높여서 포기사의 거리를 14cm 내지 16cm로 조정하면은 산량이 납니다.
1: 네.
0: 이렇게 하자면 우리 무엇이 문제인가?
1: 네.
0: 하나는 따풍 그 육모 그 응실
1: 네.
0: 이 면적을 늘려야 하고
1: 네.
0: 두 번째는 소류 판대기
1: 네.
0: 이것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토다가 몸에 조금 늘어나요.
1: 네.
0: 이것이 우리 연변에서 벼 산량을 둬야 하는 주요한 또 연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연변이 벼 산량이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네. 끝으로 우리 벼농사를 하는 농가들의 우리 신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농민 여러분,
1: 네.
0: 희망이 있었냐, 분투이 있었냐,

0: 행복이 있었냐? 습근편 주석께서는 행복은 본토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 과학기술의 효과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풍년으로 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없어요.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잘 발휘하여 자기 자식을 키우듯 정성을 다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잘 짓는다면 풍년은 꼭 우리들이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범철 고급 농예사를 모시고 요즘 시기 벼농사에서의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병충해, 냉해 방지를 비롯한 농관리들을 철저히 해서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요광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 장성 승리 90주년 특별기획 변강에 울리는 민요향기 제2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당의 백일의 빛나는 려상은 민족 부흥과 인민 행복을 향한 굳건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강에 올리는 민요향기 특별기획을 통해서 변강 각 민족의 단결된 마음을 노래하며 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명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00여 년간 우리 당은 굽이굽이 휴양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장서 왔고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네, 지난 영광의 길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진 길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연변라디오 소선호 방송 민요광장 프로그램은 스튜디오를 벗어나 연결시 북산가루 판사처와 손잡고 다양한 문예활동을 펼쳐서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소통과 문화교류의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나라 사랑을 한층 더 다져가고 중화의 우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특별기획 변강에 올리는 민요향기 지금부터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대 전무대는 여성중창 살기 좋은 내 고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날의 우리는 당의 민족 정치에 가해 병강 각 민족 군중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건국 후 연변의 농업과 마을 건설이 급속히 발전하며 대중들의 당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당을 따라 살아가는 각 민족의 행복한 단계를 찬양한 노래가 있다면 바로 이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인민들은 당의 빛발 안고 삽니다. 네, 남성 중상으로 마련된 무대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연비를 찾는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 독특한 조선족 민속 문화 체험, 미식 체험 등을 통해서 연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연변의 매력을 마음껏 느끼게 된 것입니다. 네, 문화 관광 열기 속에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반겨 맞이하는 상징적인 노래, 연변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리순이 여사의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조선족의 생활 정서를 담은 중요한 문화 상징인 악기가 있는데요. 바로 2008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죽관악기인 통소가 되겠습니다. 네, 통소는 최근 연변 문화관광 열기 속에서 민속 풍경을 보여주는 대표 악기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통소악기를 가까이서 지내줘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네, 김미화 여사의 무대를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근래 연변은 문화관광 열기 속에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독특한 조선족 민속문화, 매력적인 민속, 미식, 생태, 홍색 관광이 어우러져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흡인하고 있는데요. 네, 당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변강이민의 마음을 담은 유옥순 여사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부르실 곡목은 사랑하는 연변이요. 여러분 좀 박수 크게 부탁드릴게요.

0: 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특별기획 변강에 올리는 미녀향기 계속해서 오늘의 초대 가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1급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를 모시고요. 흥겨운 노래 정리해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우리 7일절 축하하면서 한 곡 더 들려드릴까요? 네, 한 곡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즐기며 살아보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왜서 렴 선생님께서 어머님들한테 인기 짱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연변은 한족, 조선족, 만족 등 여러 민족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중화민족의 한가족임을 노래한 노래 우리는 하나라네. 이 노래는 당의 비난인 민족자치 정책 아래 중화민족이 평등하고 풍족한 새 삶을 얻은 현실을 찬양하며 서로 포용하고 힘을 합쳐 고향변강을 건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중창 우리는 하나라네 큰 박수로 맞이해보겠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특별기획, 변강에 울리는 민요향기, 벌써 막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네, 한 세기가 넘는 동안 걸어온 당의 위대한 여정, 역사의 발자취는 영광의 세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요광장 프로는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더 다채롭고 알찬 문화활동을 마련하고 한맘 한뜻으로 힘을 모아 따뜻하고 화목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자, 오늘 공연의 특별 무대입니다. 마지막 무대는 당의 따사로운 햇살이 조국강산 구석구석을 밝히듯 당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노래하는 대표곡이자 변강 문화관광의 상징적인 명곡입니다. 네, 붉은의 변강 비춘입니다. 네, 이 노래와 함께 오늘의 공연 아름답게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장정 승리 90주년 특별기획 변강에 올리는 민요 향기와 함께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개수는 산강 서쪽 높은 강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 흥안과 30리쯤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4,500가구쯤 될까 하였다. 마을은 푸른색 키와 집들로 빼곡했다. 홍군은 수많은 나룻배를 이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 홍군대호가 줄을 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주울레와 주덕은 대호 쪽으로 걸어갔다. 부교 들머리는 사람들의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와 말이 힝힝 울부짖는 소리, 어지러운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몹시 우수소했다. 강기슭 높은 곳에는 양끝이 건듯 달린 바람벽에 삼관당이라는 현판을 매단 으리으리한 집 한 채가 보이었다. 몸집이 커다란 군인 하나가 뒷짐을 진 채 그 사당 앞을 서성거리었다. 부교를 건너는 부대를 살피면서 곁에는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조련은 그가 팽독해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는 참모들과 함께 도우강을 지휘하고 있었다. 팽독해도 주울레와 주덕을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원망하듯 말했다.
1: 당신들 왜 이제 오는 겁니까? 올 수 있어야지요.
0: 주덕이 대답하며 주울레와 함께 기슭에 올라섰다.
1: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싸우라니 말이 됩니까?
0: 팽독해는 좀 화가 난 듯 말을 이었다.
1: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너무 큰 대가를 댔습니다.
0: 주울레는 깊이 동감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팽독해를 바라보며 물었다.
1: 그런데 박고동지는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습니다. 리덕도 아까 갔어요.
0: 팽독해가 시답지 않게 말했다.
1: 모주석은요? 못 봤습니다.
0: 팽독해가 고개를 저었다.
1: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왕가상 동자고 락보 동지는? 둘 다 못 봤습니다.
0: 주울레의 눈빛이 어두워지면서 얼굴에 걱정이 가득 찼다. 주덕도 어딘가 조급해서 물었다.
1: 팽동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하근이 두세 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개자식.
0: 팽독해가 사납게 욕을 해댔다.
1: 금방 림표 서병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힘드나 봅니다. 한 개 단이 적에게 포위를 했답니다. 그중 두 개 영이 포위를 뚫고 나갔다가 다시 적들한테 돌려쌓았다 하는군요. 사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 탄의 간부들이 다치고 전사했답니다. 지금은 전화선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0: 남쪽은?
1: 관영에서도 치료랍니다. 사상자도 많을 겁니다.
0: 팽덕희는 서남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1: 흥안 쪽은 좀 나을 텐데. 백성이는 아주 약해 빠진 놈입니다.
0: 조울레가 웃으며 말했다.
2: 놈은 광수를 지키려는 생각뿐이지요. 홍군이 들어오는 게 싫다면서 장계석에 조왕군이 오는 것도 그린다니까요.

적기가 온다! 적기가 온다! 어느새 비행기 몇 대가 낮게 날았다.

0: 달려 적기가 기관총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홍군 전사들이 쓰고 있던 동근 삿갓의 순식간에 물으로 동동 떠올랐다. 어서 저쪽으로 가세요. 백덕회는 주덕과 조우려를 북쪽에는 버드나무 숲으로 밀면서 아래쪽을 보고 소리를 쳤다. 밀지 말아요. 멈추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사람을 잡지는 못합니다. 조울려와 주덕도 강기슬게 서서 손을 내줘며 소리를 쳤다.
1: 동지들 어서 걸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0: 땅에 엎드려 서둘러 숨을 곳을 찾던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었다. 두두두두 기관총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지만은 하나 둘 주춤주춤 일어났다. 총에 맞은 사람들도 온 힘을 다하여 일어나 서로 어깨를 긋고 절름절름 걸어갔다. 전사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얼룩덜룩하였다. 포연이 사라지자 무루에는 또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둥그런 삿갓, 오각비리 달린 모자, 서류와 주앙소베트 구역에서 쓰던 종이톤들이 동동 떠올랐다. 팽덕현은 낮게 날아다니는 적기를 보며 욕을 퍼부었다. 개 같은 놈들. 그러더니 참모장을 보며 소리를 쳤다. 공격하라는 신호는 왜 보내지 않은 겁니까? 어서 보내세요. 나팔 소리가 세 번 길게 울리자 강변에 숨어있던 경기관 총 사수들이 비행기를 겨누고는 사격을 퍼부었다. 적기는 다급하게 높이 날아올랐다. 도강하는 홍군은 더욱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었다. 하지만 북쪽에서 들려오는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종소리도 더 자지러지었다. 진지가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았다. 팽덕회는 불안한 얼굴로 주울레와 주덕을 보았다.
2: 저 종사령, 어서 부주속과 떠나십시오.
0: 그러자 주덕이 말했다.
2: 원래 당신이 먼저 가세요. 나는 일군단에 가봐야겠습니다.
0: 주울레가 말을 받았다.
2: 그만두세요.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0: 주덕이 포승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주울레가 더 말을 하자 주덕은 손을 저으며 간곡하게 말했다.
2: 원래 당신이 먼저 요차평에 가세요. 무전기를 설치하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0: 조울려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팽덕회를 보며 정중하게 말했다.
2: 팽동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오후 5시까지는 이곳을 지켜내야 주황홍군이 모두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모두 속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건넌 다음에 몸을 베야 합니다. 후퇴하기 전에 군사위원회 보고하세요.
0: 팽덕회가 노련한 군인답게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받았다. 조울레는 주덕 팽덕회와 헤어져 일행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다. 서쪽에 있는 큰 산들은 모두 자욱한 구름에 쌓여 있었다. 홍군이 광서로 들어가려면 청평계, 삼천계, 아니면은 타조계 가운데 하나를 넘어야 했다. 이 세 고개는 모두 높고 험했다.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삼천계 쪽으로 전진하였다. 조례는 앞선 대우를 따라 걸었다. 높은 곳에서는 북쪽 현에서 포탄이 터져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훤히 보이었다. 적들은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멀어야 20리 거리를 사이두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불과 2, 3리쯤 떨어져 있는 작은 산등성에서 홍군 3군단과 광서군대가 맞서고 있었다. 이렇듯 좁다란 통로에서 전군만마가 서쪽으로 지쳐 나갔다. 가장 힘든 사람은 부상병들이었다. 재팽이를 짚고서도 뛰다시피 걸어야만 하였다. 잠시

0: 좋을려는 3,000개 꼭대기에 올랐다. 서쪽으로는 눈앞으로부터 아득한 곳까지 푸른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산들은 하나같이 우중충했다. 산이라면 지난 몇 해 강서에서 적지 않게 누비었지만 이렇게 높은 산은 본 적이 없었다. 동쪽으로 5,60리쯤 떨어진 삼토에서는 여전히 쿵쿵 포성이 울리고 포연이 자욱하였다. 발밑에 산강이 띠처럼 구불구불 뻗어 있었다.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개수나루 터 있던 주왕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대부분 건너왔고 뒤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흩어진 채 뒤쳐져 있었다. 봉황치와 태평나루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졸려는 마음이 좀 놓이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5군단과 8군단이 건너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자 마음이 또 무거워졌다. 강물 우로는 아직도 홍군 전사들의 시체가 떠내려가고 있었다. 주부주석 동지, 여기서 좀 쉬어갈까요? 호위병 홍국이가 물었다. 졸려는 대꾸도 없이 한쪽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검은 신 한쪽을 벗어 흙을 털려고 보니 신발바닥에 다 달아서 구멍이 나 있었다. 다른 쪽 신도 마찬가지였다. 발밑이 왜 딱딱한가 했더니 졸레가 웃으며 중얼거리였다. 아유, 주부수석 동지,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홍고기가 나무랐다.
1: 며칠 동안 신을 못 벗고 잤으니 알 수가 없지.
0: 참 제 잘못입니다. 홍국이 얼른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주머니에서 집신을 꺼내 주울리게 건넸다. 그리고는 달아빠진 신을 멀리 산 아래로 던지며 말했다.
2: 국민당 놈들아, 옜다! 기념품이다!
0: 홍국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울레와 호위병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리였다. 모처럼 경쾌한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었다. 골짜기 아래는 크고 우중충한 숲이 우거져 있었다. 숲 어디선가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암만 들어봐도 무슨 일로 다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졸레는 몸을 일으켜 가까이 다가갔다. 작달막한 키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쓴 당주왕 총석의 박구가 얼굴이 벌게 진 채 몹시 흥분해서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한 부상병이 머리와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들것에 누워 있었다. 주왕 직속기관 사람들과 행군을 하던 전사들이 도로 둘레에 모여 기웃대고 있었다. 그 부상병은 달아오른 얼굴로 끊임없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었다.
3: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갈 게 아닙니까?
1: 그런 무례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0: 박구도 화가 나서 소리를 치었다. 얼굴에 땀이 나서 안경이 자꾸 아래로 흘러내리는 통에 부지런히 주워 올려야 했다.
3: 아니, 왜 무례한 질문입니까?
0: 보상병이 팔을 휘두르며 말했다.
3: 당신은 총석이고 저는 당원입니다. 저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를 흘리든 목숨을 바치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 판이 깡그리 날아갔습니다. 우리의 정치비원과 몇몇 영장들이 다 희생이 됐습니다. 1,800명이나 되던 우리 탄은 지금 500명도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나는
0: 부상병은 감정이 북받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눈물 범벅이 되어 울음을 터뜨렸다.

갈망한 키에 근시 안경을 건 조한국 서기는 더 참지 못하고 성큼 담갑으로 다가섬에 꾸짖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당정이 민주를 짓누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 의견을 내놓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의견이 있어도 감히 말할 수나 있었습니까? 보상병이 되물었다. 그는 격분하여 말했다. 좋습니다. 오늘 의견을 말하라니 하지요. 저는 1928년에 참군하여 다섯 차례 반포위 토벌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앞에 네 번은 잘 싸웠는데 왜 당신들이 오니까 이 꼴이 되었습니까? 에? 근거지마저 다 잃지 않았습니까? 보상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구는 싸움에 나선 수탉처럼 목을 쭉 빼돌고 눈을 불아리며 호통을 쳤다. 이건 당중을 의심하는 겁니다. 당의 노선을 반대하고 제3국 제당을 반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동지가 다 직기망정이지. 이건 호우된 비판을 받을 일이에요. 당장 동지한테 책임을 물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주울레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동지들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 뭐 구경거리라도 났습니까? 사람들은 주부주석의 낯빛을 살피더니 흩어져 돌아갔다. 주울레는 보상병의 곁으로 가서 조용하면서도 엄숙하게 말했다. 우리 당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처럼 흥분해서 종석이를 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고는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물었다. 동지는 어디 소속입니까? 무슨 일을 맡고 있죠? 일군단에서 团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지? 한동정입니다. 한동정. 조울래는 문득 뭐가 생각난 듯 말했다. 그럼 4차 반포위 토벌 때 적군사장 진시기를 사로잡은 부대가 동지의 단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지는 전에 아원탄광에서 광부로 일했지요. 한동정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그러면 참군한 지 정말 오래됐군요. 그런 사람이 이러면은 더가 안 되지. 조울래가 말을 이었다. 동지가 말한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잘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줄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이 하는 일과 공산주의 사업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상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건너왔으니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0: 시대.
1: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옥석 양성 백에 한 쌍을 더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레이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기 쉬운 질병들, 특히 우리 머리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서 나타나는 질병 하면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일 흔하게 보는 게 특히 우리 지금 인구가 로령화에 들어서면서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뇌세포가 손상 오면서 오는 질병들입니다. 특히 우리 중풍 봅시다. 우리 길거리를 가다 보거나 혹은 병원에서 보면은 중풍이 와서 한쪽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혹은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른쪽을 못 쓰든 왼쪽을 못 쓰든 그 발이나 다리가 문제 생겨서 잘 쓰지 못하고 반신불수 오는 게 아닙니다. 혹은 말을 못한 데서 말을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머리에 있는 언어 중추라든가 운동 중추라든가 이런 신경들이 손상받아서 그 다음에 이 전달이 아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뇌세포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하면은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 혈관이 막혀서 오른쪽에 운동신경 중추를 압박하고 손상 왔다 하면은 왼쪽 발다리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왼쪽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할 때는 오른쪽 발다리를 못 쓰면서 언어장애 거슬러 옵니다. 이래서 중풍이 왔다 해서 다 언어장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중풍이 와도 발다리는 못 쓰지만 말은 잘하고 이거는 왼쪽 우리 막혔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죠. 때문에 이런

0: 머리에서 생기는 많은 이런 변화들 다 뇌신경세 포라든가 뇌세포가 손상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아, 중풍 후유증도 좋고 이 치매도 좋고 그 외 우리 실면증도 다 이 머리에 있는 이런 그 멜라토닌 분비가 아이 되는 겁니다. 뇌세포가 많이 손상 오게 되면은 별난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중추신경이 모여 있는 사령부란 말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죠. 때문에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뇌에서 생기는 이런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하자면 이런 건뇌보신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뇌보신환은 이런 뇌세포가 손상 오는 여러 가지 원인을 원인 치료를 합니다. 그 원인 치료라는 게 바로 콩팥이나 간이나 비위나 이런 오장육부의 생리 기능을 높여주면서 이런 뇌를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저기 건뇌보시하는 우리 이모가 지금 중풍이 와서 쓰는데 대문에 와서 예, 한 보름 출연에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서 인사 이거 썼는데 효과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영조친과 부약에 네. 우리 이모는 이렇게 언어장에 와서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더니 어제는 말을 알아듣고 수말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입이가 뒤떨어진 입은 어제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이가 왼손이가 이렇게 오그라졌던 게 다섯 손가락이 오그라졌는데 두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이거에 반년 썼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영 좋습니다. 이 약에 쓰던 중간에서 중풍이 많이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의 효과 아주 빠릅니다.
0: 중풍 후유증이 다 머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약 쓰면 빨리 회복됩니다.
2: 그리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제프의 아이옵니다. 그리고 소변 사수 그렇게 심하더니 어제 소변도 나가는 게 영 잘 나가고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제는 화장실을 겨우겨우 다니더니 어제는 자기 솔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어요.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과 봐도 정말 든든히 보지요.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에 없지. 그래서 이번에 너무 좋으니까 약이 이게 우대 좋을 때 좀 많이 써야겠다 합니다. 계속 쓰자고 소리.
0: 네.
2: 오늘 배달 받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래서 모든 질병들이 보면은 그 원인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서 대뇌신경이 그걸 유관되는 대뇌세포가 손상이 온 겁니다. 특히 우리 기억력을 책임지는 하이마 부분이 뇌세포가 손상왔다 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걸 오래 더두게 되면은 치매가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면 파킨슨병 같은 게 옵니다. 역시 대뇌에 있는 흑질이란 부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잠을 자게 하는 디산저 엔진이라는 호르몬 역시 우리 그 대뇌에서 분비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언니 고향 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해가 나쁜 사람인데 가해가 나빠가고 어떻게 땀이 올라가 올라갔는데 골이 그리 아프니까 골이 아프고
0: 골이 터지듯이 아플 겁니다.
3: 예, 영속만 아프게 기차게 아파서 그렇게 한참 도착을 그때도 오겠지 먹으면 조금 진도이 되고 그래서 땀이 없이 두 사람 왔던 미래도 안 갑니다. 약을 먹고 그래서 이분이 보시한 순간 오더니 이 땀이 어찌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0: 땀이 예, 이 25가지 약 종류에서 그 반 절반은 간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3: 예, 그래 그런지 그렇게 효과 빠르고 예, 다시 제가 나야 그렇게 좋습니다. 예. 그래, 난 또 콩팥이 아프고, 또 서른 차수 얼마나 다든지도 모른다. 아, 아이고, 아프고, 또, 예, 그렇지. 그랬는데, 역순도 또 지금 그런 증상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심장도 나빠서, 그동안 난 숨이 차고,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때 자꾸 화는 그래 납니까? 신장 나쁜 사람 이렇습니까?
0: 자꾸 간이 나쁜 사람들 화가 나고 간이 나쁘면 신장 열이 세진다 올림 이래서 예?
3: 그래 그렇습니까?
0: 예.
3: 자꾸 그것도 화나지 여기 좋은 말 해도 또 그래 답답하다 느끼는 것도 자꾸 그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0: 간에 독이 많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머리는 터지는 듯이 혈압도
3: 혈압도 떨도 아이 되면 혈압도 떨도 안 되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지
0: 네.
3: 자꾸 소리 나면 밤에 잘 수도 없고 어지럼증이 나고 골이 아프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하고 쓴다면 이런 증상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0: 그런 건 싸 없습니다.
3: 그래 난이 좀 이 좋은 약을 좀 계속 써보려고 예. 오늘 보니까 열과도 조달 받으려고 전화올립니다.
0: 이번 의대 활동은 열곽 싸도 열곽을 드립니다. 보내 15곽 싸야 15곽 드렸죠. 7일간 의대 활동에 들었으면서 적게 사는 사람도 의대를 해드립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3: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요?
1: 네.
3: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도 우리 한쪽 말로는 褪黑素라고 합니다. 이 약국에 가면 褪黑素 잠자는 약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도 머리에 있는 손과 체란 부분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4: 건네보시오하니, 예. 나는 이 건네보시오하는 순계 영자이랬습니다. 우리 오빠 먼저 써서, 예. 야, 양말한 게 없다. 게 무슨 어둠이 좋은 거 할까나. 콩팥이 허해가지고, 소변 네 번, 네 다섯 번 넣는데, 대체 사람 아버라 못 자게 해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너무 나빴답니다. 굉장히 한 날에 지금 우선은 우리 오빠는 넉달 썼습니다. 예. 한 번에 두 번 볼까? 어디 살 것 같아? 어디 배에 다 떨어진 것 같단다. 우리 오빠는.
0: 예.
4: 제 내 목소리.
0: 직접 콩팥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4: 예, 확실히 콩팥이 돕는 약이 그것이 다 이렇게 좋다고 다, 그래서 뭐, 콩팥이 좋다는 얘기는 뭐, 연의약이 좋다 해도 정말 이 약은 확실히 좋다는 그랬대요. 걔 또 써보니까, 예. 나는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뭔가 소변은 그렇게 한 번에 두 번 보는데 그거는 이렇게 정상인데 밤에 이렇게 뭔가 소변 볼 때 자꾸 아플까 하고 허리 아프고 이렇다 말입니다. 허리 아프다 예, 소변 볼 때니 그러니까 그게 허리도 무슨 뭐 콩팥이 집이라고 하는데 내 앞내도 나중에 이거 콩팥이 그리 좋아지나 따라 이렇게 난 이제 한 50일 썼습니다. 그런 게 예. 허리 정말 아예 아프고 예, 소변 볼 때니 좀 힘이 나서 예. 이렇게 뭔가 그 배출하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 안 줘도 소변 잘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콩팥이 세게 돕는 약이 옳지 않고 뭡니까 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게 콩팥이 도와주는데 이 머리에 좀 무겁고 기억력이 없고 이런 것도 예, 좋고 예, 울어봐야겠다. 나 기억력이 없어서 이 기억력이 좀 돕는 것 같다. 원래 이건 건시화에 대한
0: 구멍이 나오고 미시포를 살과하는 약이지 않습니까.
4: 예, 예, 그 원래 건네보시아니, 내일을 놓고 콩팥은 할 것이 그런데, 어쨌든 이게 소변에 나는 것도 한 번도 보는 거, 나는 배 없는 걸로 치고, 이야, 계속 달고 사겠다는 거였대다. 그래, 우리 이리 쓰는게 좋을까, 예? 우리 오빠 좀 말해서, 내 요새 안에 좀 약이 좀 싸서, 열가지는 거기 좀 놔둔대요. 상가하자고 그랬다.
0: 예, 제가 놔두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선생님.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런 행동의 지배는 사령부에 속하는 머리에서 명령한다 이겁니다. 사람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뇌세포들이 건강해야만이 이런 멜라토닌 분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도파민 분비요, 여러 가지 이런 머리에서 진행되는 이런 생리 활동이 예,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 한 60살 넘어 먹고 우리 말에나 해보면 노발즈 빙변이요 본인의 머리 혈관이 모세 혈관이 막혀서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네.
5: 예 수고하셨어요. 저도 건네버스 하려는 환자입니다.
0: 예
5: 예, 저를 예, 그, 리버스를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0: 지난해에 그런 한번 이게 세이클렛도 딴 말이 모르겠어요. 세이클렛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 어쩌지 그냥 뒷골이 그냥 아프고 뒤에서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이 기운들이 와를 요음이네. 건망증이
1: 왔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심지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게 좀 더 바쁠 겁니다.
0: 그래 그렇게 어디 좀 떠나서 어디 동무들 놀러가면 어디서 너는 그리 사람 기억을 자꾸 물어봐 말을 자꾸 물어보라고 말하고 또 하고 네. 건망증이 와를 영인다. 야 그래서 내 약 두 방 썼어. 약 써도 안 되는 게 방송 들어볼까 내 우리 동네 말하더라 말이야. 그 고사를 먹어보라고 그런 데서 먹어서 벌써 얼마 안 먹어서 기억력이 증가되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물어봐도 자꾸 물어보는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 지금. 그리고 난 손이 그리 나빴어. 그런 것도 허리 다리 어찌 아파서 다리 아파서 난 골과의 문제는 가서 골과 저를 쓰였는데 아이들은 고사를 먹고 지금 허리 다리 문제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호흡과병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0: 글쎄 말이야. 신기합니다. 좀. 그리고 나는 손이 소변도 닫아서 할랄 뜨는 게 대여섯 번씩 나갔더니 요즘에는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이 약을 내가 지금 열심히 먹습니다. 이제 다른 약도 열심히 이거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먹은데 그러면 요즘에는 손에 소변을 두 번이나 한 번이나 나가고 특히 기억력이 지금 좋아지니까 여기도 없어. 그래 이번에 활동이 그리 좋다는데 이번에 저를 열 꽉 싸겠어. 우리 언니도 좀 기억력이 나쁘다 말입니다. 열 꽉 싸면 열 꽉 싶지다. 예. 그래 오늘 내 대답
1: 콩팥이랑 나쁜 걸 오래 두면 특히 콩팥이 나쁘다는 사람들 나중에는 이 진액을 느끼 쉽단 말입니다. 예.
0: 혹시 그게 무슨 물어보셨습니까?
1: 이 약은 여러 가지 약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약을 주로 쏘아놓고 하나를 뭐 이라드까지 먹던 사람들 이 이야기가 그런 여러 가지 약을 다 필요 없이 이 약 한 가지 갖고 될 수 있는 약입니다. 예?
0: 하여튼 이야기 한 박스만 더 썼습니다. 어느 약보다는. 네. 나 그래 오늘에 열 곽 받아봐야 열 곽 받아봐야 그래 스무 곽 가지고 누구나 예?
1: 그렇죠. 네.
0: 영 썼습니다. 우리 언니가 같이 먹겠는데 오늘 받아봐주시오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건녀보시완 하면은 우리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가도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없고 너무 많이 들어가도 또 안 좋습니다. 약이라는 게 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30종이 이상부터는 우리 크게 지창해야 합니다. 그래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런 약종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 산동둥어어조라는 제약공장 이게 양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제약공장이 이름 있고 실험 넣을 수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었고 약 처방 자체가 1771년도 건중황제부터 쓰면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

0: 27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구복 예거는 천년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자도 들어갔습니다. 예,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라면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작용, 그 다음에 청열작용. 그래서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데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교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교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교고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진 높은 사람들 혈진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0: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예. 영지입간구복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난 이 방역인에서의 소리 나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폼도 나가지. 영지입간구복에 쓰면서 지금 많이 들어가졌습니다.
1: 예.
2: 예, 소비 15일 살아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스부스하게 다.
0: 네.
2: 혈압도 돌이 잘 되고.
1: 네.
2: 그러면 올로 좋습니다. 식사도 또는 잘하고, 예.
1: 네.
2: 먹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래서 것도 지금, 예. 말은 붙인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이런 거 좋아.
1: 네.
2: 그래, 내게 이게, 당뇨병 중에는, 이거, 그거 액상 많으니까, 오늘 또 배달받아서 그냥 쓰자고 그런다.
1: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예.
0: 네, 맞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겨울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겨고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0: 네.
1: 그래서
0: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예, 입간구복에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등이 내려오면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것도 자도 되니. 그래, 너무 피곤하다만 눈등이도 그렇고 눈이 별로 자꾸 피드지네. 까까라고 가서 자꾸 이렇게 가는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이거 시작 어디 있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또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뭔가

0: 눈이 피곤한다는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자꾸 이렇게 매겹단다. 그래서 어떻게든 눈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간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넘은 건 좀 좋답니다. 그래.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라고 그런 거 선생님.
1: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진다.
0: 예. 예. 아, 숨술 쓰러 좋아진다까?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예?
2: 네.
1: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뭐죠?
2: 네.
3: 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선생님 연기 깜빡하게 좀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선생님 뒤에서 보니까 아직 거기서 다리 아프니 아니 그때 저게 가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 좀 쓰는데 조금 그만 꼈습니다 지금.
1: 그렇죠.
3: 제가 조금만 지금 그들 많이 낳고 열다 거기 다리 아프니 아니 지금 가수가 다 쓰는 가수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1: 네.
3: 우리나라 아프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약 좀 더 배달하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12각 싸도 12각 드립니다. 예. 예.
3: 수고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예, 저고람이라는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알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자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적이 싫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제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제 때문이고 이 약제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제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제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제, 구기자 약제, 오색영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제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를 유채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기레이 관광도시로 부상함으로써 연기레이 야경은 더 황홀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아래 최문석 작사 박광준 작곡의 연기레이 야경은 황홀하여라를 김옥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혜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여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으면 펼쳐지는 그곳의 풍경, 코끝을 스치는 바람, 그리고 설레는 발걸음. 오늘도 다른 새로운 곳으로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0: 당신의 여행을 디자인해보세요. 여령미의 여행 가이드.
1: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옵니다.

낚여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 여행에 함께 할까요? 자, 중화 요리를 만나다.

중국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천년 고도의 고장 섬서성 서안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안은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진, 한, 당 등 13개 왕조의 도읍지였던 곳입니다. 진시황의 병마용이 잠들어 있는 이 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입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이 도시는 중국 문명의 보고이자 비단의 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이곳에서 음식 또한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고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서한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와 정신을 표현합니다. 구수하고 깊은 국물, 쫄깃한 면발, 그리고 정성스러운 손맛. 그것이 바로 서한 음식의 매력입니다. 특히 서한 사람들은 면을 매우 사랑합니다. 서한 사람의 하루는 면으로 시작해 면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서한은 밀가루 요리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밀가루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오늘 40분 동안 섬서성 서안을 대표하는 세 가지 향토 음식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깊고 구수한 서한의 미식 여행을 시작할게요.

부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양고기 국밥입니다. 이 음식은 부드럽게 삶은 양고기와 진하게 우려낸 국물에 잘게 부순 전병을 넣어 먹는 요리입니다. 국물 맛이 깊고 구수하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식으로 유명합니다. 양고기는 오랜 시간 푹 고아서 살이 뼈에서 발라질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육수에는 생강, 대추, 계피, 팔각, 정향, 천궁, 당귀 등 다양한 한약재가 들어있어 깊고 진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많은 한약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양고기의 따뜻한 성질을 더욱 살리고 몸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입니다.

양고기 국밥의 유래는 송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한 지역은 겨울이 매우 추웠고 사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양고기를 넣은 뜨거운 국물을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국물에 남은 전병을 부숴넣고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퍼져나갔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송나라의 명장이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위해 이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후로 이 요리는 서한을 대표하는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한 사람들은 양고기 국밥을 먹을 때 마늘을 곁들여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깔끔하게 깐 마늘 한 쪽을 국물에 살짝 찍어 먹으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고기 국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서한 사람들에게는 추운 겨울을 나는 지혜이자 따뜻한 위로의 상징입니다.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서한 사람에게 양고기 국밥은 없어서는 안 될 겨울의 반려자라고. 여러분도 겨울에 서한을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양고기 국밥으로 몸과 마음을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서안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육가면입니다. 육가면은 중국식 햄버거라고 불리는 음식으로 부드러운 빵 속에 부드럽게 삶은 고기를 넣어 먹습니다. 빵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쫄깃합니다. 안에 넣는 고기

삶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오랜 시간 푹 삶아 살이 보들보들해질 때까지 익힙니다. 고기를 삶는 육수에는 간장, 설탕, 생강, 팔각, 계피, 정향, 회향, 초가 등 무려 10여 가지의 향신료가 들어가 깊은 맛을 냅니다. 이 향신료들의 조화는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으로 집집마다 식당마다 그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다 익은 고기를 잘게 다져 빵 속에 가득 채워넣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한 빵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가 입안 가득 퍼지는 환상적인 맛을 선사합니다. 육가면은 만들 때부터 먹을 때까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특히 빵을 굽는 과정에서는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철판에 구운 후 오븐에 살짝 더 구워내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육가면의 역사는 당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한은 비단의 길의 출발점으로 서역의 상인들이 이곳을 오가며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네, 고기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 사람들의 자부심이 담긴 표현. 서한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점심 식자로 때로는 늦은 밤 간식으로도 육가면을 즐깁니다. 육가면과 함께 깔끔한 당면을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는 별미입니다. 당면은 시원하고 매콤한 맛으로 육가면의 진한 맛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서안의 거리를 걸으면 육가면을 파는 노점상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에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나라 시대 장안 지금의 서안 거리에는 육가면을 파는 노점이 즐비했습니다. 어느 날 외국 사신이 이 육가면을 맛보고 이것이 바로 동양의 신비로운 맛이다라며 고국으로 가져갈 방법을 고민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우리의 최고의 맛을 당신과 나누겠다는 어찌 보면 예의스러운 생각이죠. 네, 여러분 서안을 방문하신다면 중국식 햄버거 육가면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안의 또 다른 하나의 자랑 바로 수타면입니다. 이 수타면은 말 그대로 손으로 직접 쳐서 만든 면인데요.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하고 늘리고 접고를 반복하며 쫄깃한 면발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서안 사람들은 면의 춤이라고 부릅니다. 숙련된 면장의 손끝에서 하나의 반죽이 수백 가닥의 가는 면발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면장은 반죽을 공중에 던지고 접고 다시 던지고를 반복하며 면발의 탄력을 살려냅니다. 이때 팔과 어깨 힘을 고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면발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수타면의 가장 큰 매력은 면발의 식감입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아있는 듯한 그 식감은 기계로 만든 면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입니다. 수타면의 역사는 한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면은 귀한 음식이었고 손으로 직접 반죽하는 것은 큰 정성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면장들은 어릴 때부터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이 기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전에는 수타면을 잘 만드는 면장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서안의 면을 매우 사랑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도 수타면장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투에서 피해 식량이 떨어졌지만 면장이 남은 밀가루로 수타면을 만들어 군사들의 사기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 후 장수는 면의 힘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며 수타면을 군대의 주요 식량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수타면은 정성과 기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한 사람들은 수타면을 먹을 때 면의 탄력과 식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수타면은 볶음면, 국수, 비빔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 1년 내내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서안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수타면을 보면 사람이 멈추고 냄새를 맡으면 발걸음이 돌아선다. 그만큼 수타면의 매력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서안의 골목골목을 걸으며 수타면장의 손놀림을 감상하고 그 쫄깃한 면발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함께한 섬서성 서안의 향토 음식들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천년 고도 서안의 깊고 구수한 국물이 일품인 양고기 국밥, 중국식 햄버거라고 불리는 고소하고 든든한 육가면, 면장의 손끝에서 춤추는 쫄깃한 면발의 수타면. 이 모든 음식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안의 음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시간과 정성이 만든 깊은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빚어낸 이 맛들은 오늘날에도 서안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여행 가이드 섬서성 서안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박미나,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건강하고 항상 따뜻한 음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여기는 연기.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아입니다. 아버지의 고향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그분이 걸었던 고향길에는 어떤 추억과 어떤 그리움이 담겨있을까요? 배소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구련옥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같은 책상을 나누던 그 친구,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함께 하던 그 얼굴,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말입니다.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동생을 보듬어 주던 그 손길, 야단치시면서도 걱정 가득했던 그 눈빛.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슴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그리운 얼굴, 바로 누나입니다.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순간이 있지요.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량순아 가수가 부른 그대는 나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이끌어 독립, 부강, 번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발전과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당 창건 105돌을 축하하며 중국과 중국 인민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금입니다.

매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가끔 작은 고민,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시죠. 부부간의 소통, 자녀 양육, 가정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인데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알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과학적인 식습관으로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결인지 지금 시작할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 바로 아이의 집중력입니다.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거나 행동이 과도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죠.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과학적인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약칭 ADHD는 아동기에 흔히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인데요. 주 증상으로는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학업 성적은 물론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광주 적십자병원 수학과 주임의사 라리병은 많은 부모님께서 ADHD 치료를 오직 약물과 행동치료에만 의존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한 보조수단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식단은 뇌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대사를 안정시켜 아이의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데요. 그럼 일상 식단에 꼭 포함해야 할 음식 함께 알아볼까요?

번째,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핵심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기본 재료로 뇌의 경계심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생선, 가금류, 계란, 살코기, 콩 제품 등을 매 끼니마다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 속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성분으로 신경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 뇌의 염증을 개선해줍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의 뇌전두엽 피질 속의 DHA 수치가 건강한 아이보다 3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메가3를 꾸준히 보충한 뒤 아이들의 집중력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심해생선, 아마씨유, 호두 등의 오메가3가 풍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10번째 복합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밀빵, 현미, 귀리, 고구마를 선택하세요. 이 음식들은 포도당을 천천히 배출해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의 급등, 급락을 막아주며 포만감을 높여 아이가 단 음식을 찾는 습관도 줄여줍니다.

레체는 주요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9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수용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아연 결핍은 집중력 저하와 직결되죠. 동물의 간, 살코기,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잡곡류 등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여 영양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네, 작은 식습관 하나가 아이의 성장을 좌우합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식단으로 아이의 집중력을 키워보시기 바랄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을 준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AI로 숙지하는 우리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들어보시죠.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부모님들의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AI를 이용해 숙제를 하는 우리 아이들 때문인데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곧바로 AI의 도움을 요청해 작문은 순식간에 완성되고 수학 문제 답안도 금방 받아오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AI가 학습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아이가 직접 고민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대신해 주다 보니 많은 학부모와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독립적 사고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을지 또 앞으로 어떤 지식과 능력을 길러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교육은 전 학습 단계로 널리 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AI는 학생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에 발을 맞춰 국가기술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중소학교 인공지능 통합교육 지침 2025년 판과 중소학교 인공지능 사용 지침 2025년 판을 발표해 사용 기준을 명확히 했고요. 또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AI가 만든 내용을 그대로 베껴 숙제를 끝내는 습관을 버려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생성형 AI를 수업을 대체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AI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답을 베끼는 도구로 쓰면 AI는 그저 답안 생성기에 불과하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아이의 사고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돕는 든든한 학습 파트너가 되겠죠.

AI는 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향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 해결 방법은 어떻게 나왔을까? 뒷받침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다른 풀이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유도하며 변증법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또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위를 가리고 편견을 바로잡는 능력도 함께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죠.

AI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핵심 역량을 기르는 건 모든 교육 관계자의 몫인데요. 선생님은 AI로 수업을 최적화하고 학생의 학습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부모님들은 아이의 숙제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는 행정과 교육 업무를 더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 간의 교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가 대화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얼굴을 마주보며 나누는 그 따뜻한 미소와 공감은 담지 못하고요. 답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함께 탐구하며 느끼는 마음의 교감은 재현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가족 간의 대화, 친구들과의 토론, 다양한 사회활동이 바로 아이의 감정과 가치관 그리고 사고가 성장하는 토대입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술을 막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AI와 함께 올바르게 창작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즐거운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양육 고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자주 꾀병을 부린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한 학부모님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분은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매일 아침이면 가방이 무겁다고 투정 부리고 시험 전 틀린 문제 정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아이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듯 옆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방과 후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도 부모를 보기만 하면 몸이 나른하다며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정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부모로서 화가 나고 무기력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아이의 행동 왜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활기차게 놀 수 있다는 건 몸과 마음에 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부모 앞에서만 꾀변홍을 부리는 건 부모가 양보할 것을 알고 일부러 보이는 행동인데 이를 일종의 정밀 공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본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부모의 과도한 대리 행동인데요. 평소 부모가 아이의 일을 모두 대신해준다고 하니 아이는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아이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이에게 책임감을 되돌려주는 실용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명확한 선을 긋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하게 하세요. 오늘부터 분명하게 가방 메는 건 내일이야. 이제부터 혼자 메야 돼. 라고 알려주세요. 아이가 애교를 부리거나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건 내일이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라고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방을 맡긴 뒤 자리를 떠나는 게 중요한데요. 기댈 것이 없다는 걸 알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행동하게 되죠. 밥 먹기, 오답 정리, 방 정리, 숙제 검사 등 모든 일을 아이 스스로 하도록 하고 부모님은 대신 해주기보다 완료 여부만 확인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초래된 결과를 아이에게 직접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꾀병을 부려 학교 가기 싫어한다면 병원 진료를 본 뒤 의사가 이상 없다고 하면 반드시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도 괜찮다고 하셨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세요. 선생님과 미리 소통한 뒤 아이를 교실에 들여다 보내고 부모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만약에 학교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집에 머물게 하되 휴대폰과 TV 사용을 금지하고 누워서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도 스스로 챙겨 먹도록 하세요. 잠시 지루함을 느끼면 다음 날부터 자발적으로 학교에 가려 할 거예요.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여기에서 핵심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선을 넘을 때 단호하게 태도를 보여 마지노선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가 억지를 부리고 고의적으로 반항하며 부모의 한계를 시험할 때에는 엄숙하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멈춰! 내 행동은 잘못됐어. 나는 네 화풀이 상대가 아니야. 할 말 있으면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이 가라앉은 뒤 다시 대화하자. 이 말을 통해 아이에게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반항하고 떼쓰는 방식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실히 알려주세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아프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책임감을 길러주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의존하고 회피하는 습관을 안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올바른 훈육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육아 과정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 AI의 올바른 사용법, 아이의 책임감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용한 생활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때론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 상대방을 숨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깨달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오늘은 한 포기 군자란이 전해준 삶의 지혜, 그리고 모녀 사이의 성장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주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송명분의 군자란의 인생 수업. 아내가 고중에 입학하던 해 자식을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킨 동료가 이 식물이 우리 집에 행운을 안겨줬소. 당신 딸에게도 같은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오 하며 나에게 군자란을 한 포기 선물했다. 창가에 모인 햇살 속에서 윤기 나는 잎사귀가 반짝이는 군자란은 단순한 실내 장식물이 아니라 딸의 대학 입시를 축복하는 행운의 상징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품게 되었다. 실내 환경 적응력이 일반 식물보다 좋아 특별한 관리가 없이 물만 적당히 줘도 혼자서 잘 자라오라고 하던 직장 동료의 말을 명심하며 나는 군자란을 창가에 두고 적당한 관심은 주었다. 이듬해 따뜻한 봄 햇살이 창가를 적시던 어느 날 나는 군자란의 잎사귀 사이로 주황색의 꽃망울이 얼굴을 살짝 내비친 것을 발견했다. 와, 군자란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군자란 꽃이 만발하게 피어난 모습과 딸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기쁨을 머릿속에 상상하며 마음이 들떴다. 동시에 나의 관심이 부족해 꽃이 온전히 피지 못할까봐 조바심이 났다. 그때로부터 평소보다 물을 더 자주 주고 영양제도 듬뿍 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군자란의 널따른 잎사귀를 살며시 벌려 속에서 자라나는 꽃봉오리 모습을 확인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가로 달려가 보니 이제 조금 키도 드물한 주황색 꽃봉오리가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었다. 왜 이런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속상한 마음에 동료한테 허겁지겁 전화를 걸었다. 그의 답변은 나를 놀라게 했다. 물과 영양분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준 것 같소. 과한 관심이 독이 되었구만 하고 하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들어가는 꽃잎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중에 입학한 딸에게 지나치게 간섭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중에 다니는 자네를 둔 학부모 모임에 참가했는데 모두

자식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고중 3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무조건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등 말들로 시끌벅적했다. 오랜 기간 해외에서 일

너무 무관심한 부모가 아닐까. 내 태도 때문에 딸의 공부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면서 불안해졌다. 그때부터 나도 딸한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딸이 괜찮다고 말리는 것도 무시하고 등하교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학교 근처에 월세집을 구했다. 걸어서 10분 거리임에도 딸이 친구들과 함께 걷고 싶다는 것도 마다하고 억지로 차에 태워 등하교 시켰다. 또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지쳐 돌아온 딸이 화장실에 조금만 오래 있어도 빨리 나와서 공부해라며 재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신경을 쓸수록 딸은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마치 내게서 멀어지려는 듯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오랫동안 나오지 않기에 뭘 그렇게 꾸물거리나 하고 잔소리를 했더니 딸이 화장실 문을 쾅 차며 뛰쳐나왔다. 눈에는 빗발이 서 있었다. 엄마,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실에서 숨막히게 공부만 하다 왔는데 친구랑 수다를 떨며 걷는 10분조차 다 빼앗기고 화장실에도 마음 놓고 있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숨막히게 억제하는 거예요? 엄마 눈엔 내가 그냥 공부하는 기계로밖에 안 보여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바락바락 내뱉는 말들에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가슴 항복판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딸의 말과 표정이 며칠 동안 눈앞에서 맴돌았다. 혹시 내가 너무 몰아붙여서 딸 마음에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온종일 걱정만 했다. 창가에 놓인 군자라는 꽃봉오리가 시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내 과도한 관심이 꽃에 독이 된 것처럼 내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딸을 숨막히게 하는 짐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자유롭게 호흡할 공간을 빼앗긴 딸은 이 꽃처럼 시들어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어릴 적부터 스스로 해내는 데 능숙했던 딸인데 엄마로서 나름으로 좋은 것을 다 갖춰주려다가 오히려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영양분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군자란에 시든 꽃은 마치 나에게 적당한 사랑과 적절한 거리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경고 같았다. 더 큰 실수를 미리 막아주려는 삶의 스승처럼 느껴졌다. 나는 딸에 대한 관심의 강도를 서서히 낮추고 딸의 공간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딸의 의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혼자 등하교하게 하고 가기 싫어하던 보습반도 그만두게 했다. 딸이 하학하고 집에 돌아오면 미소를 지으며 반겼다. 오늘도 수고했어. 너무 힘들지 않았어? 공부는 꾸준히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나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딸은 처음에 당황하며 어안이 봉봉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눈치를 살피며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중한 거니? 너도 벌써 고중학생이니 엄마는 내 의사를 존중하고 싶어. 딸은 조금 더 용기를 내요. 올해 반에서 129 운동 기념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현대춤팀 팀장을 맡기겠대요. 근데 엄마가 공부에 지장된다고 반대하실까 봐 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나는 오랜 기억이 떠올랐다. 딸은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성격이 활발해서 친척들의 결혼식에서도 멋진 현대춤을 선보이곤 했고 나는 그때마다 뿌듯해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를 강요했으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취미마저도 내가 박탈하고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할 정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켠이 저리게 아파왔다. 나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반성한 뒤 말했다. 딸아,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너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공부만 강요해서 네가 춤을 추는 모습을 정말 멋지게 보았는데 네가 하고 싶다면 해도 좋아. 다만 공부와의 균형을 잘 맞춰주면 좋겠어. 나의 답변에 딸은 눈을 크게 뜨고 벌떡 일어나 나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엄마, 정말로요? 나 엄마가 반대하실까?

너무 걱정했어요. 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들렸다.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서먹한 분위기가 무너졌고 우리는 서로를 포옹했다. 그 후로 딸은 집에 돌아오면 예전처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자세히 이야기했고 때론 엄마 오늘 공부 너무 힘들었어 피자 한번 시켜줘 하며 응석을 부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응 엄마는 너의 든든한 후원단장이야 너의 뒤에서 항상 무조건 너를 응원할게 라고 말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은 내가 재촉하지 않아도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 공부에 열중했고 성적도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며 꾸준히 상승선을 그었다. 군자라는 시든 꽃은 나에게 사랑에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고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소중한 영양분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다. 딸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행운의 화신이라고 안아온 군자라는 나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주었고 나와 딸의 관계를 더욱 성숙되게 이끌어주었다. 동료의 조언대로 물 주기를 적당히 줄이고 영양분도 필요할 때만 필요한 양만큼 주었더니 그 다음에 봄이 되어 두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거쳐 여유롭게 꽃봉오리를 키우면서 드디어 우아한 주황빛 꽃잎을 한껏 펼쳐 보였다. 그 꽃은 단순한 화초의 꽃이 아니라 나와 딸 사이의 관계가 겪었던 시련과 회복 그리고 성숙된 사랑의 결실을 상징했다. 그 이듬해에도 군자란 꽃은 어김없이 우리 집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군자란 꽃이 활짝 피어나던 그 여름에 딸은 자신이 꿈꾸던 대학에 붙었다.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 딸과 함께 군자란 꽃 앞에서 기뻐하며 울었다. 지금도 군자라는 우리 집 창턱에서 해마다 꽃을 피우고 있다. 나와 딸의 관계도 그 꽃처럼 견고하고도 아름답게 이어져 가고 있다. 때론 우리 삶에도 군자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어떤 조언일 수도 있다. 그것들은 우리를 때때로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나의 경우 군자라는 단순한 행운의 상징 이상으로 나에게 사랑이란 과도한 간섭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적당한 거리 두기와 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성장하는 여지를 주는 것임을 가르쳐준 소중한 스승이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내가 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혜롭게 적용될 것이다.

송년분이 글 군자란의 인생 수업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포기 군자란이 피워낸 꽃은 단순한 식물의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과도한 사랑이 빚어낸 시련과 깨달음, 그리고 딸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은 때론 독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자유롭게 호흡할 공간을 허락하는 것임을 이 글은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시들어가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군자란이 꽃잎처럼 잠시 멈춰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깨달음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5월 1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평범하게 그지없는 모든 삶 속에도 보물 하나씩은 들어있습니다. 기꺼이 파고들기만 한다면 스스로 깜짝 놀랄만한 보물을 캐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일상 속 소중한 보물을 캐내려 노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한상별의 고물 선풍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이 여느 때보다 빨리 온 듯 싶다. 봄인가 싶더니 이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일기예보에서는 이미 장마철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찌푸린 날씨가 더욱 후덥지근하기만 하다.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사무실에서 지금 선풍기가 뱅뱅 돌아가고 있다. 그나마 더위를 식혀줄 요량인가 보다. 문득 우리 집 선풍기가 떠오른다. 우리 집에는 고물 선풍기가 한 대였다. 그것 말고도 몇 해 전에 장만한 두 대와 선물로 받은 것까지 하면 넉 대가 된다. 이것들은 디자인과 작동 방법이 제각기 다르다. 고물 선풍기는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등이 붙어있고 얼마 전에 산 두 대는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모델이 비슷하다. 또 가장 최근의 것은 리모컨까지 장착돼서 편리를 좋아하는 현대인의 심리에 딱 맞게 되어있고 디자인이나 선택 버튼도 다양하다. 이렇게 선풍기가 여러 대 있다 보니 자연 새 것을 좋아하고 고물 선풍기는 언제부턴가 가족들로부터 천대를 받아 뒷전

몰리기 시작했다. 서로 새 것을 차지하려 해서다. 이제 늙어 천대와 괄시 속에서 옛 영화나 떠올려야 하는 신세가 된 고물 선풍기. 그러나 화려하던 시절이 없었던 게 아니다. 20여 년도 훨씬 넘는 일이다. 그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이 선풍기 한 대를 들여놓고는 마치 신조단지라도 모셔놓은 듯 먼지가 낄세라, 고장이 날세라, 녹이라도 쓸세라 주인을 모시는 하인과도 같이 선풍기에 온갖 정성을 다했다. 때로는 예쁜 옷을 입히기도 하고 수시로 기름칠을 하여 반들반들 윤기가 가실 날이 없었다. 야간에는 불을 모두 끄고 선풍기의 조명등만 밝혀놓은 채 녀석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빛에 매혹당하곤 했다. 선풍기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한여름을 지내곤 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군데군데 녹이 슬기 시작했다. 더 좋은 디자인의 선풍기들도 줄지어 나왔다. 그렇지만 그런 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듯 나는 그저 그 선풍기에만 매달렸다. 시속이 변화된 화려한 녀석들의 선을 보이든 눈을 돌리지 않았다. 애초 정을 준 그 녀석에게서 정을 떼기가 힘들어서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녀석이 고개를 삐딱하게 늘어뜨리곤 힘없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보기가 딱했다. 그래서인지 여름철이 지나기 무섭게 반질반질 기름칠을 하고 녀석에게 옷을 입혀 보관하던 일이 차츰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그토록 정을 주었던 녀석인데 이젠 가족 중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잘 돌아가지도 않는 걸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금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무렵 끝내 고물 선풍기는 집 밖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새로 등장한 산뜻한 선풍기의 위력을 녀석이 더 이상 보태낼 재간이 없었던 게다. 이후 새로 들어온 선풍기가 대신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진 고물 선풍기. 그런데 무서운 일은 새것에 밀리고만 선풍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내 머리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뱅뱅 돌아가는 새 선풍기에 넋을 모두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이제 문득 그 고물 선풍기가 떠오르는 것은 우리 또한 같은 모습은 아닐까 해서다. 날이 갈수록 적신호가 나를 괴롭힌다. 눈도 침침해져 가고 조그만 올해 원고를 보면 머리가 아파오고 피곤해지기 일수다.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면서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고 피부마저 까칠해지면서 때로 가을을 느끼는가 하면 겨울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래, 나 또한 고물 선풍기와도 같이 언제나 내몰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젊은 나이에는 각 분야에서 남들의 촉망을 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돌림을 당하는 것이다. 한낮의 태양을 등지고 방모를 맞이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마치 삐딱하게 돌아가는 고물 선풍기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서일까? 멀지 않아 여름도 가을의 등을 밀려날 것이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선풍기에 대한 사랑도 한동안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다. 가을이 되어 선풍기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될 때면 그땐 어찌하리. 선풍기를 닦는다. 기름칠을 하고 옷을 입혀 새해도 그 장엄한 여름을 맞기 위해서, 행여 뒷방 신세나 내모님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닦고 조여야겠다. 길 잘 든 이 선풍기를 어찌 새 선풍기에 비하랴. 쓰지 않을 때 닦아두는 선풍기 하나에도 정이 듭니다. 사람도 그렇죠. 쓸모가 있을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잠시 뒤로 물러나 있을 때도 정성스레 챙겨주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계속해 최희애의 수필 고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다채로운 수채화 같은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다. 1970년대 초 내가 태어난 마을은 30여 호 남짓한 인가가 살고 있는 조선족 마을로 인심이 후하다고 소문난 동네였다. 나의 기억 속에 40평방 좌우되는 우리 초가집은 마을의 제일 북쪽에 있었다. 우리 집 뒤에는 넓이가 반메터나 되나 마나한 작은 개우물 하나가 졸졸 흐르고 있었고 그 북쪽은 넓은 논밭이 가슴이 확 트이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타기 시작했다.

하면서부터 개울물에서 놀기 시작했다. 눈만 뜨면 개울가로 가자고 성화를 부리는 나 때문에 부모님들은 한시도 시름 놓을 수 없었다. 엄마는 점심에 낮잠을 자려해도 내가 걱정돼 끈으로 나의 허리를 동여매고 쉬었다고 한다. 내가 점차 커가며 개울물은 나의 제일 좋은 놀이터가 되었다. 개울가에는 미나리가 씨를 뿌린 것처럼 탐스럽게 자랐다. 터전의 채소보다 먼저 자라는 미나리는 우리 집 식구들의 제일 좋은 봄철 반찬거리였다. 엄마는 미나리를 캐서는 기름에 볶기도 하고 데워서 무쳐 반찬을 하기도 했다. 엄마가 미나리를 캘 때면 나는 집에 작은 광조리를 들고 개울물에서 물고기를 잡곤 했다. 광조리를 물에 대고 한참 있다가 쳐들면 쏴하고 물이 빠지고 작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광조리에서 꼬물딱 꼬불딱 거린다. 그때면 나는 와하고 환성을 질렀고 엄마는 행복에 겨운 눈매로 나를 보며 또 눈먼 물고기가 잡혔구나 하며 놀려주었다. 나는 광조리에 걸려든 미꾸라지를 다시 개울물에 놓아주었다. 엄마가 잡은 미꾸라지를 놓아주어야 다음번에도 물고기가 나를 찾아온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장마철 비가 오는 날이면 개울물은 거의 두 배로 불어나는데 그때면 아버지는 개울물을 막고 밤이면 내면을 나무로 막은 채를 놓았다. 아침에 깨어나 보면 커다란 소리에 크고 작은 미꾸라지들이 꽉 차 바글거리고 있었다. 엄마는 미꾸라지들을 큰 것과 작은 것을 갈라서 소금을 쳐놓았다. 미꾸라지는 소금을 치면 뱃 속에 어지러운 것을 다 토해낸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큰 미꾸라지에다 감자며 가지를 넣고 된장을 살짝 불어서 국을 끓였다. 엄마가 끓인 국은 언제 먹어도 군이 뚝 떨어지기 시원했다. 엄마는 작은 미꾸라지는 말리워서 겨울에 반찬거리로 준비했다. 겨울이면 김치움에 보관한 감자, 무, 배추김치로 온 겨울을 보내야 했던 그 시절 말리운 미꾸라지로 만든 반찬은 우리 집 식구의 주요한 영양 보충제였다. 엄마는 작은 미꾸라지를 사탕가루를 살짝 치고 바삭바삭하게 구워 내가 간식으로도 먹게 맛있게 만들기도 했다. 어린 시절 1년 동안 기름진 고기 구이용 몇 번 못했지만 미꾸라지를 많이 먹은 덕분으로 건실하게 자랐고 지금까지 병원 신세 한 번 지지 않고 든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을이면 나와 기도듬하며 자란 개울가의 미나리들이 새하얀 꽃을 피운다. 자잘한 꽃들이 한 조 한 조 조를 묶고 다시 모여 탐스러운 꽃송이로 피어난 미나리 꽃은 어쩌면 한 가족 한 가족이 오붓하게 모여 한 개의 집체를 이룬 우리 동네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미나리 꽃을 종대로 꺾지 않았다. 이듬해도 잘 자라 우리들의 맛깔스러운 반찬거리로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도 어쩌면 미나리 꽃이 우리 마을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언제나 멀리서부터 하얀 미나리 꽃이 하늘하늘 춤추며 나를 반겨주었다. 아버지는 늘 작은 개울물이 우리 집 식구를 양육시켜주고 우리 딸들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준 보금자리라고 하면서 개울물을 사랑하라고 했다. 마을의 많은 집들에서 자기 집 뒤에 석탄 재며 생활 쓰레기를 버리곤 했는데 아버지는 개울물이 어지러워질까봐 생활 쓰레기를 모아놓는 법이 없이 바로 소각하고 석탄재는 땅에 묻었다. 아버지의 개울물에 대한 사랑은 어쩌면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개울물을 깨끗이 지켜주었기에 내가 개울물에서 마음껏 놀 수 있었던 것이다. 텔레비전도 없던 그 시기 별다른 문화생활이 없다 보니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여앉아 이야기판을 벌리곤 했다. 하늘에서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온 마을이 떠나갈 듯 합창했다. 우리 집 뒤에 논밭에는 몸 옆에 일곱 개의 아가미 구멍이 있는 칠성어가 특별히 많았는데 남정들은 밤이면 칠성어를 막대기에 꿰어 모닥불에 구워 먹었다. 불에 구워 익힌 칠성어는 맛이 고소하고 입에서 감칠맛이 났다. 드문드문 먹어 그런지 고기도 많고 기름기도 많은 칠성어가 미꾸라지보다 더 맛있었다. 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어째서 칠성어를 잡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미꾸라지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미꾸라지를 잡는 걸 알고 양보했기 때문이란다. 누군가 위에서 채를 놓는다면 우리가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겠니? 우리한테는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른 집에서 잡는 칠성어까지 잡아서 해야 되겠니? 너무 자기 욕심을 채우지 말고 다른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느리라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었다. 그제서야 나는 엄마가 왜 농사를 하면서 짬짬이 시간 내어 알뜰히 말린 미꾸라지를 어느 집에 생일잔치를 하거나 몸이 편찮은 분이 있다면 제일 좋은 걸로 골라 그 집에 가져가는지 알았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대한 엄마의 보답이었으리라. 값진 것이 아니더라도 서로 나눠 먹으며 오고 가는 따뜻한 정이 있었기에 1년 사시절 힘들게 농사지어도 연말이면 수입이 없이 빈손으로 나앉을 때도 있었지만 힘겨운 나날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다. 오락거리가 별로 없던 그 시절에 마을 사람들에게 쾌락과 웃음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천용화였다. 며칠에 한 번씩 상영했던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마을과 멀리 떨어진 중심 마을에는 소학교 운동장에서 로천용화를 상영하는 날이면 온 마을이 경산한 듯 했다. 엄마는 전에 밥상을 일찍 치우고 간식거리를 준비했다. 간식거리라야 가마치며 철에 따른 과일, 강냉이 구이, 감자구이 이런 것이었다. 영화를 상영하는 날이면 각 소대에서 다 모이다 보니 일찍 가서 자리를 정했다. 어느 한 번은 로천 영화를 돌리는 날인데 6살밖에 안 되는 내가 조제나 잠을 자게 되었다. 엄마는 한돌이 금방 지난 어린 여동생을 업고 먼저 가서 자리를 정하려고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로 떠나면서 아버지 보고 나를 좀 더 재우다가 꼭 깨워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하셨다. 하지만 무심한 아버지는 엄마의 말을 귀뚱으로 흘러넘기고 혼곤이 사는 어린 나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영화 구경하러 갔다. 자다가 잠에서 깨난 나는 어두컴컴한 집에서 엄마 아빠를 찾아 구슬프게 울었다. 내가 아무리 슬프게 울어도 개미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는 마을에서 나를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그때 누군가 외지에 갔다가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불빛 한 점 없이 캄캄한 마을에 멀리서 승냥이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간간이 들리더란다. 그 사람은 남자임에도 그 울음소리가 등골이 오싹해 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마을에 종례로 승냥이가 출몰한 적 없는데 하고 용기를 내어 그 울음소리를 찾았더니 제일 북쪽에는 우리 집에서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였단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영화 상영하는 곳에 가 엄마를 찾아서야 엄마는 아버지가 나를 집에 두고 혼자 영화 보러 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30살도 안 되었던 엄마 아빠에게 그 로천 영화의 유혹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상상할 수 있었다. 내가 9살 나던 해봄 엄마가 외할머니를 대신해 향명원에 출근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집과 시별이 떨어진 향소재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산 새 집은 단위주택으로 앞뒤가다 벽돌집으로 막혀 있었다. 초가집에서 살면서 늘 부러워했던 고래등 같은 벽돌집으로 이사했지만 새 집에는 나를 동반해주던 개울물이 없었고 나와 함께 놀던 짜개바지 친구들이 없었으며 인심후한 마을 사람들이 없었다. 새 집에 정을 붙이지 못한 나는 늘 고향 쪽을 바라보며 그리움에 젖어 있었다. 그립다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는 나에게 그리움이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가슴으로 가르쳐준 곳이 바로 고향이었다. 내가 늘 놀았던 개울물이 그리웠고 친구들이 그리웠고 거기로 돌아가고 싶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우리 가족이 이사하고 10여 년이 지난 후 우리가 살던 마을의 사람들은 다 큰 마을로 이사를 했고 마을은 수전으로 변했다. 우리가 살던 집터도 개울물도 자취를 감추었다. 나의 동년의 꿈과 추억이 무대는 고향은 나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 주었고 사람 지간의 따뜻한 정은 그 어떤 어려움도 곤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법을 깨우쳐 주었다. 여름이면 개울가에 물장난 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넘쳐나고 가리면 새하얀 미나리꽃이 황금 벼물결을 동반하는 고향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제일 큰 재산이다. 우리에게 진짜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

엄마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경호 작사 최자일 작곡의 어떻게 지낼까 보내드립니다. 한 주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향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요새 1980년대 창작된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의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삶은 화려하고 거창하게 보내는 것보다 마음 맞는 사람과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매일 화려하지 않아도 무탈하게 소소하게 보내는 것도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요?

이어서 강경화 작사, 방동철 작곡의 청계수 준비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절절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저도 몰래 치유가 되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마음의 힐링 가지시길 바랍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유영호 작사, 윤강철 작곡의 무지개 인생 보내드립니다. 무지개처럼 환한 인생, 비 온 뒤 무지개가 비추듯이 우리 인생도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움을 꺼내는 시간, 보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목소리. 이어서 김문희 작사, 라성도 작곡이 보고 싶었어, 듣고 싶었어 보내드립니다. 송경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도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추억도 쌓고 그리움도 쌓고 행복도 쌓는 거겠죠. 이어서 김세형 작사 정화옥 작곡의 세월은 간다 보내드립니다. 로엘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설 이상각 작사 김나모 작곡의 꽃상점 아가씨 보내드립니다. 꽃처럼 부드럽고 가사처럼 상큼한 가요입니다. 윤행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여름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겨내는가요? 사람들은 흔히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 더위를 식히죠. 그럼 자연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무더운 여름을 보낼까요?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동물들이 더위를 견뎌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예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여름밤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면 시원해질까요? 에어컨은 실내 공기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선풍기는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하여 인체 표면에 있는 땀의 증발을 촉진시키는데요. 땀이 증발하는 과정에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체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땀은 땀샘에서 분비하는 액체 물질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실외에서 잠시만 활동해도 땀이 나게 되죠. 기온이 높을수록 사람은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온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자연계의 일부 동물들은 땀샘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더위를 견뎌내는 걸까요? 전혜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전영권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땀방울을 듣고 알아보자요.

있지 않습니다. 무더운 날이면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헐떡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데요. 이는 호흡을 통해 체내의 열을 방출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행동이랍니다. 돼지와 고양이도 땀샘이 거의 없는데요. 이들은 몸을 시원한 땅에 대고 열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더위를 식힙니다. 네, 김예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동희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강아지를 듣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다람쥐는 자신의 굵고 긴 꼬리를 세워 직사광선을 막는데요. 이때 꼬리는 양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독특한 신체기관을 이용해 더위를 막는 동물에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의 코는 호흡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물을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코로 물을 빨아들여 몸에 뿌리는 방법으로 몸을 식히기도 한답니다. 이 밖에 부채같이 큰 귀로 열을 발산시키기도 하는데요. 코끼리의 귀에는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코끼리가 커다란 귀를 흔들면 산생되는 기류가 귀 혈관 속 혈액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따라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김선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근포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다람쥐를 보내드립니다.

10cm, 직경이 25cm 되는 굴을 판답니다. 그리고는 굴 입구에 두툼한 거미줄을 쳐서 뜨거운 햇빛을 막는데요. 낮에는 굴 안에서 편안하게 더위를 식히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밖으로 나와 먹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총명한 동물이죠.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주봉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산새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개미를 잘 알죠? 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일부 개미들은 개미집을 나무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개미집은 많은 방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방과 방 사이에는 모두 통로가 있어 단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미집 내부의 공기 흐름도 비교적 원활하다고 합니다. 개미를 훌륭한 건축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조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채태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개미집을 보내드립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체 구조와 생활 환경에 맞는 독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더위를 이겨내는 방식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데요. 친구들, 앞으로도 동물들을 꼼꼼히 관찰하면서 그들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씩 느껴보자요. 동물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여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겁니다. 모두 즐겁고 신나는 여름을 보내길 바랄게요.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샘물의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요게세만 줄이겠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숙충량 원장님이가 오늘하고 내일 성에 가서 학술회의를 합니다.
0: 네, 예, 좋은 일이죠.
1: 예,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숙충량 원장님을 찾아 진료를 받을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회를 빌어서 길태중이 문진부의 친구과 주임의 최영희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이 최영희 주임을 놓고 보게 되면 1987년도에 장춘중학원 친구 전업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 끝에 주약에는 연결시 중요한 친구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다가 말레이시아 중예학회의 특별 요청을 받고 해외 1호 사업을 20년이나 해왔습니다.
0: 네.
1: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중이방면의 기술을 익숙히 장악했습니다. 둔악한 친구료법이라든가 해열이 주사료법에 그리고 복침의 리료, 뜸의 추나 암마, 서전도라 하는데 칼침, 스쉐의 자혈료법, 과사, 부항 이러한 중이방면의 기술을 익숙히 장악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거기에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이런 병증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탄이라 하는데 우리 민족에서는 멘풍을 맞았다 하는 멘풍에 이러한 만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말이죠.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서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여추간판 돌출증에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러한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위통이라든가 복통 두통에 완고성 실면증 갱년기 종합증 뇌실금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제가 려야되는데 이야기되면 이 최영희 주임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찾아주시는 분들께는 면비로 한 차례 치료를 해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내가 말이죠. 이 최영희 주임을 찾아서 친구료법으로 치료를 받겠다 하는 경우에는 최영희 주임을 찾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0: 네.
1: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0: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더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장촌의 맹인 서장승 주임이사를 요청해가지고 문진을 합니다.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날 때 중이 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촌시 관성구병원에서 중의과 주임 사업을 합니다.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병을 말이죠.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말이죠.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 오면서 항상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체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확진률을 높였고 호전율을 높였고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진찬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를 진찬하는 과정을 우리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면 이분이 일반 중의사보다 좀 특수한 말이죠. 모습을 보입니다.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환자의 맥을 말이죠. 진맥하는데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이 진맥을 통해서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마저 파악합니다. 특히 보게 되면 우리 현대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기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진단할 수 없는 종류성 병변이라든가 낭종성 병변, 결절성 병변 이 진맥을 통해서 이분이 말이죠. 능히 파악하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상견질병이 늘상 볼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다발성 질병, 이난잡병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실면증, 흉비심통, 천식, 오랜기침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증부퇴의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북노의 이러한 말죠. 부인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모종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습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신마진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초창이라는데 여드름이라든가 이러한 피부병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수뇌관결석, 방광결석 그리고 말이죠. 결절성, 낭종성 병변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결절, 폐내결절 란소낭종, 유선낭종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이런 말이죠. 국가급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저도 이 가슴이 어제 맨안에 답답하면서
0: 예.
2: 숨이 올라오고
0: 예.
2: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 폐장하면서 숨이 차단 말입니다.
0: 예.
2: 이러면서 영이 뭐 식사하기도 영이 힘들고 그가 자꾸 해서 이런 줄 자꾸 나서 약은 먹어도 아이 되지 어제 신당약도 쓴다 했는데 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는데 장촌에서 오시는 서주임이 용하시다는 게 어찌 되겠습니까?
0: 예, 오늘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2: 오늘이 옵니까?
0: 예, 오늘 아침부터 문진합니다.
2: 예. 그러면 오늘 여기 용서인데 오늘 가겠습니다.
0: 예,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이 환자 많았어요. 예.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는 허리하고 무릎이 많이 아파가지고 체중에게 신구 치료를 오늘 오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아, 예약이 됐습니까? 그럼.
1: 예, 됐습니다.
0: 예. 예, 오늘 오전에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2: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 최진민 치료를 받던 환갑입니다.
1: 예, 어떤 종아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허리 뒤꿈에서 예, 한번 보는 게 많이 나서서 좀 한번 또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공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나갑니다.
4: 어머니가 뇌경색, 2년 전에 뇌경색이 왔는데,
1: 예.
4: 왔다 갔다 자꾸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도돌아야 되고,
1: 예.
4: 그래서, 이 소중이가 용하다 했던 소중 치료를 받았는데, 언제든 뭐.
1: 오늘 오십시오. 연계됐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심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2: 네.
1: 우리나라의 전망을 보게 되면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3.3억 정도 되는데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예,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예, 관심병이라든가 심근경색에 고혈지증, 심교통, 심력쇠갈증, 그리고 뇌졸중, 뇌졸중 놓고 본다 할 때, 뭐 성명으로의 중풍이라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출혈성 병변에 뇌출혈이라든가 조막막 하강출혈 이런 병변이 있고요.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네, 전화입니까?
1: 예, 맞습니다.
5: 아이, 어제 이 시간에 이 다리가 지금 무피 뚝뚝뚝 소리 나면서 막 저리 나고, 아, 허리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지. 한번 원장 선생님 찾아서 보이자고 그랬네.
1: 이번에 오늘하고 내일에 성에 가서 학술회의를 하는데, 월요일에 오십시오, 예?
5: 예.
1: 예, 월요일에 예약합시다, 예.
5: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병병올라 길태 주미 가자고 그랬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6: 나는 예,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배우겠는데
1: 예.
6: 오전에 원래 가자던데 오후에 가자고 그랬다. 선생님이 오후에 계시는지.
1: 예, 이분은 예, 금요일까지는 오전 오후 다 문진합니다.
6: 그럼 오후에 아, 나 이 지금 예, 예년이 있어서
1: 예년이
6: 있어서 뭐네가 배웠는데 내 오후에 쌍발하는가 물어야 했단 말입니다.
1: 예, 오십시오. 지름 넣고
6: 예, 이게 또 저번에 중량 먹은 게 좀 예. 나았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6: 예. 밤에 진해 짜지 못해서 그래서 깨깨깨깨 거리고 좀 옆에 사람 다 구차하게 그랬댔습니다.
1: 예.
6: 예, 두 번 갔다 먼 게 많이 났습니다. 걔네 지금 예, 아무래도 났을 때 그래야 되겠다.
1: 그렇죠.
6: 예. 지금 이번엔 제대로 뿌리를 빼자고
1: 예.
6: 치료받자 그런데 네, 오늘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오후에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시름 넣고 예. 오세요.
6: 예. 예, 예.
2: 네. 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두 번째 증상은 무엇입니까? 네.
1: 예, 그러니까 예. 이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출혈성 병변에
2: 네.
1: 그러니까 뇌출혈이라든가 조막막 하강출혈 이런 병증을 열어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췌쇄라 하는데 네. 결혈성 병변에 여기에 보게 되면 뇌혈전이라든가 뇌전색이라든가 이런 병증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2: 네.
1: 문제는 아주 내 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2: 네.
1: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혹은 심혈관 병변 혹은 뇌혈관 병변이 말이죠. 발생할 수 있는가 우리의 려야를 해봅시다. 우리 뇌혈관 병변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본다 할 때는

0: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예, 어떤 분들도, 예,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아픈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라디오 꺼주십시오.
2: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0: 예.
2: 예, 저는 예, 이 위장 경으로 해가지고 의사가 좋지 않아가지고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쓰는 환자분입니다.
0: 예, 예, 예.
2: 이제 예, 몇 번 썼는데 예,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0: 예, 예, 예.
2: 그래, 또 오늘 예,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전 오후 시간 단에서. 예,
2: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1: 예. 네. 말씀 주시죠.
0: 예,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 소리 나고, 예, 어떤 분들은 머리에서도 소리 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 이것이 다 뇌혈관 병변으로 인해서 예, 노궁쇄 부주의 뇌광열 부조 현상입니다. 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머리가 항상 무겁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길을 걸을 때 이런 감각이 난답니다. 허공에서 걷는 감이 난답니다. 그리고 예, 허공에서 걷기 때문에 예, 평형을 잡지 못하고 말이에요. 짤리 부어이란 말입니다. 예, 똑바로 서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말씀을 빈다 하게 되면 쓰레걸음을 한단 말입니다. 한쪽으로. 예.
1: 네.
0: 심할 때는 말이죠. 이식상실 현상까지도 나타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저, 내일로, 그, 장촌에서 온, 그, 소진, 좀 예약.
0: 예. 예, 연결됐습니다. 내일의 예. 시간단에 오십시오. 예.
3: 네, 수고하세요.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오십니다.
0: 네, 맞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4: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예.
4: 어제 자꾸만 방구 나갑니다.
0: 예, 예.
4: 그치, 예. 그다음에 때론 그 소화도 조금 아이들은 소화지 뭐 이런데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0: 예, 이거는 예, 전번에도 제가 이 라디오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렸는데
4: 예.
0: 예, 소화계통에 공농 문제로 말죠. 공농이 문제 생길 때 방구를 자주 끼게 된단 말입니다. 소화교통에 그러니까 소화교통에 무슨 병이 왔는가 예, 꼭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예, 진맥을 통하고 예, 병증을 말씀한다면 분석이 예, 옵니다.
4: 아, 걔가 이것도 위에 문제가 있어요.
0: 예, 아, 위에도 문제가 생겨요. 만성 위염이라든가 예, 급성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예,
4: 예.
0: 십이장 궤양이라든가 혹은 결장염이라든가 예, 이런 병증이 다 말이죠. 예. 그런 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예, 알았습니다. 네, 이제 한번 그 박창호 선생님.
0: 예, 그렇죠. 예.
4: 예,
0: 진찰을 받으면 압니다. 어째서 그런가. 예, 예.
4: 예,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점,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점,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제가 예, 저번 주 그 박윤덕 선생님이 저기 뭔가 청약을 잠도 잘 안 나오고 머리가 계속 아프고 그래서 청약도 다 먹었는데 그래도 머리도 좀 많이 맑아졌고 잠도 좀 잘 오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또 한

0: 이건 더 지어 먹으려고 지금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1: 오늘 오시겠습니까?
0: 예.
1: 오전에 꼭 예.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예. 오전만 문진합니다. 이야기 예. 됐습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웃어보게 되면 표정이 대칭되지 못하는 분들이 뇌혈관 병변이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좌우쪽의 표정이 대칭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엔 말이죠. 생각대로 말씀이 쑥 나갔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내가 말이죠. 누구하고 담화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자는데 사실 말이죠. 대화를 하자 그러면 말씀이 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끊긴단 말입니다. 가능하게 뇌혈관 병변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죽은 말이죠. 반신불수가 오지 않았는데 사지가 말이죠. 늘상 말이죠. 마비되고 저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냉해지고 맥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말이죠. 꼭 상관된 뇌혈관 병변이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세를 우리 중시를 말이죠.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출혈성 병변이라든가 혹은 결혈성 병변. 그러니까 중리학을 넣어놓고 본 날 때 중풍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신불수 현상, 펜탄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되면 심혈관 병변이 왔을 가능성이 있는가. 늘상 말이죠. 가슴이 무엇으로 짓눌러 놓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때게 되면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가슴이 몹시 답답해 나고 가슴이 아파 나고 심교통 현상이 있습니다. 이 심교통 현상을 보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말이죠. 증세를 보입니다. 방사성 그 통증이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로, 어떤 분들은 왼쪽 발로, 어떤 분들은 또 아래 턱으로 이 방사성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꼭 이걸 이 증세가 오게 되면 증세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어째서 맨 안에 말이죠. 아직 진단은 받지 못했는데 숨이 차다 말입니다. 이럴 때이게 되면 검사를 꼭 거쳐야 됩니다. 상관된 검사. 혹시 관심병이 왔을 가능성, 혹은 심근경색, 심지어는 심력쇠갈증, 심혈실상, 이러한 말이죠. 심혈관 병변이 말이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대를 했는데 우리 이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항상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병을 조기에 말이죠.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받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증세가 생기게 되면 보통 자기절로 말이죠. 진단을 하시고 약방에 가서 약방에 말이죠. 약을 말이죠. 싸서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떨 때는 조기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는 확진을 하기 어렵습니다. 확진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확한 말이죠.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을 말이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말이죠. 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감기를 자주 하고 감기에 걸리게 되면 말이죠. 점적 주사도 맞고 점약도 쓰고 했는데 잘 낫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긴 하건대는 부지의빙, 즈의빙의 중의 내경에서 한 말인데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말이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심뇌혈관 질병을 말이죠. 예방하자게 되면 어떤 말이죠. 조치를 강구하면 좋겠는가 우리 토론해 봅시다. 하나는 위험인소를 절대적으로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위험인소인가? 우리 현대의학에서 놓고 보게 되면 쌍고정이라 하는데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 이러한 말이죠.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은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중의도 좋고 서의도 좋고 그리고 말이죠. 체중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심뇌혈관 질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0: 그러니까 뚱뚱 한 분들은 절대적으로 말이죠. 음식이라든가 운동요법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방법을 채용해서 체중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생활 습관상에서 특히 우리 민족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혹은 말이죠.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이런 분들이 말이죠.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심내혈관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말이죠.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습관상에서 말이죠. 음식을 말이죠. 고르게 드시고 너무 짜게 드시지 말고 그리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비계를 좋아하는데 늑신한 음식을 특히 우리 문진을 나가보게 되면 우리 민족의 말이죠. 자기 이학체계가 있는데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뚱뚱한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음식 습관을 보게 되면 아 나는 말이죠. 하루에 한 그릇이 말이죠. 돼지고기 흰살을 아니 먹게 되면 썰썰이 난답니다.
1: 네.
0: 사실은 그분들께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가 아주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 습관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현재 보게 되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체질에 맞는 운동인가 이걸 꼭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체질에 맞는 운동을 사용해야 건강에 말이죠.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단 말입니다.
1: 네, 저는 어떤 체질인가요?
0: 내가 보건대는 태아민 네. 체질 같은데 아직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인소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 또 위험성이 많단 말입니다. 발병률이 높은 데다가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지만은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심내혈관 질병이 오지 않게끔 예방하는가 이런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공생문화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공생 교양과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모시를 혁신해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 마음으로 강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부해야 하며 단결 분진하는 강렬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1: 1일 거행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당원 간부 군중들 속에서 여전히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조인민 검찰원에서는 일

0: 등 주민족 사무위원회와 손잡고 계열 활동을 펼쳐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우리 주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함력을 형성했습니다. 습금형 총세계는 홍색 자원을 잘 보호 활용하고 혁명 전통과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해 광범한 간부 대중의 우량한 전통을 발행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시대의 새 풍모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홍색 문화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홍색 교양과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혁신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몰입식 홍색 견화, 당성 실천, 애국주의 교양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홍색 정신 전승과 민족 단결 교양을 깊이 융합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가곡 정회를 일층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하면서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1: 여기는 연글시 조양천진 대흥촌입니다. 이곳은 중공 동만특위가 탄생한 곳이며 연변 초기 혁명투쟁의 핵심 발원지입니다. 100년 전 혁명의 불씨가 이곳에서 동만대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홍색 향촌은 당사 교양, 홍색 견화, 민속 체험을 일체화한 홍색 문화 관광 새 명소로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많은 당원 간부, 사생 대중, 수변 장병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홍색 발자취를 따라 분투의 초심을 되새기며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여름 태흥촌은 홍색 분위기가 짙고 견학 열조가 뜨겁습니다. 마을의 홍색 주제 기치 조각 앞에서 길림성 직업기술학원 사생들과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장병들이 정년이 줄을 서서 입당선서를 되새겼습니다. 태흥촌 홍색교양기지의 역사전시관에는 진귀한 사료가 진열되어 있고 생동한 주제 벽화는 분투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담채는 벅찬 시대를 입체적이고 완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설원의 해설을 따라 모두는 중공 동만특유의 당건설, 군대 건설과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에 항의라고 피 흘려 싸운 혁명 역사를 상세히 묘했습니다. 그들은 몰입식 당성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 속에서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서로 지켜주며 도와온 가국 정회를 깊이 느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지도원 하임장입니다. 중공 동만특위 예터를 참관하고 동만 혁명 열사를 되새기면서 혁명 선배들의 간관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영용하게 투쟁한 벅찬 시대를 느꼈는데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과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신시대 소방구조 기동대호의 한 당원으로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지키며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한마음이 되어 단결 전진하렵니다. 연변 홍색 문화 관광의 진주로서 대흥촌에서는 홍색 자원과 혁명 역사를 깊이 발굴하면서 홍색 문화 전승과 홍색 교양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글시 조양천진 대흥촌 향촌진흥 전문간사 리창입니다. 홍색 관광 자원에 의탁해 우리는 주제 당일 홍색 기원화, 실경 당수업, 민족 단결 선전 강연, 청소년 홍색 실천 등 여러 가지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몰입식 홍색 교양 지원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해마다 각종 홍색 교양, 민족 단결 실천 활동 360여 차례에 접수하고 있으며 연평균 기원학 관광, 당사 학습 대중 연 2만 8천 명을 접대해 홍색 진지를 활 성하고 홍색 문화 전승에 일조하며 민족 단결을 실제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기본 건설 공정병 주제 전시와 여러 민족 아들, 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이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전시된 사료와 옛 물품들은 변강 건설자들이 간과하게 창업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건설하며 한마음으로 변강을 지켜온 분투 역정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연결 조선족 기업가리연합회 조직위원 김걸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5.1대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나라를 위해 변강을 개척하고 인민을 위해 건설해온 간관 역정을 직관적으로 묘했습니다. 그들은 당과 인민의 중탁을 저버리지 않고 땀방울과 견지로 변강을 건설하고 발전시켰는데 우리는 이런 사심없는 기업, 실무 담당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신시대 기업

0: 명령자로서 우리는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초심 사명을 명기하며 일퇴에 입각해 분발 정진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당 창건 105주년에 헌상하렵니다.
1: 105주년.
0: 연변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연변박물관은 우리주의 홍색 교양과 민족 단결 교양을 일체화한 종합성 교양 기지로서 관내에 연변 여러 민족 아들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을 설치했습니다. 전시청에는 수백 점의 혁명 문물과 진귀한 사료를 소장하는 바 전방위 다각도로 배겼는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당의 령도하에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손잡고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해온 분토 역정을 생동하게 재현해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한마음으로 단결한 가국 정회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2024년에 홍색 핵심 전시청을 새롭게 승격해 개방하고 250여 점의 혁명 문물을 전시했으며 몰입식 관람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선으로 여러 차례 홍색 주제 전시를 내놓고 류동순의 전시와 홍색 선전 강연 5가지 진입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온 오프라인에서 표준화, 견화 과정과 특색 사상 정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변은 로혁명 근거지로서 풍부한 홍색 유적과 생생한 혁명 사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한 홍색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날에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들어주고 항전 역사, 수변 문화, 민족 단결 등 특색 요소를 통합했으며 홍색 교양 기지와 홍색 문화 관광 대상 승격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홍색 자원, 민족 문화, 문화 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홍색 유적의 생명을 불어넣고 홍색 문화를 활성화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이 변강을 지키고 흥성시키며 단결 분투하는 강대한 정신 명령을 응집했습니다.
2: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전조 당원 간부 군중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적으로 청취,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신심을 굳건히 하며 지속적으로 분투해 당의 우량 전통을 부단히 발양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장을 힘써 엮어가겠다고 표했습니다. 7월 1일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면서 당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시장 질서 수호와 경영환경 최적화의 실무 담당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계량처 사급 주임과원 강남입니다. 습품평 총석이 간곡한 당부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큰 고무를 받았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시장 감독관리 부문의 청년 간부로서 저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 신념을 굳건히 하며 습품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일상 감독관리 사업에 융합시키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지도부, 기관 당원 및 소속 각 단위 중간층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실황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큰 고무를 받았다면서 주류 매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연변 이야기를 잘 전해 실속이는 성과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 주소방구조국 500여 명 구조일꾼들도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100년의 풍우 역정 속에서 우리 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 인민대중의 안위를 첫자리에 놓아는 바 이러한 충성 담당 사심 없는 기여의 홍색 정신은 전체 소방구조 일꾼들이 영광 매진하도록 이끌고 격려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주 소방구조국 판공실 주임 왕선영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를 보며 더없이 격동됐고 깊은 고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장서 돌진해 더욱 범한된 상태로 화재 예방 통제와 소화 구조 사업에 뛰어들어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당과 정부의 따사로움을 전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분투하렵니다. 연변대학 교직원들은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한 후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변강 고등교육 본직에 입각해 학습 성과를 사업 창업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화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대학 외국어 학원 당위석이 김명호입니다. 스쿤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당건설 인솔을 학교 운영 및 학원 관리, 인류학과 건설, 인재 양성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홍어수변 특색발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전국 모범당지부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건설하고 전국 번복이 학부 건설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당일 각 현시의 당원 간부들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진지하게 시청 청취하면서 습분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당학교 부교장 김문걸입니다. 당 학교는 당원 간부 교양 양성의 주진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체 교수 배치에 전면 융합시키고 수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교수 내용을 갱신하고 교수 모식을 혁신해 당원 간부들의 리론 무장과 당성 단련을 착실히 잘 들어줘 정치 수준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하며 작품이 우수한 자질 높은 전문화 간부 대우를 힘써 단련하겠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길 감옥 탈옥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초 위 연길 감옥에 갇힌 당원들은 옥중 당위를 설립하고 여러 행동 분대를 조직했으며 감옥 외 당 조직과 연락을 맺고 탈옥을 준비했지만 두 차례 행동이 모두 반역자의 밀고로 실패했습니다. 1934년 당 조직에서는 단식투쟁을 발동해 승리를 거두었지만 적들의 보복을 초래해 김훈 등 여러 옥중 지도자들이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그 후 김명주 등은 탈옥 지휘부와 결사대를 재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단호기간 감옥의 수비가 해이해진다는 정보를 탐지한 뒤 행동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935년 6월 7일 17명 용사들은 간수들을 제압하고 적 군간을 격살했으며 무기를 탈취하는 한편 감방문을 부수고 100여 명 수감자들을 구출해 탈옥했습니다. 이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포위를 뚫고 나갔고 소분대는 남아 추격병들을 저격했으며 여러 대원들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최종 근 50명 탈옥 인원들이 항일 근거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해 항일 대우에 편입됐습니다. 연길 감옥 탈옥투쟁은 동북항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탈옥행동으로서 동만 민중들의 항일 사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으며 동북항일 사이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법치 역량으로 민족사무 지리 현대화의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손잡고 계를 활동을 펼쳐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 주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합력을 형성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처음으로 검찰기관의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국가와 공공의 리익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직권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치리하는 데 명확한 법치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연합해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법치보장협력제도를 내와 행정감독관리 플러스 검찰 공익소송 법률감독 상시와 협력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으며 검찰기관의 법률감독 직능을 줄선으로 민족 분야 위험경계 해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든든한 법치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 주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전주 량급 검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법치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시대발전 대세와 변강치리 수요를 둘러싸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입법 배경, 시대적 의의, 기틀체계와 핵심 요지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으며 민족단결진보사업에서의 검찰기관의 법정 직책, 직책리행 경계와 사업 중점을 해석했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 검찰기관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 촉진

0: 법치방식법 전문 시험을 진행해 전주 검찰 일꾼들이 법치 방식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민족 발전에 봉사하는 직체 리행 능력을 전면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주인민검찰은 당조석이며 검찰장인 리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신축대상 건설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길의 대표적 아침 시장으로서 연길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는 옛 시장이 곧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연길 수상시장 신축 대상은 연지파 강반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위치했고 총 투자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체는 3층 건축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1층과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3층은 도서 간행물 쉼터로 조성됩니다. 건물은 조선족 전통 처마와 문양을 융합해 민속 정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6월 착공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길림성 도시투자 흥성건설유한회사 부총경리 왕효박입니다. 현재 수상시장 건설 대상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은 전부 끝났고 대문, 외림묘 시공도 전부 마무리됐으며 건축 주체 초보적 검수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마지막 단계의 소방 시스템 시험 조정, 경관 조명 배치, 주변 환경 정돈 등 마무리 작업을 전력 추진해 공사가 순조롭게 준공 인계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 능력 등급을 높이고 민생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는 중점 대상으로서 연결 수성시장 대상 건설은 현대화 시장 안전 규범에 맞추고 본토 시장의 생활 정치 특색을 이어가는 도대에서 현대화 상업 부대 시설과 문화관광 기능을 전면 승격시켰습니다. 대상은 안전하고 쾌적한 민생 구매와 관광 소비 시장 공간을 힘써 구축해 조선족 특색 농산물 전시 판매, 본토 민속 음식 체험, 문외 휴식 소비, 문화 관광 방문을 일체화한 종합성 편민 상업 관광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 민속 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창구로 될 전망입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이틀간 우리 주에 뚜렷한 강수 날씨가 있겠으며 천둥과 번개, 단시간 폭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는 주로 3일 오후부터 밤까지와 4일 밤에 집중되겠습니다. 각지에서는 단시간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저지대 농경지 침수와 중소하천 범람, 산사태, 지질재해 위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유미란입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흐리겠습니다. 도나, 안도, 화룡은 비가 좀 많이 내리던 데로부터 큰 비가 내리겠으며 기타 지방은 적은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6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6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국내외

0: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0: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보랏빛 영양의 보고 우리 식탁에서 자주 만나지만 그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채소, 바로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지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탐스러운 보라색과 부드러운 식감인데요. 알고 보면 이 보라색의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지의 짙은 보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지는 눈 건강 지킴입니다. 가지 껍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이 일종인 나스닌은 눈의 피로를 회복하고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지는 또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에 유용합니다.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가지는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가지는 100g당 불과 16 내지 18칼로리에 불과할 정도로 열량이 매우 낮은 반면 수분이 94% 이상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가지를 고를 때 색상이 선명하고 윤기가 있으며 껍질이 얇고 과육에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름철 더위를 식히거나 몸에 열이 많을 때 섭취하면 열을 내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드실 때는 기름을 많이 흡수하는 특징이 있으니 조리시 기름 사용에 주의하고 찜이나 굽는 방식으로 즐기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또한 껍질의 영양소가 풍부하니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랏빛 건강의 비밀을 품은 가지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네, 료향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탈입니다. 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행지에서 우리는 낯선 환경 속에서 더욱 나다움을 갈망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말했습니다. 이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

0: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려향 이미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곳에서 나를 더 빛나게 보이게 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와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여유로운 나의 태도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단순히 잘 보이는 방법을 넘어 여행지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 순간을 생생하고 아름답게 기록하는 이미지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함께 할 분 GFA 국제 이미지 관리사 림청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여행은 평소와 다른 환경, 일정, 기후, 식사 등으로 인해 피부와 컨디션이 쉽게 무너지기 쉽죠. 게다가 여행 사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만큼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였지 하는 후회를 남기기도 하죠. 여행 중 이미지 관리가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 여행이 만족도와 자신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여행은 우선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한테도 좋은 기억과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이런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 여행 중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관리, 그리고 환경, 일정, 기후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네. 민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이런 분들은 특히 여행 시 기초 피부 관리 제품은 버섯 위주로 챙기고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브랜드 제품은 삼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여행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조금 더 고가의 제품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챙기려고 하는데
0: 네.
1: 이런 것보다 평소에 내가 사용했을 때 더 이상 과민을 안 하고 반응이 없는 가장 기초적인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한 기능성 제품, 뭐 미백, 항노화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예. 컨디션이 좋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질량입니다.
0: 그렇죠.
1: 예,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여행 사진 만족도와 자신감은 미소 아니면 우리가 좀 사지를 뚝 뻗어서 네. 움직이는 동태로 사진을 남기면 얼굴에 피부 뭐 세세한 그런 자국보다 표정, 동작, 배경에 의해 기억에 남게 됩니다.
0: 네. 네,
1: 내가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남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더 완벽한 여행 사진을 남기고 싶으면 목적지의 색상과 스타일을 지정하여 준비하면 더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를 들면 산에 갈 때는 등산 장비
0: 네.
1: 그리고 색상이 조금 더 화려하고
0: 네.
1: 예, 쨍한 이런 옷을 챙겨주면 등산 그런 배경에 의해 더욱 사진이 잘 나오고
0: 네.
1: 바다나 이런 곳에 갈 때는 원피스
0: 네.
1: 모자, 선글라스 하늘하늘한 원피스 재질을 선택하면
0: 그렇죠.
1: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바람에 따라서 그 원피스가 예쁜 라인에 사진이 담길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컨디션이 좋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수면 질인 네. 만큼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따라서면 꼭 좋은 추억 남기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습니다.
1: 네.
0: 여행 이미지 관리의 80%는 출발 전에 금방 결정된다고 말씀 주셨죠?
1: 네. 네.
0: 그 해변 리조트, 도시 여행, 비즈니스, 출장 등 목적지와 여행 스타일에 따라 중요한 이미지 관리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목적지의 기후 문화 활동 계획에 맞춰 이미지 관리 계획들을 세우는 기본 원칙 무엇인지요?
1: 예, 일단 기후에 따라서 우리가 옷 두께 그리고 기장, 스타일, 뭐 색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기후가 건조하다 하면 우리가 좀 더 보습에 도움이 되는 옷 재질, 면, 네. 마 이런 것을 챙기고
0: 네.
1: 기후가 습도가 많다 했을 때 우리가 1년 사계절을 떠나서 습도가 강하면 가죽 재질, 통풍이 안 되는 재질을 피하면 우리가 여행이 좀 더 가벼워집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기상은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자신한테 맞는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뭐 하루에 기온 차이가 심하여
0: 네.
1: 예, 저녁에는 뭐 10도, 낮에는 뭐 20도, 30도까지 가는 지역이 있다면
0: 네.
1: 우리가 옷을 준비할 때 반팔부터 우리가 한층 한층 겹겹이 쌓여서 여러 가지를 얇게 여러 벌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문화 같은 경우는 특히 연기로 오면 한복을 입듯이 다른 나라거나 다른 소수민족 지역에 가면
0: 네.
1: 지역에 어울리는 분위기 그리고 뭐 현지에서 구매를 하거나
0: 네.
1: 아니면 거기서 대여를 하거나
0: 네.
1: 아니면 집에 흡사한 어울리는 색상이 있었을 때 챙기고 가면 거의 그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함을 이렇게 쌓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비즈니스

0: 있는 분들은 직업에서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정장, 네. 캐주얼 정장, 화려한 정장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변호사라 하였을 때 우리가 좀 더 정장 비즈니스를 준비하면 되고
1: 네.
0: 우리가 좀 더 뭐 패션 쪽 아니면 우리 디자이너라 했을 때 화려한 정장을 챙겨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1: 네. 네,
0: 그런 캐주얼 정장은 우리가 뭐 비즈니스가 너무 정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일정이 너무 많지 않았을 때
1: 네.
0: 우리가 살짝 캐주얼 정장 우리가 면마로 된 정장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하고 여행을 겸해서 하는데 이런 분들은 여성분들은 특히 한벌 원피스로 류형을 바꿔서
1: 네. 네,
0: 꾸미는 것이 찜도 좋고 가성비도 높고 효율적입니다.
1: 네.
0: 네, 원피스 하나에다 뭐 외투를 거치거나 아니면 액세서리 신발만 바꿔주면 우리가 뭐 파티를 갈 수도 있고 또 시럽 바다 해변가도 갈 수 있고
1: 네.
0: 우리가 거기다 외투를 하나 만정해주면 우리가 정장 비즈니스로 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짐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그렇네.
0: 예.
1: 네, 일회용 중 피부는 환경 변화에 특히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0: 예.
1: 일회용 화장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무엇인지요? 이 클렌징, 보습, 자외, 차단 이 3단계 공식 위에 우리 상황별로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 무엇인지요?
0: 예, 메이크업 하는 분들이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무조건 챙겨야 하는 것이 클렌징하고 그리고 보습 제품 그리고 팩,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민약,
1: 네.
0: 예, 그리고 일회용 세안 티슈.
1: 네.
0: 왜냐하면 뭐 문화가 바뀌거나 도시가 바뀌었을 때 음식 때문에 과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 네.
0: 이렇게 과민을 하였을 때 약을 인천 챙겨주었을 때 그것을 좀 더 빨리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세안 티슈는 일회용을 챙기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0: 예, 왜냐하면 수건을 여러 번 사용하였기 때문에 특히 민감하신 분들은 수건 때문에 얼굴에 과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서 일회용 세안 티슈를 가지고 다니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짐을 많이 챙기고 싶지 않다. 그리고 여행이 짧은 분들은 립스틱 하나로 우리가 볼터치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1: 네.
0: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때문에 제품 하나로 우리가 세 가지 부위에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이라인 제품 하나로 우리가 눈썹하고 아이라인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요즘 이 틱톡에서 보니까 여기 립스틱으로
0: 네.
1: 여러 곳에 이렇게
0: 네.
1: 화장을 할 수 있는
0: 네.
1: 그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0: 네.
1: 얼굴도 환하게 볼 수 있고
0: 맞습니다.
1: 네, 색상도 네. 이쁘고
0: 네.
1: 그렇네요. 우리 여행 시에는 편하게 입어야지 하다가도 우리 도착해서는 거울 보고 후회한 경험 대부분 있는데요. 여행 중에도 지나치게 편한 복장보다는 도착 후 바로 외출해도 될 만큼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노하우 무엇인지요?
0: 일단 편한 옷이랑 우리가 예쁜 옷, 우리가 편하면서도 예쁜 옷이 많습니다.
1: 네.
0: 때문에 구매할 때부터 우리가 편한 것을 중요하지만
1: 네.
0: 편하면서도 예쁜 옷을 골라보는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비행 시는 특히 바지가 편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바지 재질에서 면이나 아니면 마로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무릎을 여러 번 폈다 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한 바지를 챙겨주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내가 코디 능력이 너무 뛰어나지 않다 했을 때 우리가 아래 위로 세트로 되는 것을 구매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코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트를 입었을 때 우리가 안에 있는 그 뛰었다
1: 네.
0: 예, 그런 것을 색상을 바꿔서 입거나 아니면 안에 스카프를 대여하여서
1: 네.
0: 예, 입었을 때 여러 가지 스타일을 낼 수 있으면서 우리가 가방,
1: 그러네요.
0: 신발, 벨트로 센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옷이 편안하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추가하면서 편하면서도 조금 더 센스가 있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예,
0: 그리고 선글라스, 모자.
1: 네. 네. 그러네요. 요즘에는 이 스카프 수건으로도 목에 사용할 수도
0: 맞습니다.
1: 있고 허리띠로도 사용할
0: 맞습니다.
1: 수 있고 네. 우리 허리에 장식으로도
0: 맞습니다.
1: 또 가방으로도 만들 수 네. 있더라고요. 선글라스 넣을 수 있는
0: 네.
1: 네, 머리도
0: 머리.
1: 네. 참 한 가지로 여러 가지 그 효과 또 기능을 가진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숙사에 돌아오면 지친 얼굴이 거울에 비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피로를 풀고 다음날을 준비하는 호텔방에서 간단한 관리 방법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일단 피곤했을 때 우리 비타민C

0: 를 많이 보충합니다.
1: 네.
0: 이런 거는 보건 품으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과일로 흡수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1: 네.
0: 저녁에 늦은 시간에 과일을 많이 흡수하였을 때
1: 네.
0: 수면하고 소화, 계통에 전부 다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이런 보건품을 대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1: 네.
0: 그리고 저녁에는 팩, 그리고 버습 스킨,
1: 네.
0: 그리고 크림을 듬뿍 바르고 자면
1: 네.
0: 이튿날 아침 피부가 좀 더 촉촉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우리 건조 피부라면 우리가 그 오일을 사용하고
1: 네.
0: 우리가 유분기가 많은 피부는 그냥 버습 스킨에 크림만 아니면 로션을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세안을 하지 않고
1: 네.
0: 얼굴에 팩을 15분 정도 한 뒤 세안하고 기본 메이크업을 시작합니다.
1: 팩을 먼저 하라.
0: 네, 맞습니다.
1: 그 말씀?
0: 네. 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뭐 수면에서 이렇게 피부에다가 이렇게 분비물이 그것이 피부에 더 좋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안을 하는 것보다 반 시간 뒤 지난 다음에 세안을 하는 것이 피부에 더 좋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네.
0: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는 우리가 팩을 하는 것이 피부에 더 좋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네.
0: 미용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 방법을 오랫동안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1: 집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이죠?
0: 네, 맞습니다.
1: 아, 평소에도?
0: 네, 네 저도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안을 하는 거
1: 네.
0: 팩부터 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리고 보건품은 저는 오랫동안 복용합니다.
1: 네. 네
0: 하루를 뭐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하여서 뭐 정력이 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정력이 좀 더 나고 싶다면 우리가 뭐 기능성 음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1: 네. 네.
0: 그래서 여행에 내가 좀 더 이렇게 체력이 좀 더 있고 싶다 하면 우리가
1: 네.
0: 슈퍼에서 기능성 음료를 하나 사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붓기가 심한 분들은 전날에 우리가 좀 더 짜거나 아니면 수분을 조금 더 절제하고
1: 네.
0: 아침에 깨어나서 붓기가 아직도 심하다 하면 얼음찜 지르거나 냉장한 음료수를 붓기를 빼주면 좋습니다.
1: 아,
0: 그리고
1: 그렇네요.
0: 젊은 분들은 아침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서 붓기를 빼는 분들도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요즘은 또 붓기를 빼는 기능성 팩이 따로 있습니다.
1: 네. 네,
0: 팩을 한 15분 하면 붓기가 내려가는 그런 기능성 제품이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네 붓기를 전문 빼는 팩. 네. 좋을
0: 맞습니다.
1: 것 같습니다. 일요 향지의 습도, 염분, 건조한 공기는 머리카락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휴대용 미니 드라이거나 고데기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좀 팁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저는 출장이나 여행 중 샴푸하고 드라이는 꼭 챙기고 다닙니다.
1: 네. 네,
0: 머리가 깔끔하려면 사실 샴푸, 에센스, 드라이어, 미스트 제품이 엄청 많습니다.
1: 네.
0: 근데 여러 가지 제품 중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머리카락 류형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1: 네.
0: 저한테는 드라이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네,
0: 샴푸는 뭐 현지에서 배달을 해도 되지만
1: 네.
0: 드라이어는 배달을 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꼭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이렇게 뭐 샤파
1: 네.
0: 우리가 좀 푸석푸석 하신 분들은
1: 네.
0: 오일을 챙기고 다니면 좋습니다.
1: 아, 오일.
0: 네. 네. 네. 그리고 습도가 강한 심한 이런 지역에서는 뭐 어떤 머리카락 스타일이든 전부 다 푸석푸석해지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1: 네.
0: 예쁘게 단장하여도 변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네,
0: 이럴 때는 우리가 그 팔라빵,
1: 네. 네,
0: 빵처럼 된 그것을 휴대도 쉽고 그리고 무게도 크지 않아서 우리가 손바닥만큼
1: 네. 네,
0: 그런 립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좀 더 작은 것은 우리가 마스카라처럼
1: 네.
0: 아주 이렇게 연필 크기만큼 작은
1: 아. 네,
0: 그런 것으로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고정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굳이 하나만 챙겨야 된다면 그것을 챙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1: 그렇죠. 네. 간편할 것 같네요. 네. 크지 않아서
0: 맞습니다.
1: 그냥 쉽게 챙기
0: 네.
1: 잊어만 안 먹으면 갖고
0: 맞습니다.
1: 갈 수 있는
0: 네.
1: 물건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 우리 여행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신발일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데 예쁜 신발은 발이 아프고 편한 신발은 스타일이 안 살고 편안하면서도 스타일을 살리는 여행용 신발 선택 방법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일단 여행이라면 운동화
1: 네. 네,
0: 필수이고 그 다음에는 저는 슬리퍼를 많이 사용합니다.
1: 네. 네,
0: 첫 번째 운동화는 우리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연회색, 회색,
1: 네.
0: 그리고 검정색,
1: 네.
0: 흰색 이런 색상 무난한 색상으로 했을 때 어떤 옷을 입어도 무난하게 우리가 코디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행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굽이 낮고 미끄러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네.

0: 네, 그 다음 우리가 좀 더 뭐 코디해서 이것이 더 예쁘지 않겠나 이런 것을 고민하면 좋습니다. 네. 일단 기능성으로 봤을 때 통풍이 되거나 두께 그리고 굽, 높이, 낮이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여름에 여성분들이 특히 더 예뻐 보이고 싶다면 우리가 뭐 힐을 신는 것보다 슬리퍼가 요즘에는 예쁜 그렇죠. 예, 디자인이
1: 너무
0: 엄청
1: 많더라고요.
0: 예. 네. 여름에는 저는 대부분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운동 슬리퍼도 있고 네. 뭐 원피스에서 라인이 길어 보이는 이렇게 신발 슬리퍼가 있다면 앞에 우리가 그 키가 좀 내가 작아서 고민이다 하신 분들은 발가락이 나오는 슬리퍼를
1: 네. 예,
0: 조금 더 단아한 그런 것을 사용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뭐 가방 해변가를 가거나
1: 네.
0: 라인이 전체 이어지는 것을 선택한다면 앞부분이 길쭉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해변가에 맞는 그런 예,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여행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3cm 정도 힐은 우리가 하루에 만보를 걸어도 너무 힘들지 않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예,
0: 3cm 정도 힐을 좀 더 편리한 우리가 시근보다 추근
1: 네.
0: 예, 좀 더 묵직한 그런 네, 3cm를 네. 선택하면 거의 운동화 신는 그런 편리성이랑 비슷합니다.
1: 그렇죠.
0: 예.
1: 평소에 굽 높은 그 신을 신다가 예. 뭐 여행 갔다 해서 굽 낮은 걸 신으면 뒤로 젖혀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평소에도.
0: 예.
1: 그러니까 3cm 정도가,
0: 예. 3cm 정도가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5cm하고 7cm는 힘이 좀
1: 힘들죠. 예. 네, 그리고 굽이가 좀 뾰족한 것보다도 좀 높고
0: 예.
1: 무게감 있게
0: 예.
1: 무게를 받을 수 있는
0: 맞습니다.
1: 이런 굽 높이 선택이 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작은 액세서리 하나가 전체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데요. 여행용 스카프, 모자, 선글라스 등 액세서리를 최소한으로 챙기면서도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0: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카프가 우리가 뭐 옷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1: 네.
0: 머리띠로 사용할 수도 있고 벨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1: 네. 네,
0: 그리고 가방에 뭐 이렇게 액세서리 그리고 손에 뭐 팔찌 이렇게 네.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스카프도 챙기고 선글라스도 챙기고 모자를 다 챙겼는데
1: 네.
0: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그 얼굴 주변에서 했을 때 조금 더 과하거나
1: 네.
0: 복잡하다는 느낌을 챙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 가지 딱 세 가지만 챙겼을 때 내가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싶다면 스카프 색상, 모자
1: 네.
0: 색상을 전부 다 다르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오늘에는 모자만 사용하고, 뭐 내일에는 선글라스만 사용하고,
1: 네.
0: 세 번째 날에는 우리가 뭐 스카프만 사용하고,
1: 네,
0: 네 번째 날에는 스카프하고 선글라스만 사용하고
1: 네.
0: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면 우리가 물건은 세 가지지만 여러 가지를
1: 그러네요.
0: 연출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선글라스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특히
1: 네.
0: 촬영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우리 평소 일반인들이 촬영에 내가 너무 과한 기교가 없다 했을 때
1: 네.
0: 선글라스를 우리가 뭐 머리에 얹거나
1: 네.
0: 뭐 정상적으로 착용을 하거나
1: 네.
0: 손에 지니고 다니거나
1: 네.
0: 아니면 옷에다 넣거나 아니면 뭐 선글라스 착용하는 그 순간이거나
1: 네.
0: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조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네, 우리 그냥 보기에는 괜찮던 화장이 사진에서는 번들거리거나 밋밋해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여행 사진에 특히 잘 받는 메이크업 포인트 무엇인지요?
0: 일단 색상입니다.
1: 네, 네. 색상. 네,
0: 우리가 옷은 과한 색상을 입었는데 얼굴이 밋밋하였을 때 사진이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않을 수가
1: 네네네.
0: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옷을 입었을 때 빨간 립스틱을 예, 포인트로 해주거나
1: 네.
0: 아니면 볼터치거나 우리가 아이 메이크업
1: 네.
0: 전체가 어렵다면 한 가지만 우리가 얼굴에 색상이 살짝 윤기가 이렇게 색상기가 떠올게 되면
1: 네.
0: 우리가 사진에 좀 더 조화로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메이크업을 전부 다 하였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조금 더 이상하다 했을 때 번들거림은 우리가 분 예,
1: 네.
0: 이런 것으로 우리가 쿠션이나 비비크림만 바르는 경우가 번들거려서 사진에 잘 안 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기름기를 제거하거나 예, 아니면 우리 분으로 그 사진을 찍기 전에
1: 네.
0: 예, 살짝살짝만 터치하여주면
1: 네.
0: 깔끔한 사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전문 촬영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촬영했을 때 꼭 이렇게 기름기를 제거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1: 네. 네, 그러면 사진이 더 이쁘게 잘 나올
0: 네, 깔끔하게.
1: 수 있죠?
0: 네.
1: 네. 우리 여행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미지 관리 황금률 세 가지만 뽑아주시겠습니까?
0: 네, 일단은 머리 스타일.
1: 네. 네,
0: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배경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서 머리 스타일이 따라가지 않았을 때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이 갑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머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곱게 풀거나 아니면 머리를 반듯하게

0: 깔끔하게 묶어주면 네. 전체적으로 깔끔한 것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글라스.
1: 네.
0: 우리가 머리 스타일 어렵다 했을 때 선글라스 하나로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
1: 네.
0: 선글라스 하나로 전부 다 이미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가지로 중요한 것은 컬러를 챙기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1: 네.
0: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한 가지 컬러 포인트로
1: 네. 예,
0: 사진을 담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행을 했을 때 컬러로 우리가 좀 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등산을 하였을 때 전부 다 검정 옷보다 조금 더 뭐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뭐 녹색 이런 것을 입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운동 동력이거나 힘이 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네, 아무리 멋진 옷과 화장을 해도 불편하고 긴장된 표정은 이미지를 반으로 깎아내리죠.
0: 네.
1: 여행 이미지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멋져 보이는 것 아닐까요? 네, 아니면 이 여행 자체를 즐기는 것일까요? 우리 진정한 여행 이미지 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단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는데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여행을 쭉 다녀보았습니다.
1: 네.
0: 어떤 한 10년 전
1: 네.
0: 그때는 좀 더 여행에서 사진을 많이 담기고 싶고
1: 네.
0: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담겨가지고 연출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1: 네. 네.
0: 요즘에는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이 뭐 어느 것이 또 옳다 뭐 이렇게 좋다 하기보다도 단계에 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만족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지금 저한테서는 여행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1: 네.
0: 그 자체를 즐기는 순간을 담았을 때 가장 예쁜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네, 어떤 분들은 휴가니까 편하게 입고 다녀야지 하며 평소보다 관리를 소홀히 하기도 하는데요. 이 반대로 여행을 계기로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행
0: 네.
1: 중 이미지 관리의 적정선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과하게 꾸미는 것과 너무 대충 하는 것 사이 현명한 균형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0: 이것도 단계별로 다르기도 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관리를 아예 안 하다가
1: 네.
0: 여행을 했을 때 우리가 관리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1: 네.
0: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든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0: 네, 더 많은 정력을 꾸미는 것에 이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우리가 액세서리로 그냥 뭐 선글라스, 모자
1: 네.
0: 이런 것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꼭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이런 편견도 버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3일간 우리가 등산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메이크업을 하기보다도 우리가 그냥 아침에 세수만 하고
1: 네.
0: 선크림만 바르고 등산을 하고
1: 네.
0: 그리고 등산을 하였을 때 우리가 선글라스하고 모자로 전체적인 그러니까 코디를 완성하였습니다.
1: 네.
0: 때문에 뭐 굳이 메이크업 아니면 뭐 옷을 과하게 꾸미는 것보다
1: 네.
0: 내가 좀 더 편리하고 여행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우리 여행 가려면 장거리 비행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 장거리 비행 후 얼굴이 푸석하고 부어서 나 이 사람 맞아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기내는 습기가 20% 미만으로 사막 보다 건조하다고 하던데요. 이 장거리 이동 중에 피부를 지키고 도착하자마자 상쾌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장거리 여행에서는 우리가 기내 그 피부 관리가 중요한데
1: 네.
0: 그것도 피부 류형에 따라서 건성 피부면 우리가 뭐 팩을 이렇게 하고 15분 뒤 뭐 세안을 하고 이런 팩보다
1: 네.
0: 한번 우리가 팩을 하고 밤을 자는 그런 팩이 있습니다.
1: 네.
0: 수면 팩이라고.
1: 네네.
0: 이런 분들은 우리가 요즘에는 휴대용 수면 팩이 이렇게 알맹이처럼 자그마한 손톱만큼에
1: 네.
0: 있는 팩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럼 기내에서 이런 건성 피부용 수면 팩을 하였을 때 우리가 거의 12시간 이상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아,
0: 또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가 그 뭐 유분기가 많은 피부라 하였을 때 아까 얘기한 팩은 우리가 좀 더 그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더 막이
1: 네.
0: 없는 우리가 그 수분 팩이 있습니다.
1: 네네.
0: 예,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기내에서는 화장실이거나 물 전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쉽게 그리고 짐이 무겁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하고
1: 네.
0: 버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이 시차 적응 실패는 푸석한 피부, 무기력한 표정으로 이어집니다. 도착 후 첫날부터 우리 생기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동 중에 미리 할 수 있는 준비 방법이 무엇인지요?
0: 네, 일단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네. 피부 보습을 중요시하고 네. 그리고 수분을 많이

0: 보충합니다.
1: 네.
0: 네. 음료수보다 우리가 그 따뜻한 물 네. 아니면 상온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수분 네. 보충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우리 여행 중에 피부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쓰던 제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0: 러션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제품도 많습니다.
1: 네. 네.
0: 그러면 이거 하나만 챙겨야 되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건성 피부라 하였을 때 스킨하고 크림만 챙겨도 됩니다.
1: 네.
0: 왜냐면 여행 자체에서 우리가 에센스가 뭐 영향이 과다하거나 이랬을 때 뭐 과민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요즘에는 피부에 많이 바르기보다 감소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제창하는 것이 많습니다.
1: 네. 네.
0: 그럼 우리 기초에서 이렇게 뭐 두 개 중 이렇게 겹쳐진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에서 나한테 또 중요한 것만 챙겨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이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는 이미지 관리의 적이죠.
0: 네.
1: 비 오는 날에도 젖지 않으면서 스타일리시한 아이템, 더운 날 땀에 지치지 않는 소재와 컬러, 추운 날 포근하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비법 무엇인지요?
0: 네, 비 오는 날 일단 젖지 않으면서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은 우리 일단 재질에서 옵니다.
1: 네.
0: 우리가 가죽 이런 제품, 그리고 뭐 운동화, 천 이런 재질을 떠나서
1: 네.
0: 우리가 뭐 고무 재질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탄탄한 재질, 비를 맞거나 아니면 그 바다에 들어갔을 때 나오자마자 금방 이렇게 물기만 빼면
1: 네.
0: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재질이 많습니다.
1: 네.
0: 이런 것을 선택하고 땀에 지치지 않는 소재와 컬러는 우리가 흰색, 우리가 하면 연한 색을 우선으로 고르고
1: 네.
0: 그리고 면, 마, 향은사 이런 재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추운 날 포근하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비법은 우리가 기능성 옷이 많은데
1: 네.
0: 아주 얇으면서도 입어주었을 때 뭐 1도 내지 2도가 더 따뜻한 옷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그리고 양종 우리가 그 캐시미어
1: 네.
0: 네. 이런 것이 얇으면서도 더 따뜻합니다.
1: 그렇네요. 네.
0: 대신 결점이 그냥 고가인 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1: 아, 그렇네요. 이 혼자 여행할 때는 셀카가 전부일 수 있지만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누군가 찍어주는 사진이 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죠.
0: 네.
1: 이 셀카와 타인샷 각각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기본 원칙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일단 구조입니다.
1: 네,
0: 우리가
1: 구조.
0: 네, 뛰어난 기술이 없다 했을 때 우리가 아래 위로 공간을 여백을 남겨주고
1: 네.
0: 인물을 중심에다 넣어주는 것이 방법이고 내가 조금 더 센스 있어 보인다 싶으면 우리가 황금 비율
1: 네.
0: 3대 7, 4대 6 이런 비율로 넣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여행에서도 뭐 함께 가거나 아니면 혼자 가였을 때 좋기는 본인이 쓸 가방을 가지고 다녀서
1: 네.
0: 사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거의 영상으로 기록을 합니다.
1: 아, 영상.
0: 예, 영상을 기록을 했을 때 그 영상에서 아, 나한테 가장 예뻐 보이는 순간을 우리가 캡처를 해서 사진으로 만들면 됩니다.
1: 네.
0: 예.
1: 그렇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행 동안 자외선, 건조, 피로로 지친 피부, 이 돌아온 후에 한동안 회복이 필요하죠. 여행 후 피부를 진정시키고 원상 복구하는 디톡스 케어 루틴 무엇인지요?
0: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면비인 방법은 수면 보충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수면 보충을 한 2, 3일 정도 하면 피부가 금방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빠른 방법은 미용원에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렇네요. 우리 여행지에서 아침마다 오늘 뭐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 여행에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전날 미리 다음날에 룩을 준비하고 관광, 식사 등 활동 계획에 맞게 스타일을 조정하는 노하우 무엇인지요?
0: 대부분 우리 저희 학생분들은 여행을 떠날 때 짐을 이미 뭐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코디를 하고 떠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그것을 변동을 하지 않습니다.
1: 네. 네,
0: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3일 간다 하면 바지 한 벌에 윗도리 세 벌을 챙기고 갑니다.
1: 아, 바지에 윗도리 세 벌.
0: 네, 그러면 바지는 그냥 한 벌이고 윗도리만 바꿔 입는
1: 거. 그냥 옷만 바꿔 입고
0: 네, 맞습니다.
1: 3일을
0: 네, 맞습니다.
1: 지난다.
0: 네. 그래서
1: 네. 네. 그러면 사진 찍어도 이쁘겠죠?
0: 네, 맞습니다. 왜냐면 네. 아래 도리는 아무리 많이 바꿔 입어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윗도리를 컬러풀하게 여러 번 바꿔 입고 머리 스타일을 조금 더 다르게 하면 좋습니다.
1: 아.
0: 그리고 특히 아침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을 느꼈다 했을 때 대부분 우리 요즘 인터넷이나 틱톡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여서
1: 네.
0: 내가 뭐 온남을 여행을 간다 했을 때 온남 네. 여행 코디 검색을 하였을 때 거기에 비슷한 룩을 맞춰서
1: 예, 네.
0: 세트로 이미 캐리어를 준비할 때부터 세트로 뭐 1일, 2일, 3일 이렇게 나눠가면 효율적입니다.
1: 그렇네요.
0: 예.
1: 네, GFA 국제 이미지 관리사 우리 림청화 선생님을 모시고 여행 시 이미지 관리에 대해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진정한 여행

이미지는 외적인 완성도가 아니라 그 장소와 교감하는 나의 태도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낯선 문화에 귀 기울이며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밀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난 이유는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서이다. 여행의 끝자락에서 당신은 떠나기 전에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변화를 당당하게 기록하는 이미지, 이것이 진정한 여행 이미지 관리의 완성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